0: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도보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에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오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0.6%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늘어났고 수입은 자동차 등을 위주로 0.7% 늘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내수가 나머지 0.3%포인트를 책임졌는데 연구개발 등이 증가하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지난 1분기보다 3.4% 늘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정례훈련인 프리덤 엣지와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군 주도의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도는 새로운 대응력의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치 중인 레바논 전선에서도 이스라엘 군의 공습 빈도가 늘어나면서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0.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창문 열고 주무시다가 썰렁해서 닫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섭씨 13도에서 17도 사이로 매우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하, 참 열대야가 엊그제였는데 이 상쾌한 공기 무척 소중하게 다가오죠. 공기도 맑아서 먼 데까지 잘 보이니까 오늘은 세상을 멀리까지 한번 둘러볼까요? 요즘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열리고 있대요.
1: 네, 얼리어답터인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말씀으로는요.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자리가 있답니다. 올 초에 우리가 유심히 살핀 행사였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IT 제품 전시회 CES가 첫 번째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IFA가 있답니다. 이렇게나 주목받는 IFA. 닷새에 걸친 행사가 오늘까지 열리는데요. 가전 전시회라서 첨단 기술 제품이 얼마나 선보이느냐가 관건이겠죠.
0: 네, 언론의 총평을 들으니 올 초에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이미 공개된 제품이 다시 전시된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 가전업체는 상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참가한 49개국 1,9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중국 업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약진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대요.
1: 요 몇 년 사이에도 그렇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도 확인한 게 가전제품은 이제 제품 하나하나의 성능을 넘어서 AI가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집안의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로봇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생활도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떤 생활이 좀 그려지십니까? 뭐 내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스트레칭을 하게 하는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MBC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면서 냉장고가 아침거리를 쫙 보여주고 요거 하고 콕 찍어준 다음에 세수하고 나오니까 로봇이 밥상 차리고 있고 야, 이 정도는 제가 50대 되기 전에 가능하려나요?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테니까 우리 당당이님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또 즐겁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8: 예!
5: 아우, 하늘 높이 만세! 눌러주시고요. 양손 머리 위에서 깍지 껴서 더 위쪽으로 쭉쭉 올려주세요. 으쌰, 네. 으쌰, 으쌰. 발끝까지 길게 쭉! 발목, 발등도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우리 몸을 제일 밑에서, 밑바닥에서 받쳐주느라 고생하는 발목. 한쪽씩 빙글뱅글 돌리면서 좀 풀어주시고요. 목, 허리도 골고루 돌려볼게요. 앉아 계신 분들은 상체만이라도 어깨, 목, 팔목. 빙글뱅글 빙글뱅글 천천히 골고루 골고루 돌려볼게요.
7: 자, 간단히 몸 풀어주는 습관이 큰 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자주 몸 풀어주시고요.
5: 아, 그럼요.
7: 네, 마음 스트레칭은 여성시대와의 수다가 제일이죠.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문자 또는 미니로 참여하실 분들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창에 사연 남겨주세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5: 문자 또는 미니로 소개된 분들께는 상큼한 과일 주스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7: 네. 저희가 가전박람회 말씀드렸는데 8353님이요. 저는 로봇이 아침마다 도시락 좀 싸줬으면 좋겠네요. 물가가 비싸서 장보기도 힘들고 도시락 싸는데 참 귀찮아요.
5: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7: 네, 진짜 누가 그냥 매일 밥상을 좀 차려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5: 밥상 차려. 그러면 누군가가 착착 차려서 입맛에 딱 맞게. 아이, 뭐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맛있는 된장찌개, 그냥 맛있는 김치,
7: 네.
5: 김, 뭐 그럼 끝나.
7: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주인님, 로봇 입장에서 우리 주인님 입맛에 맞게 항상 식단을 쫙 짜가지고,
5: 예. 예.
7: 된장찌개 위주로 이렇게 식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5: 좋죠.
7: 예. 저 같은 경우 뭐 돈가스 위주로 아, 구성을 그렇구나. 한다든지.
5: 네.
7: 샐러드 위주로 착 구성해가지고 매일 착착 이렇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5: 그래요. 네. 매일 식단 짜는 것도 일이거든요.
7: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주부들 좀 친하면, 아, 요새는 무슨 반찬해서 먹어? 뭐 해서 먹어? 이렇게 물어보죠.
7: 예.
5: 구원님 참 현명하시네. 편한 것도 좋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병나요.
7: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5: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7: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운동으로 움직이자고. 우리가 뭐 이렇게
5: 살림으로 살림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7: 네네.
5: 가사 노동에서 움직이는 건 뭐 운동으로 치지 않으니까.
7: 네네.
5: 가사 노동 하나도 안 하고 로봇이 해주면서 우리는 운동하러 나가는 거죠.
7: 생활체육으로 즐기면서 움직이고.
5: 네. 아, 생활체육 좋죠. 네. 바람직하죠.
7: 이제 로봇들끼리 서로 아유 그 집 주인님은 요새 뭐 드셔? 우리 식단 어떻게 짜야 되나?
5: 이걸 자기네들끼리?
7: 로봇들끼리 공유하게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과일 주스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편지 아니고 쪽지로 사연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혜선님이 주신 쪽지네요. 제가 입사한 지 5개월 됐는데요. 동료랑 대화 중에 제가 복숭아 껍질에 있는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마트에 근처만 가도 가렵다고 누가 껍질을 깎아줘야 먹을 수 있어서 올해 한 번도 못 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동료가 그걸 기억하고는 복숭아를 여러 개 깎아와 준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딱딱이 백도루요.
5: 아우.

0: 좋다.
1: 저 다 먹으래요. 남편도 안 깎아주는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 회사 오래오래 다닐 거예요.
0: 아, 그 동료의 따뜻함 세상에.
1: 야.
0: 마트 근처에만 가도 가려우시구나.
1: 복숭아 껍질 그 날리는 털 알레르기. 네. 예.
0: 또 토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
1: 오.
0: 네.
1: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는 그냥 스치듯 무심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촥 나를 위해서 깎아다 준 거.
0: 딱딱이 예. 백도.
1: 그렇죠.
0: 남편도 안 깎아주는 복숭아.
1: 그게 두 번째 포인트죠.
0: 네, 맞아요.
1: 아, 지금껏 남편도 얼마나 한 번만 해줬는데.
0: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1: 맞아요.
0: 정말 따뜻하게 기억할 만한 일이네.
1: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 직장 동료가 있는 그 회사 오래오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이정현 님의 쪽지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딸내미가 30살이 넘었지만 뇌병변 중증 장애가 있어서 하루 종일 엄마가 딱 붙어서 모든 걸 해주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괜히 악을 쓰고 온다거나 자기 손으로 본인을 핥히고 때리는 자해를 할 때가 특히 그렇죠. 더운 여름엔 창문을 열고 지내다 보니 주위 분들께 시끄러운 소음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 동영상을 찍어서 입주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으니 조금 양해를 구한다는 글과 함께요. 다들 괜찮다, 이해한다. 따뜻한 마음으로 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어떤 날은 우리 집 현관 앞에 초콜릿과 빵이 든 봉지를 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날은 밭에서 직접 키운 듯한 오이, 호박, 부추 이런 채소를 봉지에 예쁘게 담아서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뜻한 이웃분들 덕에 저는 오늘도 딸내미랑 힘내서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아파트 모든 분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아우
0: 정말 따뜻하다.
1: 여기에도 좋은 이웃 사촌들이 계셨네요.
0: 어느 동네예요?
1: 그러게요.
0: 거기 가서 살아보게. 아유 참.
1: 근데 요새 참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러면서 삭막하다고 하지만 실은 위아래 층에 누가 살지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음은 스트레스예요.
0: 아하.
1: 야, 뭐 이렇게 또 시끄러운 거야 윗집은. 막. 근데 이제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고 하면
0: 그렇죠.
1: 우리가 또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배려를 넘어서 야, 그 주변 이웃분들은 막 뭘 챙겨주시기까지 하네. 정말 따뜻한 동네다, 그죠?
0: 그렇죠.
1: 네.
0: 네. 아유 참. 이 편지 아니고 쪽지 남겨주신 정혜선님과 이정현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보낼게요.
1: 네.
0: 0223님이 이런 사연 주셨네. 출근이 좀 늦어 늦게 들어선가요? 쪽지 편지 코너가 있네요. 이거 어디로 보내나요?
1: 아 편지 아니고 쪽지. 쪽지 편지 코너. 아니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일반 사연 게시판 있고요. 그 아래 편지 아니고 쪽지라는 게시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일반 사연 게시판에 사연 주셔도 되고요. 나는 긴 사연은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여성시대 방송 시간이 아니네 하실 때는 요 편지 아니고 쪽지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중구 서문로의 이한나님의 사연인데요.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오는 시점에 효도에 대한 최근의 상념 하나를 여성시대 당당인님들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양희은 김일중님은 햄버거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내돈내산 햄버거는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들이 어디선가 불고기 버거를 하나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남편이 먹어주면 좋으련만 며칠째 출장 중이었습니다. 월요일 생각으로는 주말까지 놔뒀다가 상하면 버리고 괜찮으면 남편한테 해치우게 할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햄버거가 눈에 거슬려서 결국 수요일에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풀이 죽은 햄버거를 보며 사실 제가 해치워야 하는 건 햄버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에 대한 풀 죽은 후회임을 느꼈습니다. 햄버거가 냉장고에 떡하고 버티는 한 그 감정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았죠. 햄버거 포장지를 펼치고 젓가락으로 빵과 패티를 한 입만

0: 한큼씩만 뜯어 먹었습니다. 몇 달 전 80세 된 저희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햄버거를 드시던 방식으로요. 속상한 사연이 된 햄버거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려 합니다. 한 2년 전 캐나다에 살던 오빠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갑게 보지 못한 노부모 입장에서는 아들네가 며칠이라도 시골에 와 있는 시간을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을까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20년을 넘게 살면서도 바람잘날 없었던 오빠네는 고 며칠도 평안하질 못하고 오밤중에 생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다들 짐 싸고 나서는데 아빠가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먹고 싶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햄버거를 먹겠다고 햄버거 가게에 들르자고 했답니다. 속이 상해 있던 아빠는 속이 안 좋다고 밖에서 기다릴 테니 니들끼리 먹고 오라고 하셨고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셨답니다. 근 한 시간이 다 돼 슬금슬금 나오는데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 8손이 모두 빈손이었다네요. 지들끼리만 먹고요. 그게 두고두고 서운하셨는지 평소 말 수가 없는 아빠가 설에 모인 딸 사위 앞에서 푸념을 하셔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세 끼니 외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뭘 권해도 거의 드시질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빠네는 고지고대로 안 드시고 싶은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나랑 여동생은 에휴 오빠네가 좀 야속하네 아빠가 좀 서운하셨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햄버거 이야기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여름에 미국에 사는 막내 동생 내외가 한국에 들어와서 막내를 보러 나랑 여동생 내가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동생 내와 인사를 나누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웬 햄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평생 친정집에 햄버거가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햄버거야?
1: 아빠 거야. 아무도 먹으면 안 돼.
0: 막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응? 아빠가 웬 햄버거?
1: 아빠가 전에 형네 왔을 때 햄버거 드시고 싶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전에 나가서 사왔어.
0: 나는 속으로 에이 설마 아빠가 햄버거를 드시고 싶으셨겠어. 그냥 오빠네가 인사치레라도 하지 않은 게 서운하셨던 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돼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1: 아빠 햄버거 드셔야죠.
0: 막내는 햄버거에 빵과 불고기 패티를 정성스럽게 프라이팬에 데워 아빠 앞에 놨습니다. 나랑 식성이 비슷한 아빠는 분명히 반도 안 드시고 그만 드시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빠 반으로 잘라서 한번 맛을 보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빠는 자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햄버거를 통째로 식탁에 놓으신 후 젓가락으로 빵과 패티를 살짝 뜯어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1: 아빠 어때요? 드실만 하세요?
0: 아유 먹을만 하네. 나는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뜯어 먹어야 돼. 아빠는 누구한테 먹어보라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서 햄버거 하나를 뚝딱 해치우셨어요. 아빠가 드시는 걸 다 지켜본 막내가 물었습니다.
1: 아빠 생각보다 맛이 괜찮죠?
0: 난 난생 처음 햄버거를 먹어보는 거야. 맛이 좋네. 막내는 대단한 효도를 한 듯 행복해했습니다.
1: 아빠 다음에 또 드시고 싶으시면 거기 햄버거 가게에 가셔서 한우 불고기 버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막내는 사후 효도까지 했습니다. 아빠한테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와 여동생과 사위들 여덟 귀는 어째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서 속상해하고 말았는데 막내 아들 내외는 바로 다음 날 읍내에 가서 햄버거를 사왔던 겁니다. 어쩌면 아빠는 오빠네가 떠나고 읍내에 나갈 때마다 햄버거 가게를 지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들어가서 도대체 뭘 그리 지들끼리 맛있게 먹고 나왔나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주문해야 할지 모르셔서 내내 참고 사셨는지도 모르죠. 내 아빠가 그리 맛있게 드시던 한우 불고기 버거를 나도 젓가락으로 뜯어 먹으며 아빠의 품

0: 신념을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아쉬운 후회도 꿀꺽 삼켰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엔 아빠에게 갓 구운 따뜻한 한우 불고기 버거를 사드릴 생각입니다.
1: 아니, 읍내 나가서 잡수시는 게 제일 나아요.
0: 그쵸, 그 자리에서.
1: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게 제일 낫죠.
0: 어떤 음식이든, 그죠?
1: 그렇지. 아, 참, 그 오빠네 좀, 조금, 좀 섭섭하다. 큰 오빠, 아, 오빠네가. 그죠?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는 며칠 있었으면 하고 참 그 시간을 기다리셨을 텐데.
0: 네.
1: 그냥 며칠 평안히 있지 못하고.
0: 아.
1: 서울 가겠다. 서울 올라가겠다. 짐 싸고 이제 떠나는데 햄버거를 먹겠다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0: 그죠? 예, 아버님은 말씀하신 거죠.
1: 속이 상하셔서 이제 아무것도 잡지 않으셨던 거야.
0: 나는 괜찮은 너희들끼리 먹고 와라.
1: 아, 좀 며칠 더 있으면 좋으련만 한밤중에 그러니까. 서울 가겠다 그러니까 섭섭하셨지.
0: 네.
1: 근데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여덟 손이 모두 빈손이라 도대체 햄버거가 뭐길래 저들끼리 에휴. 저렇게 먹고 나오나.
0: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우리 막내
1: 막내가.
0: 동생이.
1: 아, 그러게.
0: 막내가 최고다.
1: 네, 읍내 예, 나가서 당장 최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어, 아빠 거야.
0: 아빠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유 뭐 그런 음식 뭘 나는 뭐 안 먹어봤어 몰라.
1: 아, 그거 고지 들으면 안 돼요.
0: 절대 안 된다면서요.
1: 네. 네.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어른들도 다 좋아하세요.
0: 아, 그럼. 네. 네, 맛있으니까 애들도 맛 잘 먹고 그러는 거죠.
1: 그렇죠. 거지.
0: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1: 더더군다나 이제 치아가 신통치 않아지시면 부드럽게 뭐 꽉꽉 씹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들이 반갑죠.
0: 맞습니다. 네. 8063님 맞아요. 아유 싫어 하시면서도 막상 드리면 잘 드신답니다. 자주 드리세요. 말로만 싫다 됐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전부터 그렇게 지오디가 불렀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1: 하셨어요. 왜 싫으셨겠어요?
0: 그 맛있는 게 왜 싫으셨겠어요?
1: 그니까 고지 들으면 안 된다고.
0: 네네.
1: 네.
0: 그나저나 의문의 일패가 저도 소개하면서, 예, 우리 이한나님의 남편분은.
1: 제일 섭섭하시고.
0: 월요일에 냉장고에 넣어둔 햄버거 주말에 이제 출장 갔다 온 남편한테 쓱 한번 먹여보겠다는 말이.
1: 아유. 아이 뭐든지 그 즉석에서 해주는 거 받아서 먹는 게 맛이 좋더라고요. 싸울 필요 없어.
0: 자,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있습니다.
1: 오늘은 날이 맑아서 멀리까지 보기로 했죠.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에서는 교사가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답니다. 이었다고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한때는 교사 자리가 경쟁률 1000대1은 보통일 정도였는데 그 인기가 사라졌으니 그 이유는 과도한 수업과 잡무에 감정 소모가 심해서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침 독서지도, 숙제 채점, 수업하고 야간 자습 지도까지 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학교에 머문다나요? 게다가 학생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 정리가 많고 식품 안전 점검, 등하교 순찰, 휴대폰 채팅으로 학생들 갈등 해결하고 학부모 질문에 답하고 정신없다고 합니다. 아우, 중국 교사가 하는 일이 많군요. 그런데 교권 침해, 교권 추락 얘기는 들리지 않는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달리기가 매우 인기랍니다. 그래서 그쪽 왕궁 근처나 공원에 러닝복 차림으로 달리는 일본인이 많은데 비키라고 소리치고 음악도 요란하게 틀고 다니고 인도를 다 차지하고 달려서 보행자와 부딪히고 위험하기도 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높답니다. 반면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상의를 벗고 달리는 모습 등은 지적되고 있지 않군요. 일본 직장 풍경도 하나 추가합니다. 육아를 돕는 제도와 돌봄 휴직 등이 제도로 확대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미혼, 비혼, 독신 직원에게 그 자리를 채우게 한다네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본 직장 내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인원이 부족한 일본 직장. 네, 저는 뭐 날씨도 좋고 시야도 넓어지고 해서 그저 이웃 나라만 둘러봤습니다. 이상 일이 많아서 인기가 떨어진 중국 교사들, 민폐 끼치는 일본 러너들,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일본인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언행을 교훈으로 삼자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아, 그런 깊은 뜻 잘 알고 있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카펜터스의 노래였습니다. 탑 오브 더 월드. 듣고 음흠. 왔어요.
1: 네.
0: 예. 이웃 나라를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1: 네, 좋아요.
0: 예. 중국에서는 교사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인기가 사라졌다.
1: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은 요즘 네. 명절 자식 대행 서비스도 있대요. 이수미님이 보내주셨네. 자식 대행.
0: 뭐야? 그러니까
1: 자식이 올래는데 못 오니까
0: 대신 거기 가서
1: 객지에 나가서 일하는 자제분들이 그러니까 자식 대행으로 이렇게 와갖고 이제.
0: 아이고. 예. 이 댁에 아드님 대신 저희가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1: 예, 뭐 그런 식이죠.
0: 이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0: 하긴 올 초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만 원을 내면 세배를 대신 해드려요. 중국에 등장한 세배 대행.
1: 뭐든지 대행이 그렇게 있네요.
0: 예, 그러니까 대행에서 직원이 찾아가서 덕담 전하고 절도 드리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 의뢰인에게 전달을 한다.
1: 이렇게 틀림없이 가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0: 참 그렇구나.
1: 아이, 예. 추석이 다가오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건 있죠. 저 산소 가꾸는 거, 뭐, 저, 벌초하고 등등 기타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0: 뭐, 성묘 대행.
1: 네, 그 네. 산소 있는 곳에, 그 뭐, 지자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그 벌초 대행해주시는 분 섭외해서, 그렇게 하면, 뭐, 일 때문이든 무슨 사정 때문이든 가기가 좀 나쁠 때,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쓰죠. 네. 우리는 그렇죠. 아직까지 자식 대행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습니다. 벌초 대행은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예, 오래전부터 들어와 봤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김경준 님이 그래요. 벌초 대행 많죠. 그러다가 이산이 아닌가벼.
1: 그러게. 그럴 수 있죠.
0: 큰일이 아닙니까.
1: 남의 식구인데. 네.
0: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잘 갖고 놨는데 어머나 여기가 아니네.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자, 이어지는 사연은 경기도 광주시의 당당이 님이십니다. 저희 아빠는 요즘 유행하는 음식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는 휴대폰을 보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으셨어요.
0: 야, 너 피자 설기 알아?
1: 그게 뭔데?
0: 피자랑 설기랑 합친 거래.
1: 그래서?
0: 맛있겠지.
1: 제대로 익어요.
0: 맛있겠지?
1: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먹고 싶은 거야?
0: 아니 그냥 궁금해서.
1: 그럼 안 잡숴도 되겠네?
0: 아니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1: 역시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엄마께 스며시 말씀하셨어요.
0: 여보 나 내일 시장 좀 갔다 올게.
1: 뭐 사러?
0: 아니 뭐 그냥 구경.
1: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에 구경만 가본 적은 없으시거든요. 생선, 과일, 떡 뭐라도 꼭 손에 들고 오시는데 엄마도 모를 리가 없죠. 아유 뭐 먹으러 가는 거지?
0: 에이 아니라니까.
1: 아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신났어?
0: 아이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1: 엄마가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 바람 쐬고 와 하시는데 제가 듣기엔 그래 내가 다 안다 당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빠는 운동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빠 시장 가는데 운동복은 왜 입었어?
0: 응 시장까지 걸어갈 거야.
1: 차 놔두고?
0: 아니 타고 가야지.
1: 그럼 운동복은 왜?
0: 마음은 운동하는 거야.
1: 몸은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데 마음은 이미 만보를 걸으셨다 하는 야. 우리 아빠. 아빠는 참 독특한 분이야.

0: 입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아빠는 피자 설기 가게부터 찾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긴 줄이 서 있더래요.
1: 아유,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되나?
0: 고민하던 아빠에게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아빠는 홀린 듯 줄을 섰고 집에 온 아빠께 저는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잡술 정도였어?
1: 그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0: 근데 왜 사왔어?
1: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오면 아깝잖아.
0: 그 말이 참 우리 아빠다웠습니다. 근데 분명 두 개를 사셨다 했는데 집에 가져온 건 하나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아, 두 개 샀다며?
1: 두 개 샀지. 근데 오는 길에 하나 먹었어.
0: 이게 꽤 큰데 오는 길에 다 먹을 일이야?
1: 아유, 그냥 맛만 봤지.
0: 하나를 다 맛만 봤어?
1: 에? 맛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0: 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맛을 보신 게 아니라 거의 한 끼 잡수신 거야. 아빠는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죠.
1: 너는 왜 항상 엄마 편이냐?
0: 그 사이 엄마가 남은 피자 설기를 한 입 드셨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아빠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1: 그치? 거봐, 내가 잘 사왔다니까.
0: 자랑하는 아빠를 가만히 보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신 요즘 배가 좀 나왔어. 아빠는 바로 배를 가리키며, 가리시며.
1: 에이,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
0: 나이는 나도 같이 먹었구먼.
1: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지.
0: 아빠는 체질이 아니라 피자 설기 때문 아니야? 아빠는 또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1: 야, 너도 먹었잖아?
0: 난 한 입 먹었어.
1: 그럼 너도 배 나와.
0: 아빠랑은 다르지. 엄마가 웃으며 말리셨습니다. 아이고, 됐어. 싸우지들 말고 둘 다 운동해. 그 말에 아빠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더군요.
1: 그래, 나 운동할 거야.
0: 진짜?
1: 응, 내일부터.
0: 우린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아빠의 그 내일,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날도 내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도 내일, 술을 줄이는 날도, 야식을 끊는 날도 내일, 내일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빠는 계속 이불 속에 누워 계셨어요. 여보, 운동 간다며? 아빠가 눈도 안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1: 오늘은 좀 피곤하네.
0: 아니, 어제는 또 내일부터 한다며?
1: 그러니까
0: 뭐?
1: 오늘은 준비하는 날.
0: 결국 아빠는 운동 대신 아침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빠가 드디어 운동화를 현관에 꺼내놓으셨습니다. 어머, 드디어 운동하나 보네.
1: 그렇지.
0: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 사흘이 지나도 운동화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운동화는 왜 안 신으셔?
1: 운동화가 현관에 있는 것만 봐도 운동하는 기분이 들어.
0: 엥? 그 말에 엄마가 말씀하셨죠. 아유, 그럼 나도 설거지 안 하고 그릇만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그날 저희 가족은 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아빠가 슬그머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1: 야, 너 운동 안 할래? 같이 하자.
0: 평소엔 운동하라고 하면 질색을 하시던 아빠가 먼저 같이 하자고 하시니 좀 놀랐습니다. 그래, 같이 해요.
1: 내일부터.
0: 또 내일이야?
1: 아유, 이번엔 진짜야.
0: 그날 문득 아빠 얼굴을 보는데 예전과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릴 땐 아빠가 무조건 슈퍼맨처럼 건강하고 늘 제 옆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늙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예전보다 천천히 걷고 계단 오를 때 헉헉 숨을 한 번씩 고르시고 시장 다녀오시면 아이고 힘들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씩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도 나이를 먹고 계시단 걸요. 그래서 요즘은 아빠가 내일부터 운동한다 하시면 예전처럼 마냥 웃기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엄마와 함께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시장도 함께 다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0: 이번에는 제가 꼭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또 피자 설기 사오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빠가 맛난 걸 드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도 저는 오래 보고 싶거든요. 다만 아빠, 피자 설기는 하나만 사오기. 우리 가족의 평범한 내일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아버지 완전 시트콤이시다.
0: 네, 시트콤이야, 진짜. 예,
1: 너무나 유쾌하신 분이다. 야, 이미 마음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0: 운동화만 쳐다보면서.
1: 아,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너무 분위기가 좋죠.
0: 아, 좋죠. 네. 좋죠. 네.
1: 아, 원혜숙 님이요. 면목시장 떡집도요. 피자떡 사러 줄을 쭉쭉 서 있어요. 거기 어? 맛있어요.
0: 피자떡?
1: 오, 피자떡도 유명하구나. 강연아 님도 요즘 피자 설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맘카페에도 맨날 피자 설기 올라와요. 아.
0: 아, 이게 저기.
1: 이렇게 생겼군요.
0: 술떡같이 생긴 중편같이 생긴 거 위에다가 네. 뭐 고명을 얹었네요.
1: 진짜 그 토핑을 피자처럼 쫙 이렇게 치즈랑 해놓고.
0: 아, 그렇구나.
1: 그 밑에 깨 떡이네요.
0: 떡인데 중편인지 중편 아닌지 모르겠어. 좀 습기가 많은 떡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1: 어, 맛있게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0: 아이, 그럼요. 이게 쌀인데.
1: 맛이 없을 수가 없네.
0: 네. 예.
1: 그러기에 그 두 개를 사가지고 오시는 길에 이미 하나를 다 드시고.
0: 드셨지.
1: 맛만 보신다.
0: 아, 중편으로도 하고 백설기로도 하고 다양하게 떡집에서 파는 피자. 아니면 맛있다. 직접 만들어 드셨다는 분도 계시네. 네. 아, 고윤희님이 피자 설기 오늘 퇴근길에 묵고 말리라.
1: 아, 그러게요.
0: 떡집 앞을 지나셔야 되겠네.
1: 주변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0: 아무래도.
1: 예, 그리고 이렇게 유쾌하신 우리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꼭 예, 운동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예, 어제는 김상근 교수님 모시고 오디세이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 당당이님들과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지랖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죠. 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하다가도 또 남의 일에는 우리가 또
1: 아, 얘기해 줄 수 있죠.
3: 그렇죠.
1: 네,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또 보일 때가 있거든요.
3: 그렇거든요.
1: 네. 네네. 자, 백인에게 묻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희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행복한 세상,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 12.2도, 안동 14.7도 등에 머물렀지만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이 경북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안동, 상주,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회가 모두 참여 중인 경북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등 북부권 전체의 공통과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4명이 구속되고 공직사회를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안동시 의원들이 연대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의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권기창 시장과 주변 인사,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권 시장은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책임 있는 입장과 개선 의지를 천명할 것 등 4개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 국민의힘 박치선, 김창현, 여주희,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남준호 등 5명의 시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대응

0: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가 세수에서 미래 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미칠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 대응기금의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경북의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기관 학문당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구 경북권 22개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32,87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포항공과대가 정원 전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국립경국대, 대구대, 디지스트 등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95% 이상을,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도 80% 이상을 수시로 뽑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정치인들은 이른바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수인 취약계층은 소외되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몇 년 후면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 관련 정책을 잘 챙기지 않는 거죠. 결국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안전망을 세워야 하는데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다치면 치료받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률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7월 30일 대구 만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 대구 만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오늘 사서함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은 감사 인사를 못 드려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2026년 7월 30일 2시 반쯤 대구시 만촌동 구번도로에서 질쳐주신 경찰관님 두 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기가 열강지로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차가 밀려 못 가고 발만 동동하는 중 옆좌선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님께 도움 요청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빠르게 이송되었습니다. 아기가 살아나고 시간이 지나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 소속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0: 네, 김외숙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1: 아유, 얼마나 초조하셨을까요?
0: 예.
1: 네. 발 동동 구르는 중에 옆 차선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님을 발견하신 것도 천운이었어.
0: 그러니까요.
1: 네. 예. 아이가 아픈데 차까지 막혔으니 진짜. 그런데 그때 바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귀를 탁 터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우셨을 거야.
0: 아, 근데 소속도 이름도 모르신데요.
1: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쵸. 급한 마음에 도움받으면 성함도 소속도 하나도 몰라.
0: 맞아요. 그 순간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1: 그렇죠.
0: 자, 혹시 7월 30일 2시 반경 대구시 만촌동 9번 도로 기억하시는 경찰관 두 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김외숙님의 감사 인사가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오, 269 하나님이 만촌동에서 20년 살았던 저도 이 사연 들으니 감동스럽네요.
0: 그렇죠.
1: 그러셨어요.
0: 네.
1: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성으로 남겨주신 김외숙님께도 아삭아삭 달콤한 청성사과 5kg 보내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시잖아요. 날짜, 시간, 뭐 그날의 습도, 온도까지 기억에 콕 박혀있는 날. 아, 8월 26일 새벽 1시 나한테 오바이트하고 도망간 소개팅남 잘 살아있나 몰라.
2: 아유.
1: 라든지 뭐 이런 경험이 어딨어. 9월 17일 이날만 기다립니다. 그동안 뿌린 축의금 거두는 날이거든요. 아들 앞으로 잘 살아. 라든지 10월 14일 오전 7시 우리 집 쌍둥이 공주님이 공주님을 만난 날 등등. 잊고 싶은 날도 좋고요.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은 날도 좋고 날짜만 들어도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는 날도 좋습니다. 02789-1000,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전화주세요.
0: 어제는 열린 월요일 오디세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당당이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봐야겠죠. 잠시 후 3, 4부에는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티맵 대리,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롯데렌탈, 노무법인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리더 기사 인증 지 마크.
1: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2: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1: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보통은 월요일에 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말 살짝 자리를 바꿔서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가볍게 스몰 토크할 수 있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할 때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월요일 오늘만 화요일에 모여서 이야기 나눌게요.
2: 네, 이번 주는 경기도 성남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당당이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일터에서 요즘 아주 괴로운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시다가 당당이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해 오셨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보태주세요.
1: 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근무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파티션 건너편 김 부장님의 손톱 깎는 소리랍니다. 아, 도대체 손톱을 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주 주기

0: 의식적으로요. 아침마다 우유 챙겨 드시고 회식할 때 마른 안주 나오면은 계속 리필해서 드시더니 남들보다 손톱이 유독 잘 자라시는 건지 손톱 깎는 소리가 엄청 자주 들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작은 소음에도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로 조심하고 있는데 아우 유독 그 부장님만 소음 유발자예요. 저는 감기 걸려서 콧물 날 때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가서 풀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들 생활 소음을 조심하는 편인데 그 부장님만 시도 때도 없이 코 풀고 팽! 밥 먹고 소화되는 소리 내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들은 생리현상이니까 뭐 어찌저찌 참아보겠는데 손톱 깎는 소리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지난달엔 제가 제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파티션 너머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날아와서 보니까 아, 그 부장님의 손톱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리려다가 그냥 꾹 참았는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들려옵니다. 딱, 딱! 아우 그놈의 손톱 깎는 소리 아 너무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시대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손톱 깎는 선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와 이거 진짜 거슬리겠다.
1: 그렇죠?
0: 예.
1: 아니 왜 그러시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하는데 네. 지금 손톱만 깎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0: 그러니까요.
1: 사람 있는 데서 뭐 그냥 팽 코 풀고 또 트름까지 밥 먹고 소화되는 그 소리까지 다 내고 이게 소음에 둔하신 건지 눈치가 없으신 건지
0: 아니면 조금의 그 수치심이라도 아 그렇잖아요. 예. 아 뭐 손톱 깎 아 막 트름하고 이런 거는 진짜 식구들끼리도
1: 그래.
0: 봐봐요. 식구들끼리 밥 먹다 가면 아우 아빠 뭐야? 아우 자기 뭐야? 뭐 이렇게 나올
1: 그러죠.
0: 건데.
1: 그렇죠. 그렇게 되죠.
0: 아, 그걸 직장 동료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보통 손톱도 집에서 그렇게 깎지 않나요?
1: 아, 그럼요.
0: 네. 뭐 씻고 난 다음이건 혹은 뭐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 갖고 집에서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그렇잖아요.
1: 아, 보통 그렇죠. 자기 방에서
0: 네.
1: 그죠? 휴지통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0: 네.
1: 때깍때깍 깎든가 그렇죠.
0: 이거를 직장에 와서 손톱을
1: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0: 야,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해요. 아, 이 소음 특히 그걸 유발하는 거 참 이게 문제인데 요걸 이제 매일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게다가 상사란 말이죠.
1: 그렇죠.
0: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1: 고민이 되시는
0: 고민이
1: 거죠?
0: 되시죠.
1: 내가 직접 대놓고 말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아, 그것도 그렇고.
0: 아,
1: 예를 들면 다른 부장님한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나?
0: 아, 다른 부장님.
1: 다른 부장.
0: 근데 그 부장님도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땐 다 그랬어.
1: 뭘 다 그래? 언제 그랬어?
0: 사무실에서 뭐
1: 아무 데서나 손톱 깎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랬어.
0: 그래, 아니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은데. 아이 뭐 사무실에서 깎을 수도 있지. 또 이렇게 부장은 부장편이라고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자, 내가 직접 한다면 뭐라고 해야 서로 덜 민망하고 덜 불편할까? 그리고 한다면 얼굴을 보고 직접 말씀드릴까? 아니면 좀 톡으로 문자로 좀 할까? 사무실에서 할까? 아니면 회식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편하게? 다른 사람 얘기인 척 돌려 말할까? 그럼 또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1: 예.
0: 아, 여러 고민이 듭니다.
1: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실 분들 이쪽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생활 소음을 내는 부장님. 안 그래도 거슬리는 소리가 많은데 특히나 그 손톱 깎는 소리.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상황에서 나라면 내가 이 사연을 쓴 당당히 입장이라면 이렇게 처리하거나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제 요지는 그거죠.
0: 예.
1: 문자 주십시오.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아,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텐데 여러분도 좋은 해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상큼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의견 주시는 동안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겠습니다.
2: 오빠 좀 웃어봐.

0: 피스. 자, 당당히 여러분이라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수시로 손톱을 깎는 부장님,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6873님, 부장님 앞에 가서 같이 깎아버려요. 영 매너가 아니구만요.
0: 그러니까 이 의견도 많으시더라고요.
1: 같이 똑깍 하면서 손톱을 깎는 거야.
0: 네. 0925님, 나 같으면 부장 앞에서 발톱까지 깎는다.
1: 에이.
0: 양말 벗고.
1: 네. 0172님, 사무실에 믿을 만한 후배가 있으면 그 후배가 그 선배 앞에서 소음을 낸 후 좀 조심하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표현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0: 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1: 하나, 예, 말하자면 연기하듯이,
0: 예,
1: 소음을 내고 조금 조심해라고. 다들 일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신경 거슬리게 뭐 이렇게.
0: 야, 굉장히 찔릴 수 있겠는데요. 저 소음에 저렇게까지.
1: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0: 네,
1: 그 민감한 중에도 유난히 민감한 어떤 소리가 있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귀에 거슬리. 아,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4321님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밖에서 손톱 깎으면 복 나간대요.
1: 아, 밖에서 손톱 깎지 말라는 얘기가 옛부터 있었어요.
0: 네. 부장님 복 날라가면 어떡해요. 부장님 복 안 날라가시게 손톱은 댁에서 깎으세요.

0: 라고 걱정해 주는 척 말해요.
1: 이건 진짜 지적질하기 곤란한 얘기야 사실. 7720님 손톱 깎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전기로 깎는 거 있어요. 손톱을 이렇게 갈아서 있어요. 봤어 저도. 가른 거는 쥐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비우면서 쓰면 되는 거죠. 튀지를 않는 거죠. 손톱이 튀질 않아요.
0: 튀지는 않는데
1: 하면서 갖다 대면
0: 아, 이제
1: 가는 거예요. 손톱을.
0: 가는 소리도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은데.
1: 이것까지 사줘야 됩니까?
0: 그러게.
1: 아이고 예. 참 미운 놈 떡 하나 주듯이 선물을 해야 하나.
0: 그래도 깎는 거보다는 그냥 튀진 않고 갈게 요 선물을. 자, 5540님은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회사에 익명 게시판이 있어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찔렸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1: 오, 그래도 눈치가 있으시네.
0: 그러니까 이런 익명 게시판이 있으면 가능한데.
1: 좋죠.
0: 자,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죠.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만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오늘 월요일이야?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1: 네.
0: 이번 주만 열린 화요일이 열린 월요일이 됐고요. 백인에게 묻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무실 소음 유발자. 주기적으로 사무실에서 손톱 깎는 부장님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지금 제일 많이 도착한 의견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확실히 그 앞에 가서 같이 깎자. 예, 손톱 같이 깎고. 2995님은요, 부장님 손톱 깎는 시간에 맞춰서 팀원들 다 같이 손톱을 깎읍시다. 눈, 눈, 이, 이.
1: 아유, 깎기 예. 타임으로.
0: 모두가 그러면 딱, 딱, 딱. 아하.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이 분위기를 이끌었어.
1: 좋아할 수도 있어. 착각하면서.
0: 사내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1: 1243님 말씀이 그거예요. 부장님 연차 정도 되면 회사랑 집이랑 분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0: 그러니까.
1: 자기 집 안방인 줄 알았는가 봐.
0: 그러니까.
1: 이게 민폐죠. 민폐가 단 게 아니에요. 안팎을 구분 못 하는 게 민폐죠.
0: 네네. 워낙에 회사에서도 또 보내는 시간

0: 많으시니까
1: 네.
0: 집이랑 진짜 회사 구분이 안 되는.
1: 아, 그러게.
0: 오히려 회사가 더 편해지는.
1: 어허.
0: 아,
1: 네.
0: 이소현님, 컴퓨터 글씨로 책상 위에 쪽지를 남기기로 누가 남긴지 모르고 부장 외 나머지 직원 일동 느낌으로 글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오호호.
0: 그렇죠. 그러니까 손글씨 말고
1: 컴퓨터 글씨로
0: 컴퓨터 네. 글씨로 해가지고 뽑아서 딱 붙여놓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사무실에서 손톱 깎는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익명으로.
1: 익명으로.
0: 그죠. 네.
1: 자, 새싹 문자입니다. 9495님. 정년 퇴직한 자로서 추천합니다. 쪽지를 써서 부장님 안 계실 때 책상에 놓는 겁니다. 평소에 부장님을 무지 존경하는 동료입니다. 소화 후 트림하는 것도 귀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손톱 깎는 소리는 많이 거슬려서 다들 힘들어하니 그것만 삼가해 주세요. 라고 익명으로 하면 누군지 모르니 내 마음도 편하고 이 기회에 모든 소리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근데 네. 이것도 나중에 또 다 뭐야 어느 컴퓨터에서 이게 날아온 거야? 그럴 수도 있나?
0: 아니
1: 집에서 해갖고 인쇄해서
0: 네.
1: 일찍 출근해서 딱 붙여놓으시고 일찍 출근한 티 안 내고 딴 데가 있다가 제대로 출근하는 시간에 오세요.
0: 그러니까.
1: 아우 참.
0: 그리고
1: 진짜.
0: 표현도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귀엽게 뭐 트림도 귀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손톱 깎는 소리 많이 거슬려서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설마 거기까지도 화를 내면 진짜 그거는 아닌 거죠. 네. 익명 게시판이나 혹은 저렇게 익명의 쪽지로 예, 좀 의견을 전달하는 예,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남에서 사연 주신 우리 당당이님께 도움이 좀 됐을까요?
1: 이 소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대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열 자극으로 통증을 느끼게 한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통증이 최대 약 10%가량 줄어들더랍니다. 그냥 음악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0: 그래요?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1: 난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10%밖에 안 되네. 그러게 저는 음악을 들으면 좀 많이 가라앉을 것 같은데 통증이.
0: 네. 그래도 줄어드는 게 어디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음악을 들어도. 음악도 그렇지만 소리 중에도 그런 소리 있잖아요. 들으면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지는 소리 혹은 막 이렇게 설레는 소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 예를 들면 저는 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폭염은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병을 뻥 따는 소리.
1: 아.
0: 캔맥주 따는 소리.
1: 오오오. 와 이거다.
0: 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아, 네, 뭔가 네. 시원하잖아요. 예, 네. 목구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1: 그런가 예. 하면은 이 장작불 타들어가는 소리. 불멍하면서 듣는.
0: 아 그런 타닥, 소리 좋아하세요?
1: 타닥. 아니 뭐 그런 소리도 있고.
0: 네.
1: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 하면 새소리 좋아해요.
0: 아.
1: 새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폭우 속에서도 새소리는 이렇게 들려요. 웃기죠. 그 네. 폭우를 뚫고 들려요. 새소리가.
0: 사실은 이 자연의 소리가
1: 네.
0: 진짜 좋죠.
1: 어떤 친구는 또 잠이 안 온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모아놨는데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 또 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뭐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걸 다 모아서 늘 그걸 틀어놓고 듣다가 잔대요 자기는.
0: 아, 그런 자연의 소리 너무 좋죠.
1: 좋죠.
0: 이제 조만간 낙엽 밟는 소리 낙엽 부스러지는 소리.
1: 아 그렇죠.
0: 예, 그거 지나면 이제
1: 오호 바로 이런 소리.
0: 오 그래요? 그럼 좀 더 지났어. 좀 더 시간 지나갖고 이제 눈이 내렸는데 내가 처음으로 밟는 그 뽀드득거리는 소리도 있어요?
1: 준비 안 됐답니다. 오 된다. 눈이 제법 많이 왔네.
0: 제법 온 거야. 야 이런 자연의 소리가 참 좋다. 자 이렇게 좋은 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엄청 예민해지게 만드는 소리도 있죠.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그냥 쫙 돋는 뭐 그런 기분 나쁜
1: 그래요.
0: 소리. 신경 쓰이는 소리. 예.
1: 치과 치료할 때.
0: 아프면 손 드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손 들었더니 아 좀만 참으세요.
1: 아유. 아,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 아우 이 소리 누구나 즐겁지 않을 것 같아.
0: 제일 싫어. 자, 우리 당당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소리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0: 내 몸과 마음의 통증을 줄여주는 기분 좋은 소리.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소리는 뭔지 궁금하고요.
1: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소리.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소리는 또 어떤 게 있을지 문자나 미니로 알려주세요. 참여 번호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0: 소개된 분들께는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주시는 동안 스위스 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감상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스위스어로의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의견 받아봤는데요. 3254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잔소리는 좀 싫으신가 보다. 제주는요, 간간이 불어주는 바람이 밭일 하는데

0: 네, 효자스런 그런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1: 아하, 그래요.
0: 이렇게 제주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1: 아, 간간이 불어오는 이 바람 진짜 기분 좋죠.
0: 맞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리 가라.
1: 아, 에어컨 바람. 비교하겠어요. 자연 바람이 최고지.
0: 자,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아주 달달한 소리들부터 듣는 순간 귀를 막고 싶어지는 짜증 유발 소리까지 당당이님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1: 7842님, 닭울음 소리요. 새벽부터 울어대서 잠을 못 자요.
0: 아하.
1: 시골이라 새벽 3시 반부터 울더라고요.
0: 어우, 새벽잠이 없어. 왜 그래요, 그렇게?
1: 달기니까요.
0: 아. 야, 그럼 진짜 신경 써서 푹 못 들으시겠다.
1: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0: 어마, 새벽 3시 반부터 울면 어떡해. 예.
1: 사람들 잠 죄 깨우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7288님은 저는 껌 씹는 소리요. 진짜 싫어요. 조용히 씹는 것도 아니고 딱, 딱. 소리 난,
1: 난 이거 부러운데, 딱딱 소리 나는 사람.
0: 그래요?
1: 난 씹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0: 그러니까 조용조용 씹다가 왜 한번 이렇게 공기층을 만들어서 딱!
1: 아, 그게
0: 공기층 또 만들어서 딱
1: 터뜨리는
0: 그것도 능력이구나.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듣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껌 씹으면서 이렇게 딱딱 거리시길래 좌회전 깜빡이를 키셨나. 계속 그 소리를 내고 계신데.
1: 3467님 통장에서 출금되는 문자 알림 소리 너무 듣기 싫으네요. 크크크.
0: 아, 이게 입금 소리가 아니라 출금되는 소리면
1: 이거 해놓으셨구나.
0: 아하, 그러면 이거 듣기 싫죠.
1: 그렇지.
0: 어머나, 이게 왜 또 나가는 거야.
1: 뭐야?
0: 다 내가 쓴 걸 텐데도 참 나갈 때 보면 아유. 자, 6547님이 비 오는 날에 삼겹살 굽는 소리 너무 좋습니다.
1: 오호.
0: 이야, 밖에는 비가 내리고
1: 빗소리냐 삼겹살 구워지는 소리냐
0: 그 잘 달궈진 불판 위에 이제
1: 아.
0: 아, 좋다.
1: 7857님, 전자레인지 끝났다고 삑삑대는 소리. 겨우 재운 우리 아들 깰까봐 얼른 끄고 살살 닫아요.
0: 아.
1: 애기가 민감하구나.
0: 그래. 네. 애기 있을 때도 전자레인지 쓸 일 많고, 뭐 데우거나.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삐삐삐 다 됐다고 하면, 아우. 9883님, 아기의 옹알이 소리.
1: 아유, 좋아라.
0: 그래? 뭐라는 거야? 오, 그래, 그래. 한 번 더 해봐봐. 응? 오, 그래요? 아유, 아유, 그래. 배고팠어요. 아, 약이 옹알이 소리.
1: 좋죠. 힐링이죠.
0: 네.
1: 오지로우님, 일종님 노래 소리는 사람 사는 소리 같아요.
0: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1: 좋았어.
0: 아무리 생각 순간. 지금 여기 뭐 나요? 저요?
1: 일정치야
0: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잘하는데? 이 순간 어? 진짜 저예요?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어?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저예요? 진짜?
1: 예.
0: 괜찮은데? 아니에요? 아, 진짜, 솔직히, 봐.
1: 솔직히 말하라고?
0: 봐, 가만히 계시죠. 지금 솔직히 좋아서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싫으면 싫다고 하셨을 텐데. 누님, 솔직하게 말,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1: 아니, 난 지금. 방송국에서 소리를 만졌구나 생각하고 있었어. 그 조금씩 다 만지걸랑요?
0: 아, 네. 그래요? 아, 이게 5755님 덕분에 제 노래 소리를 제가 또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1: 예, 네, 그래요. 이진우 씨 오셨을 때.
0: 아,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
1: 네, 네.
0: 이 기자님 오셨을 때. 제가 이겼죠, 점수로. 자, 양정호.

0: 뒷마당 뻐꾸기 소리 녹음해서 자기 전에 들으면서 명상합니다. 너무 길어. 조금 잘라 보낼게요.
1: 어머.
0: 이게 뻐꾸기 소리요?
1: 그래요?
0: 이쁘다.
1: 근데 새소리가 굳이 뻑뻑뻑뻑. 뻑뻑뻑뻑.
0: 네.
1: 0978님, 저는 같은 애들 소리라고 해도요, 우리 집 3남매가 서로 놀면서 깔깔대면서 장난치는 소리는 좋고요, 싸우고 나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르고 온갖 짜증내고 화내는 소리는 싫어요. 싸우면서 크는 거라 지들끼리 풀면 되는데 꼭 저를 끼워 넣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애들은 화해해서 놀고 있고 저만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0: 그러시겠다. 멀리서 보면 얼마나 따뜻한 풍경일까요.
1: 그러게.
0: 진짜.
1: 아이들 깔깔대고 그 까르르 소리 있잖아요. 아이들.
0: 네. 네. 넘어가게 까르르 하는 소리.
1: 맞아.
0: 네. 7581님 9시 5분 여성시대 라라랄라 라라라라라라라 시작하는 방송 소리.
1: 바로 이거죠. 어머나,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또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반복인가?
0: 아주 다양한 소리를 나눴네요. 재밌었네요.
1: 아, 정말.
0: 네.
1: 덕분에 힐링도 했네요.
0: 그렇죠?
1: 예.
0: 예. 어머, 이렇게 자연의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다.
1: 진짜.
0: 오늘 백인에게 묻는다 해서 준비한 상큼한 과일 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1: 네. 최고 힐링된 소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광고 듣고
0: 음정이
1: 올게요.
0: 음정이 점점 떨어진다.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상호성 캠퍼스
6: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소쌀,
1: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네, 9129님, 어제 보일러실에서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가을 오는 소리 같아서 좋았어요.
3: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예, 하, 좋다. 자, 화요일 여성시대, 그래서 오늘 끝곡도 가을 타나봐 이무진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0: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기사라며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오늘 오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1,800여 명 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해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봉쇄 시위로 각 단체의 행정 업무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등의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사무실 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0.6%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늘어났고 수입은 자동차 등을 위주로 0.7% 늘었습니다. 물가 변동을 포함한 명목 GDP는 지난 1분기보다 9.2%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26.4% 늘어 1979년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 이익은 38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축출된 시리아 알라사드 정권이 북한 지원을 받아 건설한 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핵물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비타민, 바이러스, 아쿠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라틴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라틴어는 오늘날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의 뿌리가 됐고 과학과 의학의 여러 전문 용어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적 어학에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 라틴어는 어떤 언어인지, 어떻게 수많은 언어의 뿌리가 됐는지, 라틴어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 어학 첫 곡은 시에스타 19의 있다 없으니까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8: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0: 복권도 과학이고요.
1: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0: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1: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0: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온갖 궁금증을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확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과학 저과학의 재식과학입니다.
1: 네. 오늘은 재식과학님과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네. 과학과 굉장히 관련 깊은 언어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언어는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렇구나. 한글 보면 맞춤법 같은 경우에 막 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합되고 설계된 그런 느낌이
2: 그리고
1: 있어서.
2: 그리고 한국어는 그 문자인 한글 자체가 이제 창제될 때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네. 특히 더 과학적인 면이 좀 많죠.
1: 아, 이런 네. 것도 나중에 또 얘기 나누면 네네.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라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네. 라틴어의 비밀 저희가 정해본 주제인데 라틴어 하면은 흔히 뭐 어려운 고대 언어 아니면은 영화의 마법 네. 주문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 예. 루모스 하면은 빛이 착 나오고요. 예. 익스펙토 패트로눔 하면 막 강력한 예. 빛 에너지가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게 먼저 떠올라요.
2: 아, 네.
1: 교수님은 라틴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2: 이걸 조금 제가 지금 길게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예. 네, 언제든
2: 예루살렘에 예. 골고다 언덕이 이제 성지로 유명한데.
1: 그렇죠.
2: 거기에 가보면, 이제 네. 중세시대에 어느 성지 순례 온 사람이 써놓은 그런 글귀로, 도미네 이디무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1: 오.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예.
2: 신이여 왔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문학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네. 주여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써놓은 거죠.
1: 성지순례로
2: 멀리서
1: 왔으니까.
2: 성지순례로 와가지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네. 그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오면 그 말이 있는 곳까지 이제 오는 거를 좀 이렇게 관례로 하기도 하는 뭐 그런 것이 예. 됐는데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1: 그 말을 좋아했다는 네. 말씀이세요?
2: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김은기 작가님하고 이태행 화백님이 그린 만화 중에
1: 예.
2: 제가 SF 작가니까 SF 되게 좋아하는데 SF 만화로 헤비메탈 6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예.
2: 이게 뭐냐면 지구가 이제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 예.
2: 지구를 인공지능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인공지능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냐면
1: 네.
2: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과학자가 혹시나 모를 비상상태를 대비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끌 수 있는 암호를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모드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을 순례자의 통로라고 부르고
1: 예.
2: 그 순례자의 통로를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인공지능 컴퓨터의 키보드에 암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일제히 다 꺼지면서 인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오. 그 내용을 다룬 만화거든요.
1: 흥미진진한데요.
2: 그런데 그 만화의 암호로 입력하는 말이 바로 이 도미네 이비무스. 주여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괜히 뭔가 되게 거룩하고 뭔가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건 대결인 느낌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1: 네.
2: 되게 막, 그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만화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결국에 그걸 쳐가지고 구원하나요?
2: 그게 반전이에요. 그 부분이 진짜 마지막 반전인데요. 그거 재밌습니다.
1: 안 알려주시는군요.
2: 그래서 저는 그게 라틴어를 접한 좀 처음으로 강렬하게 접했던 기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1: 도미네?
2: 도미네 이비무스.
1: 이비무스.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1: 네.
2: 뭐 인생을 살다가 뭐 좀 어떤 힘든 일이 지났다 혹은 뭐 등산하다가 정상에 올랐다 이러면 어릴 때 그 만화 기억이 나가지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괜히 도미네 이비무스 이런 말 한 번 엎드립니다. 괜히 속으로 만화 생각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늘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 여쭤보니까 정의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런 걸 여쭤보잖아요. 네. 라틴어는 언제 어디에서 생겨난 언어일까?
2: 라틴어는 예, 라티움 지방에 생긴 언어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라티움 지방이요. 네.
2: 그러면 라티움은 어디냐?
1: 예.
2: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이제 로마 주변을 이제 라티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로마 중에서도 그 수도 로마 근처에서 쓰던 말이

0: 딱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하나의 양식을 이루면서 자리 잡은 거를 라틴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라틴어를 쓰는 문자가 들어온 게 그러니까 라틴어 발달해서 되게 중요한 계기죠.
1: 예, 문자는 네. 항상 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사용되고 있던 알파벳이 네. 전에 돌아가지고 이 라티움 지방까지 이제 전래가 되게 되는데
1: 예.
0: 그리스어에서는 그 알파벳이 처음 시작될 때 첫 번째 문자가 알파고 그 다음 문자가 베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스어는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간다. 영어에 ABCD가 있듯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두 개를 따서 알파, 베타를 따서 알파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게 라틴어로 건너와서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좀 생략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더 쓰기 간편하게 변화하기도 해가지고 라틴 문자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 문자, 로마자라는 말도 사용하죠.
1: 로마자.
0: 예. 네, 그래서 이 라틴 문자 로마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어 알파벳 하면 떠올리는 그 문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말 사용하죠. 한글 로마자 표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그거를 영문 알파벳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럽 전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 알파벳 형태라는 뜻으로 로마에서 사용하던 라틴어에서 사용되던 그 알파벳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다 퍼져가지고 지금의 영어 알파벳하고 비슷한 그 닮은 알파벳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라틴 문자 로마자라고 지금도 우리말에서도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로마자. 아 그러면 라틴어를 표기한 글자는 우리는 로마자라고 부르는 거고.
0: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부르면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영어 알파벳 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말은 달라요.
1: 네.
0: 영어는 이제 ABCD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제 뭐 아베체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1: 네.
0: ABCD라 말 대신에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알파벳이라고 나는 말도 잘 안 쓰기도 하고 알파벳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 되니까요. 네. 그리스어 알파벳이 알파베타로 시작하니까 라틴어에서는 아베체다리움 뭐 이런 말 사용합니다.
1: 아.
0: 아베체데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1: 우리는 로마자로 부르는 걸 그쪽에서는 아베체데리움.
0: 네. 네.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좀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MBC가 있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 마포라는 말을 로마자 표기로 표기해라라고 하면
1: 흔히
0: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식으로 많이 읽으니까
1: 네.
0: 그걸 이제 MAPO 마포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말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이거는 사실은 라틴 문자 라틴어 알파벳을 가져와서 쓴 거거든요.
1: 예.
0: 생긴 모양은 영어 알파벳하고 똑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MAPO가 아니라 MAPO라고 읽어야지 조금 더 맞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굳이 안 하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라틴어가 로마자라는 이 형태로 우리 바로 곁에도 좀 살아있다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곽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얘기가 풍성해지고 되게 재밌어요.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라틴어는 그러면은 그리스에서 와가지고 문자는
0: 네.
1: 그리스어에서 와가지고 로마에서 자리 잡았는데
0: 네네.
1: 로마에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을까요?
0: 네. 로마 제국이 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 전체에 이 라틴어하고 라틴 문자가 쫙 퍼지게 되죠.
1: 예.
0: 그래서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동쪽으로는 이란 근처까지 쫙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지역에 이 라틴 문자하고 라틴어의 영향이 잘 퍼지게 되죠.
1: 예.
0: 그런데 아까 들어보시면 이란 근처 동쪽으로는 이란 근처 선에서 이제 멈췄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 이란까지도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1: 넘어갔다고 하죠.
0: 예, 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 문화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대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을 때는 이슬람교는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페르시아와 아랍 문화가 이슬람교의 판도로 쫙 퍼지면서 여러 가지 문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혹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 게 로마 제국 지역 중에서 나중에 이슬람교권이 차지한 지역 쪽으로 쫙 흘러들게 되어가지고 지금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하고 그다음 유럽 지역하고는 문화가 되게 지금은 다른 느낌이죠.
1: 네.
0: 근데 사실은 로마 시대로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다들 라틴어가 통하고 이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1: 네.
0: 되게 비슷한 문화권이었을 텐데 페르시아가 남아있던 그 문화가 이슬람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그 문화가 한번 이렇게 가리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쪽에서는 그래서 꼬불꼬불한 글자를
0: 그렇죠.
1: 쓰잖아요.
0: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죠.
1: 아예 다르죠.
0: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는 고대 유적을 막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유물을 파고 있는데 유물에 알파벳이 적혀 있으면 아 이거 도굴꾼이 이거 털어가가지고 현대에 무슨 과자봉지 같은 거 버리고 갔구나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알파벳이 들어왔을 리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유적을 이렇게 파

0: 가 알파벳 적혀 있는 게 뭐가 나온다라고 네. 하면 어 이거 로마 시대 유적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아, 있는 거죠.
1: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데
0: 그렇죠.
1: 예전에 썼을 언어 있을 수도 있다.
0: 네. 뭐 흔적이 지금도 약간은 남아 있는 게 네. 이라크나 알제리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 화폐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디나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디나르라는 단위가 사실은 라틴어로 돈의 단위로 사용하던 로마 시대의 데나리우스라는 단위가 시대에 걸쳐서 이제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랍어 단어처럼 돈 단위로 디나르라는 말이 자리 잡고 있는데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 찾아보면 그래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근데 라틴어에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런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파생돼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맞는 네. 말인가요? 이게?
0: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좀 복잡한 그런 관계인데요.
1: 예.
0: 라틴어 영향을 받은 언어들은 정말 많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뭐 영어나 독일어 이런 데도 라틴어 관련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 예.
0: 로마 제국 전체 지역에서 라틴어 단어 를 영향을 받은 곳들은 정말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곳들이 있고
1: 네.
0: 아예 라틴어 자체가 말하자면 좀 송두리째 들어와가지고 좀 분화했다고 할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로망스 어군의 언어를 쓰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말들을 지금의 프랑스어 지역, 이탈리아 지역, 스페인어 지역, 포르투갈 지역, 심지어 루마니아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예.
0: 그런데 아까 라틴어는 글이 들어오면서 좀 격식화되고 양식화되고 특히 나중에는 이 교회, 천주교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렇게 양식이 중요해진 글로 썼을 때 이렇게 격식을 갖춘 이런 게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1: 공식적인 느낌.
0: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글로
1: 예.
0: 쓰는 게.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면서 이상하게 쓰던 말도 나중에는 말로 막 넘어와가지고 요즘은 옛날에 인터넷에서 쓴다고 하던 뭐 나는 라틴어 1도 뭐 모른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말도 지금은 말로 넘어와가지고 말하고 그리 계속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계속 변화하면서 언어가 변화하는 건데.
1: 아, 그러니까 말씀이 구어체와 문어체가 이게 갈라지는?
0: 네, 갈라지는 현상이 라틴어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그게 융합되면서 합쳐지기보다는
1: 네.
0: 이거는 격식과 이런 공용어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강조되다 보니까
1: 네.
0: 점점 더 이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야, 어차피 이 지역에서 말로 하는 거나 저 지역에서 말로 하는 거나 말하고 그러고 이제는 별로 비슷해지지도 않았는데 뭘 그걸 그렇게 따지냐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게 되면서 원래는 뿌리가 비슷했던 말이 더군다나 그 지역의 민족들이 서로 다른 특성도 있다 보니까
1: 네.
0: 글은 비슷하게 사용을 하다가도 말은 각자의 지역에서 점점 많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 언어하고도 결합을 하면서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스페인어 이런 걸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1: 네.
0: 그런 식으로 한참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말이 라틴어하고 글로 쓰는 라틴어하고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누가 제대로 읽을 수 있겠냐. 라틴어 말고 우리의 언어로 글을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확 발전이 되면서
1: 네.
0: 완전히 이제 라틴어하고 이제 유럽 각국의 언어가 많이 분리가 되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게 됐죠.
1: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를 일상 언어에서도 말에서도 라틴어를 사용하다가
0: 네.
1: 갈라져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으니까 각 민족별로 구 지역별로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기
0: 그렇습니다.
1: 시작하면서
0: 네.
1: 근데 그때까지도 문자는 저걸로 통용을 했는데
0: 그렇죠.
1: 이제는 불편해지니까
0: 그렇죠.
1: 자기 나라 문자를 새로 만드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문자는 보통 이제 그대로 라틴 문자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죠.
1: 네,
0: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말이 이렇게 각자 갈라진 걸 그냥 공식화해버린 거죠. 말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글은 라틴어로 꼭 써야 된다. 이걸 왜 우리가 고수해야 되냐. 네, 그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이제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이 이제 독일의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이죠.
1: 네.
0: 그때만 해도 성경책 이런 거는 라틴어를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기도문 이런 거 다 라틴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그건 종교니까 이거는 진짜 격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독일에서 라틴어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막 주장을 하면서 문화가 되게 급변하게 됐죠.
1: 네. 라틴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요.
0: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죠.
1: 네. 네. 그럼 아예 사라졌다기보다는 좀 여러 언어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0: 그렇습니다.
1: 좀 남아있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0: 네, 심지어 이제 라틴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어에서도
1: 예.
0: 이탈리아어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말하고 라틴어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나란 말싸미 중귀게 달아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에 한글로 표기했던 그런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 이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1: 네.
0: 그 정도의 비슷함은 뭐 여전히 유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친숙함 달라진 느낌 정도를 할 때는 뭐 그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네. 지금 현

0: 현대에서 라틴어를 일상 언어로 쓰는 곳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바티칸 공국은 라틴어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 네,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거를 라틴어로 작성하는 전통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아, 말은 그냥 이탈리아어로
0: 그렇죠.
1: 쓰나요?
0: 그래서 공식 언어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라틴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걸 위해서 라틴어를 일부러 할 때도 있고.
1: 예.
0: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티칸에서도 일상 생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라틴어로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로마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티칸이. 그래서 그냥 이탈리아어로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 오늘 라틴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은 라틴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네. 들었어요.
3: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국 문화의 좀 뿌리하고도 상관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영국 전설에 나오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왕 하면 떠오르는 왕 있지 않으십니까? 기사들하고 막 같이 싸우는 이런 인물 하면 떠오르는
2: 킹 아더.
3: 예, 아서왕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서왕 전설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보면 네. 로마 제국이 사실은 영국 섬까지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망하면서 영국 섬을 정복했던 로마인들이 물러가고 그 영국 땅 안에 로마의 문화를 많이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고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네. 아예 다른 민족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은 말하자면 이런 기독교 천주교도 믿고 있고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글 쓰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문명생활을 하는데 어떤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낸 사람이 있다라는 전설 속에서 이제 아서왕 전설이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서왕 전설의 뿌리는 로마 문명을 이어받은 문명을 수호했다라는 측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오. 라틴어하고 이런 어떤 영어의 본류하고 관계가 되게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3: 더군다나 이제 영국의 뭐 왕실이나 귀족 계층 이런 쪽 은 정말로 로망스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프랑스 이런 쪽하고도 되게 교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라틴어 단어들이 영어에 표현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별 사소한 것도 이제 라틴어가 그대로 사실은 남아 있는 것들도 꽤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라디오지 않습니까?
2: 네.
3: 이 라디오 같은 말 사실 라틴어에서 온 거죠. 이런 빗줄기 같은 게 쫙 나가는 모습. 빔 같은 게 나가는 모습을 라틴어로 이제 라디오라고 하는데
2: 네.
3: 그거를 근현대의 과학자들이

0: 방사선이라든가 전파 같은 게 뿜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라틴어에서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파라는 말을 라디오 웨이브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디오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다 라틴어로 뭐 듣다, 보다 이런 데서 온 말이죠.
1: 아예 단어 자체가 라틴어예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뭐 그런 말들은 뭐 되게 뭐 우리가 영어에서도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도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로 우리 뭐 직장인들도 요즘 이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살려면 돈이 미니멈 얼마 있어야 돼? 이런 거
1: 해서 미니멈, 맥시멈.
0: 미니멈 이런 거 미니멈 이런 거 다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1: 네.
0: 아, 그 미니멈은 뭐 1억 원인데 맥시멈은 3억 원까지 봐야 돼라고 할 때 이 막시멈 이것도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1: 라틴어 뭐 네. 이렇게 끝나는 거.
0: 네.
1: 뭐 그런 거는 라틴어인 경우가 꽤 많겠네요.
0: 그렇죠. 예, 명사 중에서 음으로 끝나거나 뭐뭐 아로 끝나거나 이런 거는 라틴어인 경우가 많은데
1: 재밌어요.
0: 네.
1: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뭐 딱 들어도 라틴어 느낌이 나는 단어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밀레니엄 이런 거. 예.
1: 아.
0: 밀레니엄 천이라는 뜻이죠.
1: 네. 예,
0: 딱 들어도 뭐 라틴어 단어
1: 느낌 나는 거.
0: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예, 라틴어 이러니까 조금 있어 보여 가지고 아파트 이름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사용하죠. 라틴어 단어를. 예. 그리고 뭐 센툼 이런 말. 예, 이런 건 백이라는 뜻이죠.
1: 예, 예.
0: 예. 그래서 뭐 부산에는 센텀시티 뭐 이런 지명도 있죠.
1: 네.
0: 그것도 뭐 시티는 영어입니다만 센툼은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1: 그렇구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도 그러면 라틴어예요?
0: 그것도 라틴어죠.
1: 네,
0: 그건 이제 과학 용어가 이제 라틴어가 된 사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라틴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걸로 뭐 있냐면 1인당 뭐 100원이다.
1: 네네.
0: 뭐 1인당 1kg씩은 먹어야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할 수 있다.
1: 네.
0: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뭐뭐 당 이런 말 우리말로 사용할 때
1: 네.
0: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뭐 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1: 예, 퍼.
0: 그래서 시속이면 1시간당 몇 킬로미터다라고 해서 뭐 킬로미터 퍼 아워.
1: 네.
0: 그게 이제 라틴어 페르에서 온 거고요.
1: 페르.
0: 뜻 자체는 뭐뭐 뭐뭐 마다 당 이런 뜻인데 이제 옛날 로마 시대의 과학자들이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되게 가슴 아파하겠죠. 라틴어에서 페르라는 말이 온 건데 에이, 이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영어식으로 영어는 게르만 민족 언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영어식으로 다 퍼라고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말 중에 퍼센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 예,
0: 50%, 100%. 아, 우리가 청취율 80%가 나왔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예, 너무 좋겠다. 예.
0: 근데 그 퍼센트에서 퍼가 페르 뭐뭐 당하는 라틴어고요.
1: 예.
0: 센트가 역시 라틴어로 100을 말하는 센툼에서 온 말이거든요.
1: 그래서 이거구나.
0: 100 중에서 얼마다라는 말로 이제 퍼센트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뭐 그거를 영어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 사실 프랑스어식이기도 한데 퍼센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페르상따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1: 예.
0: 이거를 네덜란드 쪽에서는 프로센트라고 하거든요.
1: 예,
0: 라틴어 쪽 말을 안 쓰고 그쪽 게르만 쪽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프로센트라는 말도 하는데
1: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프로
0: 말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끔가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퍼센티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 계신데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1: 아,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0: 네, 그거는 영어 프랑스어 표현하고 이상한 네덜란드 표현하고 막 섞여갖고 이상하게 된 말이니까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조금만 더 뭐 좀 소개해드려볼까요?
1: 좋아요.
0: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서도
1: 예.
0: 라틴어 티가 팍 나는 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우승훈 대 곽재식 누구 대 누구 한국 대 일본 이런 거
1: VS.
0: 대를 VS로 많이 쓰잖아요.
1: 네.
0: VS 베르수스라는 라틴어를 축약해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1: 네.
0: 우리가 오전을 AM, 오후를 PM으로 흔히 많이 표시하죠.
1: 그렇죠.
0: 네, AM을 안테 메리디엠, PM은 포스트 메리디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말, 라틴어에서 온 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거 말고도 뭐 기타 등등을 영어로 ETCS라고 쓰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ETC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에트세트라라는 뭐 라틴어에서 온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라틴어 용어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브랜드명 뭐 이런 쪽으로도 쓰는 거 많이 있죠. 에쿠스 말이라는 뜻이고요.
1: 네.
0: 스텔라 별이라는 뜻이고요. 뭐 이런 거 약간 있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그렇겠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라틴어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게르만어 계열인데
0: 네.
1: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
0: 아, 네. 네. 불쾌까지 아쉬워하겠지만.
1: 아쉬워할 수 있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근데 영어에서 일상적인 단어는 게르만어 계열의 단어이고
0: 네.
1: 그다음에 격식 있고 학술적인 단어는 라틴어 계열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0: 그렇게 얘기인지 하면 조금 이제 과장일 수 있고요.
1: 네.
0: 유럽 전체에 걸쳐 가지고 좀 격식 있는 단어나 학술어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왜냐하면 공식적인 문서 이런
0: 그렇습니다.
1: 것들이 많을 테니까.
0: 네, 그 공식적인 문서를 사용하는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난 후에도 심지어
1: 네.
0: 르네상스 시대가 온 후에도 뭔가 좀 격식 있는 문서를 사용하려면 라틴어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쭉 남아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근대의

0: 과학을 정립한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하면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 많이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부터 과학이 시작되었다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책인데
1: 네.
0: 이 책을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라틴어로 썼습니다.
1: 프린키피아.
0: 네, 그래서
1: 아, 그런 아, 내용도 다
0: 네, 다 라틴어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라틴어를 잘한 거죠. 네, 뉴턴이 뉴턴이 과학 수학만 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한국의 입시 제도 때문에 문과 이과 이런 걸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이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튼이 라틴어 실력도 되게 뛰어났다라는 거죠. 아, 문과의 어떤 최고봉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를 되게 잘했다라는 거죠.
1: 그 시절 지금 우리는 과목 중에 제2외국어 이런 것들에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0: 네.
1: 그럼 그때 이제 문서를 쓰거나 할 때는 라틴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영어 쓰는 사람들도 라틴어를 공식 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0: 네.
1: 라틴어를 제2외국어처럼 이렇게 따로 배워야 했을까요?
0: 당연히 배워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걸 옛날 사람들은 어디서나 중시를 했는데
1: 네.
0: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전에 고전을 배우려면 한문을 알아야 됐던 것처럼
1: 그쵸.
0: 유럽에서는 다 고전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공부를 하려면 기본으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라틴어를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고전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라틴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1: 네.
0: 정말 최근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2, 3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것도 있었냐면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때는 유럽은 중국처럼 거대한 하나의 문화권인 나라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잘 안 나타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영국에서 책을 쓴 사람이 영국에서만 내 책이 읽히면 뭐하냐. 이 책이 프랑스, 독일에도 읽혀야 된다. 러시아까지도 읽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나라 학자들이나 다 공통으로 볼 수 있게 라틴어로 논문을 쓰거나
1: 네.
0: 책을 쓰는 경우가 이런 소통을 위해서도 좀 많아졌었던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죠.
1: 네. 우리 앞서서 짧게 잡고 얘기한 부분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야, 과학과 의학, 공식적인 문서 이런 것들의 라틴어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또 과학적인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과학에서는 왜 유독 라틴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제는 다른 언어로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0: 사실 다른 언어로 그래서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1: 그렇구나.
0: 전통이 뿌리 깊게 그래도 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라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아까 뉴턴이 과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근대 과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뉴턴조차도 자기 책을 쓸 때 라틴어로 썼으니까 근대 과학이 이렇게 막 탄생하면서 유럽의 학자들이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교류할 때 라틴어로 된 논문이나 편지로 되게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 전통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라틴어로 써야지 어느 한 나라의 언어에 치우치지 않고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과학 지식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어떻게 보면 다분히 유럽 위주의 발상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굳어진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국제 공용어 하면은 뭐 우리는 영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0: 네.
1: 아, 그 시절에는 국제 공용어를 라틴어로
0: 그렇습니다.
1: 생각을 했다.
0: 그게 현대 과학에도 정말 뿌리 깊게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분야가
1: 네.
0: 생물학 분야입니다.
1: 예.
0: 생물학에서는 이제 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동물을 관찰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 식물을 관찰해 봤더니 어떻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 네네.
0: 지역마다 그 동물, 식물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면 그것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담비라고 부르는 동물을 북한에서는 산다리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남북한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서로
1: 그렇죠.
0: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혼란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름, 식물의 이름,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개의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식물의 그 종을 표현하는 라틴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로 이름을 짓는 학명.
1: 네. 맞아요.
0: 그 이름을 부여하는 규칙이 18세기에 스웨덴의 과학자 린네가 지정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표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1: 네네.
0: 거 전부 다 라틴어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고요. 그 전통이 너무나 강해서 라틴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라틴어 시절보다 한참 뒤에 발견된 무슨 미생물이라든가 뭐 공룡 이런 거 라틴어 로마 제국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공룡이 있다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라틴어하고 뭐 연관 지을 게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름을 지을 때는 라틴어하고 연결해서 말을 했을 때 좀 어색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도록 라틴어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성에서 화석이 발견된 공룡을 이름을 정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고 합니다.
1: 화성엔시스.
0: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화성엔시스는 화성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코리아 케라톱스는 코리아는 이제 한국이라는 뜻이고
1: 네.
0: 테라는 뿌리라는 뜻이고 톱스는 얼굴 쪽에서 튀어나온 거라는 뜻이거든요.
2: 다 각각 라틴어예요.
0: 네, 네. 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네. 화성이란 말이 이제 라틴어도 아니고 코리아란 말도 엄밀하게 보면 라틴어는 아니죠. 네. 그냥 고려라는 뜻인데.
2: 그렇죠.
0: 그런데 그걸

0: 예를 들어서 한국불 얼굴 공룡, 화성 고려불 얼굴 공룡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식 학명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최대한 라틴어스럽게 바꿔가지고 화성 엔시스 이런 말을 굳이 만들어내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이런 식으로 생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라틴어 비슷한 명칭을 부여하는 게 기준이죠.
1: 학명을 정할 때 라틴어를 이용해서 라틴어처럼 그렇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학명을 정한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화학 원소 기호 가운데도 라틴어 쓰는 것 굉장히 많다.
0: 그렇습니다. 예, 원소가 많이 발견되고 화학이 급격히 발전할 때 이 세계적인 표준을 위해서 유럽의 학자들이 라틴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화학 원소 기호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에서 온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 딱 들어도 뭐 이런 라틴어 느낌 나지 않습니까?
1: 대부분 움륨 이렇게 나요.
0: 그런 건 이제 라틴어 쪽에서 쓰던 단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화학 원소 기호도 나트륨이니까 N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륨이니까 화학 원소도 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쭉 붙여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런데 현대에는 화학 분야에서는 이런 라틴어 고수 규정은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금은 라틴어를 그렇게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화학 원소라든가 화학 물질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국제적인 협회 기관 학회는 IUPAC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UPAC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공식 문서 같은 걸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거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화학의 공식 언어는 사실은 영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기준으로 기본 문서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쓴다라는 형태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IUPAC 공식 문서가 영어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도 화학 물질 명칭은 영어 기준으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면 벌써 한 10년 이제 됐죠. 뭐 나트륨 대신에 이제 화학에서는 소듐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칼륨 대신에 포타슘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혼란도 겪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 기준으로 화학은 많이 넘어왔어요.
1: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 바뀌어서 쓰고 있나요?
0: 화학 분야에서는 영어 기준으로 바뀐 거가 표준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소듐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자들끼리.
0: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좀 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화학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생물학이나 뭐 물리학 이런 딴 분야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까지 안 넘어왔어요. 근데 화학 원소 이름이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 분야에서 사람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이런 말 할 때는 화학 기준으로 하면 소듐으로 말해야지 표준이 맞지만 의학에서는 아직 그렇게 공식적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나트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과학계에 조금 혼란스러운 거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근데 화학에서는 영어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그 이 라틴어로 해야지 좀 근본이라는 그 정신은 좀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2015년에 일본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과학계에서 새로운 원소가 추가로 하나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신으로 발견한 원소인데 일본 학계에서 이 새롭게 발견된 원소의 이름을 붙일 그런 권리랄까요? 이런 걸 얻었거든요.
1: 자기네 나라에서
0: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얻었거든요. 근데 일본 학계에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일본이란 나라 이름을 따서 일본어로 일본을 니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원소 이름을 니혼이움이라고 붙였어요.
1: 니혼이움.
0: 굳이 니움 같은 말 붙일 필요 사실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라틴어의 금속 이름들을 다 이렇게 움 이런 걸로 끝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원소 이름도 니혼이움으로 굳이 라틴어스러운 말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라틴어의 흔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생물을 발견해서 그 학명, 이름을 정할 때에도 라틴어를 적극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랫동안 살아남은 언어는 맞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라틴어가
0: 그렇습니다.
1: 예전에.
0: 네.
1: 예.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학명 같은 걸 정할 때 라틴어를 쓰고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아직도 살아있는 언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예 죽지 않은.
0: 일부 남아있죠. 흔적이 많이 보이죠.
1: 예.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상당히 배우기 어렵다고.
0: 아, 라틴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보통 웬만히 좀 복잡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사람들이 쓰기가 편해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점점 말이 단순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세월이 흐르면 편해지기 마련인데 쉬워지기 마련인데 라틴어는 이 격식과 또 이런 어떤 위엄과 이런 거를 중시하는 글자로 쓰는 언어로 쫙 자리 잡아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그 옛날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됐죠.
1: 어떤 면에서 특히 어려울까요?
0: 예를 들면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 같으면 어떤 뭐 조사라든가

0: 이상으로 봐야 된다.
1: 아, 그래요?
0: 명사만 해도 조합을 다 따지면 10가지 이상으로 명사가 바뀌는 건 기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틀려도 사실은 크게 알아듣는데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라틴어는 이게 격식을 따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틀리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안 틀리는 걸 되게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점점 말이 어려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라틴어하고 말로 하는 말하고 점점 달라지면서
1: 네네.
0: 이게 좀 사라지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죽은 언어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점을 하나로 딱 꼽기는 어렵겠지만 네. 언어라서.
0: 저는 그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1: 네.
0: 7세기 초무렵 이라클리오스 황제라는 사람이
1: 네.
0: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있을 때 그때로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후로 먼저 망 하고
1: 네.
0: 그래도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하지 않고 거의 한 15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오면서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도 분명히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예. 공식 문서나 원래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용해서 많이 했지만
1: 예.
0: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문화가 되게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막 학문을 한다, 격식을 차리는 뭔가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안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가 점점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리스어가 점점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이 황제도 일상생활은 다 그리스어로 하게 되는 이런 정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라클레오스 황제 7세기 정도 시절이 되면 아예 야 이거 라틴어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공식 문서도 이제는 다 그냥 그리스어로 쓰자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거든요.
1: 예.
0: 그럼 그때는 로마 제국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동로마 제국이 스스로 라틴어를 좀 포기한 게 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라틴어가 이때 죽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볼 수 있겠죠.
1: 그렇게 오랜 기간 좀 죽은 언어? 라고 인식이 되어오는 그런 라틴어가 어쨌든 명맥을 다른 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0: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뭐 꾸준히 사용을 했고
1: 네.
0: 지금도 천주교의 의식에서는 라틴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언어로는 사실은 명맥을 좀 꾸준히 이어왔었고
1: 네.
0: 심지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라고 하죠. 이런 기본 의식을 집행할 때 라틴어를 쓰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당에서도 옛날에 이제 성당 가보신 적 있는 신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텐데 신부님들이 무슨 말 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라틴어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듣고 있고 뭐 그런 거 추억이 있으신 분이 옛날 추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60년대 후반 이후로 이제 천주교에서도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바꾸면서 알아듣지 않는 말 고수할 필요 없다. 각자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몇 가지 의식에서만 라틴어를 좀 유지를 해라 라는 정도로 이제 변화 를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라틴어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무슨 성당에서는 어떤 의식을 치를 때 라틴어로 치릅니다.
1: 예.
0: 이거를 좀 구경해 보고 싶거나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세요. 뭐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갑니다. 그러면 뭔가 좀 뭐라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1: 신성한 느낌이
0: 예, 그런 생각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1: 언어가 주는 그 이미지
0: 네.
1: 그런 것들이 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경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라틴어가 지금 어쨌든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만 점점 사라져왔고
0: 그렇습니다.
1: 네, 이제는 죽은 언어로 불리고 있긴 한데 바티칸 공국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언어로 사용을 하고는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라틴어도 이제 아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0: 혹시 종교가 남아있는 한은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고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수요는 좀 꾸준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약간 이거는 저는 재미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라틴어 쓰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1: 아 그래요?
0: 재미있게.
1: 예.
0: 세계 여러 나라, 주로 이제 유럽 분들이나 뭐 미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라가 서로 다른데도
1: 네.
0: 뭐 라틴어 신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로 뭐 대화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 진짜요?
0: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한문으로 된 고문서 같은 거를 해독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0: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인데 네. 유럽에서는 옛 기록이나 고전이나 역사를 연구를 하려면 라틴어를 많이 알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라틴어에 대해서 예전 그렇게 많이 몰라도 인공지능한테 해석을 시키면 줄줄줄 해석을 라틴어를 잘해주는 그런 시대로 요즘 이제 벌써 넘어왔단 말이죠.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라틴어 접근성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예.
0: 예전에는 라틴어는 거들떠도 안 봐라고 했던 사람도 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인공지능으로 한번 번역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경향도 생기고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이런 거하고 또 영향을 잘 주고받으면 의외로 라틴어의 수명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AI가 언어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 우리 언어. 한국어 그리고 네. 한글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0: 네.
1: AI가 또 여기 우리 한글과 한국어가 더 풍성하고 잘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습니다. 극소수 언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중국 대륙에 어떤 이런 아주 조금밖에 안 남은 그런 민족이 사용하는 다른 민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뭐 아메리카 선주민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은 그 민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전에 인공지능에게 이 말을 다 습득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언어를 인공지능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 뭐 곧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박재식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6: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0: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 12.2도, 안동 14.7도 등에 머물렀지만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5년간 발생한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묘지 밀도가 높은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의 위험도가 높았고 안동시를 비롯해 경남 합천군, 경기 포천시는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사전 벌초와 성묘가 시작되는 추석 전 3주간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고위험 지자체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화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에서 실종신고 이후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신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은 경북이 2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남 212명, 전남 200명 순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신고 8천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임 의원은 일반 성인도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반기 경북의 고용지표가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2천 명, 1.1% 줄었고 고용률도 65%로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종별 고용은 농림어업과 사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등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대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하는 폰쉼 학교를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폰쉼 학교는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자치회에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도록 약속을 정하고 대신 독서와 놀이, 소통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안동고, 포항, 송곡초 등 도내 6개 학교를 혼쉼 학교로 선정해 운영한 뒤 향후 5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경 씨가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문경 씨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적극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봉화군수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산림과 관광,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봉화군은 산림치유, 회복탄력성 복합단지와 한배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양수발전소 진입도로 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6년 9월 8일 미국에서 SF 드라마 스타트렉의 첫 회가 방송됐습니다. 오늘로 꼭 60년, 수많은 소편과 이를 모태로 한 더 수많은 우주 탐험 얘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의 현실은 냉전과 전쟁, 인종 갈등으로 분열돼 있었지만 스타트렉의 우주선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들이 한 팀으로 움직였죠. 물론 영화 속의 첨단 기술 가운데 일부는 현실이 됐고 이제 인류는 인간처럼 폭넓게 사고한다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등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갈등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스타트렉의 신화는 그저 신화일 뿐이죠. 1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다국적 연합을, 2부에서는 AGI가 열어갈 미래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좀 의외이실 겁니다. 제가 찾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스타트렉과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캡틴 스칼렛이라는 인형극 영화가 나왔는데 지구와 화성 간의 복제인간의 싸움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렸습니다. 한국의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이 돼서 나름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는 그 주제곡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오늘 듣고 나신 다음에 짧지만 그 곡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지 않을까 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988. 관절 보공 15229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예, 손석희 12시 문자 샤프 8001번과 스마트라디오 불미니 그리고 유튜브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서 소소한, 그야말로 소박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데이, 오늘 한국과 프랑스를 지구촌 A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우리가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한국의 현실적인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유럽과의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비전투 성격의 국제연합체를 꾸리고 있는데 이 국제연합체는 전쟁에는 물론 참여하지 않고요. 전쟁이 끝나면 뒷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전쟁에서 절대로 연합하는 건 아니다. 이건 지금 나토 규정상으로도 사실 전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잘 들리십니까?
2: 네, 잘 들립니다. 네.
1: 예예. 지금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한다는 국제연합체 그 성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2: 네, 그 이제 국제연합체가 지금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 미션이거든요.
1: 예, 예.
2: 네, 첫 번째 미션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선박을 호위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기뢰

0: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미션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하겠고 이런 미션 자체는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것이지 공격적 성격을 없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란하고 대화의 창구를 유지해서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없이 옛날 원 상태로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이 규정하는 해상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협약을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2026년 3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유럽의 국가들, 나토 국가에게. 그때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나토 규정상 파병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사전에 그 협의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없다. 단 만약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뒷정리는 우리가 하겠다.
1: 예, 예.
0: 이런 입장을 하면서 그때 그 스타머 그 총리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거 이때가 아마 2026년 그 4월 달에 그 화상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하셨는데 그때 이것이 구체화된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일단 종전이 된 다음에 양쪽이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뒷정리 수준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기준은 이렇게 잡아놓고 준비는 다 끝낸 상황입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전쟁이 먼저 이거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 예.
0: 하나는 이 그 공동체와 이 미션의 그 법적 근거는 유엔의 해양법 협약을 따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유엔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그 전후에 그 파병하는 그 유엔 평화 유지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하고
1: 예, 예.
0: 지금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전쟁이 뭐 교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뭐 작전이나 이런 것을 펼친 적은 없고 단지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프랑스도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거기에 군함들을 보내서 지금 작전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검토한 그 군사 자산을 보면 어저께 조용근 전 정책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적으로 미국과의 협업이 불가피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초계기나 기뢰 제거 부대가 그렇다는 건데 이게 바로 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 한 걸음 더 들여놓는 단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어저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나토는 앞으로도 뭐 파병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을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든가 직접적인 군사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0: 네네. 그 지난 4월 달에 그 스타머 총리가 BBC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1: 예.
0: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처칠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예.
0: 이러한 입장이 프랑스랑 그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지금 그 프랑스라든지 나토가 그 호르무즈라든지 이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나토 규정의 그 5조 6조에 보게 되면은 그 나토 협정이라든지 이 조약 기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게 회원국의 국가 영역이라든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태평양과 그다음에 북대서양 그다음에 거기에서만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 예.
0: 나토의 이름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그 해협에 가가지고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유엔 해양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쟁이었다. 이건 그 미국이 그 개별적으로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나토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나토를 어떻게 더 이렇게 밀어붙이긴 어렵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틈만 나면 그 트럼프의 압박 대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전투 파병에 이렇게 뭐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영국과의 연합체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그 연합체 구성,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합체 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 예.
0: 그 2025년 그 파리하고 런던에 추진한 그 연합체가 있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의용군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의용군 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그때 당시에 그 2025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 그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유럽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는 우크라이나의 이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유럽의 입장이 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파리와 런던이 이런 그 의용 국가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1: 예.
0: 당시에 2026년 25년 9월 달에 회의할 때는 35개의 국가가 참여를 했고,
1: 예.
0: 올그 7월 달에 다시 정상회담을 할 때는 31개국 참가국이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회성으로 내가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협의 체계로 해서
1: 예.
0: 장기적으로 어떤 그 지역 질서에 참여하겠다. 근데
1: 예.
0: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1: 예.
0: 이제 여기서는 전략적 신호보내기라고 그러는데 참여와 거리두기를 동시에 한다. 다시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란 지역은 국제 안보에 중요한 위치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0: 여기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대 행위는 이것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지역의 상황이 그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곳에 가는 상선들의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도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의 상선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프랑스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 연합체가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유럽연합이 지역 분쟁의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건 아니지만
1: 예.
0: 그래도 우리는 지구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안보를 위해서 참여하겠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연합체 주도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관건은, 우리 한국이 지금 뭐, 미국의 압박도 받고 있고, 이란의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좀 진퇴양난인 것은 맞는데, 전반적인 여론은 이 전쟁이 어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혹시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가해질 압력 때문에 어떤 경제적, 혹은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혹시 손해 볼 것은 없느냐 하는 것도 역시 살아있는 논리이기도 해서 다만 이제 어저께 뭐 조용근 전 정책관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뭐랄까 탈출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결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국제연합체에 한국이 합류함으로써 명분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는데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테고, 혹시 어떤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0: 그 르몽드 신문하고 레제코 경제 전문지가 보도한 거에 의하면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그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방 안보 협력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요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했을 때 엘리제궁 대통령궁은 굉장히 그 이번 사안에도 협의가 있을 거고 어떤 협정 뭐 사인도 있을 거고 중대한 발표는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되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 이쪽의 분위기는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체에 합류한다는 말은 이미 이제 지난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있었으니 이번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쪽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여기서 만약에 연합체에 합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합체가 4월 달에 발족할 때, 그 당시에 얘기가 됐을 때그 연합체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군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1: 예.
0: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합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프랑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연합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해군력이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지금 그 군사적인 그런 지원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그 홍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상선 보호라든지

0: 하는 그런 것을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그 뭐 수중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펼칠 때 사실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그 어떻게 군사적인 지원, 상선 보호라든지 아니면 어뢰 그 제거하는데 그런 군사력의 지원을 아마 요청하지 않고 그런 것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예. 쪽에 이런 예,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 유럽 연합체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다른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네.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더라도 약간 애매한 발표가 나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0: 그 일단 뭐 군사 뭐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예.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은 일본의 사례가 되게 우리한테는 그 보여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일본은 지뢰 기뢰 그 제거라든지 탐사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1: 예, 예.
0: 미국과도 작전을 하고 또 그 유럽 연합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비전투적인 분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마 우리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1: 예.
0: 아마 어떤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그 여기에 그 이런 뭐 호르무즈 해병 거기에 파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프랑스 방문하기 전에 이런 것이 언론에 노출된 거에 보게 되면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러이러한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입장이니까
1: 예.
0: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아마 그 국제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는 우리는 적극 동맹국이 하는 거에 적극 도와주고 참여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국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에 당위성이 없을 경우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1: 예.
0: 취지로 이번에 국제연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거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 예, 예. 회담 결과를 좀 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좀 남아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얘기 듣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안종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올해는 트레이시 챕만의 Talking About Revolution입니다. 기존의 힘의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주체는 주변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주제는 좀 무겁지만 노래는 아름답습니다. 듣겠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2부의 국제뉴스 강다운 아나운서입니다.
2: 네팔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람체 지역의 도보 수색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원 발전소 부지 인근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는 네팔군의 협조로 오늘부터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대미투자 1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를 검토하던 와중에 미국이 250억 달러를 제시했고 결론은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투자 후속 프로젝트 소식도 들립니다. 미국 내 8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모형인 AP1000, 나머지 2기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APR1400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 붙는 1000과 1400의 의미는 각각 전기 출력 규모인 1000MW급, 1400MW급이란 의미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X계정에 한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높임말을 쓰긴 했지만 메시지는 제법 좀 센데요. 우선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글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고 적혀있고요. 입장문의 내용을 보니 이란과 대한민국은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사이 47% 올랐는데요. AI가 끌고 트럼프 관세가 밀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 송전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인데요. 트럼프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 미리 구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구리를 옮겨놓다 보니 벌써 다른 지역의 구리 가용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15거래일 만인데요. 오픈 AI가 출시한 아스트라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이효석 대표에게 아스트라가 과연 범용 인공지능인 AGI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With the Wilson Man Island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

0: 알겠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가 도래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GI 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주목을 받았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요즘 어려운 영어를 많이 써야 되네. 아직 AI와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흔히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AI를 말하죠. 특히 AGI의 관심에 불을 지핀 것은 오픈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입니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호평이 나왔고요. 젠슨 황도 이 아스트라를 보면서 AGI를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AGI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물론 뭐 AI는 많이 쓰시겠죠.
1: 네, A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0: AGI는 그러면 AI하고 뭐가 다른가요?
1: 근데 이게 그 마케팅 용어라는 비판도 있고 뭐 한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여기서 마케팅 용어라는 건 그냥 시장을 이렇게 좀 돋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1: 이거 뭐 대단한 거야라고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AGI 할 때 G가 이제 제너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바둑 뭐 이세돌 이긴 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에서도 대체로 인간만큼 AI가 잘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면은 AGI라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뛰어나야 AGI라고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개념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이렇게 확립된 건 아니라면서요?
1: 네, 그게 확립될 수가 없는 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만큼 똑똑해야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기하기 좀 어렵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0: 주변에 천재가 많아요?
1: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주변에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0: 은근히 자기 자랑도.
1: 네. 예.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와 이런 천재가 있다고 이런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0: 예.
1: 근데 그런 애들보다도 그런 애들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수학 물 경시대회 이런 게 나가면 그 친구들도 엄청나게 좌절하고 오거든요.
0: 더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1: 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가 진짜 천재인가 이거 말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도대체 어디까지 가면은 진짜 대단한 AI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의하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AG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1: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0: 예.
1: 딱 여기에 도달하면은 AGI. 못하면 AGI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요 정도 때쯤 되면은 AGI에 가까워졌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 그게 이제 아스트라가 이제 보여준 성능이 매우 근접했다.
0: 그 오픈 AI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 성능이 어디까지입니까?
1: 이게 이제 ARC, AGI3라는 그런 평가 지표에서 99.9점을 맞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클로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점수가 한 두 배 이상 높은 거고요.
0: 예.
1: 99.9를 맞았다는 거는 거의 100점을 맞았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AI한테 많은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0: 그게
1: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네. 아스트라를 뭐 써보신 적도 있습니까?
1: 네, 최근에 이제 써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X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이거 아스트라로나 이것도 해봤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게임 하나를 아스트라한테 풀어보라고 하거나 자고 일어났거든. 근데 게임을 다 풀어가지고 최고 등급까지 갔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 아 자기 혼자?
1: 혼자서.
0: 네. 예. 자고 일어났다는 건 시간은 좀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스트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AI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예.
1: 이게 이제 좀 비유로 또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보면.
0: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빨리도 하면서.
1: 네.
0: 오래 일도 하면.
1: 네네.
0: 그게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이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초에 에이전트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뭘 시켰는데 뭐 일하다가 막힐 거 아닙니까?
0: 예. 그러니까
1: 기존에 이제 여러분이 챗GPT나 이런 거 쓰면은 아니 답이 바로 안 나오면 답답해가지고 아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0: 예.
1: 근데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얘가 스스로 생각하다가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거.
0: 예.
1: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대리가 신입 직원한테
0: 아, 이 대리가

0: 너 여기 가가지고 복사 좀 해와라. 이렇게 예. 설명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GPT는, 야, 이거 뭐, 잘 안 되는데요? 프린트 고장났어요. 뭐, 복사기, 이제, 뭐, 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1: 예.
0: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는가 하면.
1: 그럴 땐 그냥 복사기 탕탕 치면 되죠.
0: 그렇죠.
1: 되는데.
0: 이게 다시 끼든가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가 나왔다는 거는, 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에이전트 A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이번에 나온 아스트라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김 부장이 이 팀장한테 예. 이 팀장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봐.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니네 팀원 데리고 필요한 사람들 뽑아서 네가 만들어 풀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죠.
1: 예, 예.
0: 아스트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놓고 아까 이제 복사기 정도 고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아 이거 만들고 AI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1: 예.
0: 문제를 결국은 일주일 안에 혹은 길게는 한 달 안에 풀어낸다는 거예요.
1: 예.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하고 다른 점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0: 네.
1: 훨씬 더 어려운 난제를 궁극적으로는 해내고야 만다?
0: 그렇죠.
1: 그렇게 보면 됩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시지 말고
1: 예.
0: 시스템이나 조직 혹은 기업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 생겼구나.
1: 예.
0: 한 부서가 생겼구나. 한 기업이 생겼구나.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스트라 모델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시간 이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저도 감이 안 오고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1: 예.
0: 비유가 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길래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지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설명이
1: 예.
0: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보면은 자체 하네스라는 것에서 계산을 했더니 99.9점이 나왔는데 이제 잘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일반 자체 하네스가 아니고 일반에서 했을 때는 62.7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1: 예.
0: 하네스가 뭔가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1: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하네스가
0: 네.
1: 뭔지.
0: 하네스가 뭐냐. 그러니까 AI가 일하는 작업 환경을 말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기존에는 야 네가 그냥 작업 환경 좋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만든 작업 환경에서 잘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오픈 AI에서 만든 이 하네스 즉 AI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작업 환경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 뭡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0: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60점인데
1: 예.
0: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99.9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1: 예.
0: 그 99.9가 나온 그 환경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제가 복잡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AI가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 지금 이거 풀다 보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인간한테 내가 푸는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왔거든요.
1: 예.
0: 근데 이 하네스에서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은 그 우리한테 설명하지 마,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로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
1: 예.
0: 우리한테 중간에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 작업 환경에 들어가니까
1: 예.
0: 얘네들이 99.9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그 인간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AI한테 예. 어떤 과업을 맡겼는데
1: 예.
0: 그 과업을 풀라고 할 때 중간중간에 나한테 보고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바로 보고해 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1: 예, 예.
0: 이렇게 되면은 AI들끼리 AI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 그 어떤 그 표현으로만 막 하다 보니까 결과가 딱 나왔는데
1: 예.
0: 99.9점이 딱 나왔다.
1: 예. 성과가 아무튼 99.9%니까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0: 게다가
1: 예.
0: 비용이 이제 이 하네스 환경과 그냥 일반 하네스 환경에서 들은 비용이
1: 예.
0: 60점, 99.9점인데
1: 예.
0: 똑같습니다.
1: 아, 비용은 같고.
0: 예, 비용은 같은데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1: 예.
0: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좀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뭐 성과가 좋은 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0: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컴퓨팅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저는 이제 AI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즉
1: 예.
0: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AI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가격이 싸져야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AI는 중국 모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로 짜

0: 사라지면은 사용량이 만 배에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은 전기나 이런 소모량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가격을 싸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민 보급형 컴퓨터가 생각이 나네요.
0: 네, 저는 지금
1: 정말 지금 선사시대 얘기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지금 딱 AI로만 이름이 바뀐 거고 인터넷이 AI로만 바뀐 거고 똑같은 상황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뭐 이게 AGI가 뭐 그렇다고 만능이냐? 이게 좀 지켜보자라는 반론의 핵심은 뭡니까?
0: 지금 뭐 AGI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학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용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가 AGI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MIT 박사 정도 될래나? MIT 박사 우리 회사에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 걔네들 들어와도 한 1, 2년 정도는 엄청 뭐 굴러야지 제대로 밥벌이 좀 하고 그래. 이게 무슨 AGI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GI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뭐 어떤 시사점입니까?
0: AGI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1: 계속 개발은 될 것이고 기술은 발전할 것이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1: 아무튼 뭐 젠슨 황은 AGI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까 그야말로 마케팅 용어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또 발전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럼 낙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0: 그 이분이 이제 젠슨 황이 X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아스트라를 오픈 AI가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에다가 댓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아 이곳이 AI가 태어난 고향이군요. 그 데이터 센터 사진 보여주면서 아 여기가 AGI 고향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이곳에서 AGI가 태어났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글에 젠슨 황이 오픈 AI 팀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AGI 도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GPT에서 O1으로 그리고 O1에서 아스트라 이게 이제 모델명인데 이렇게 오는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군요.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칩 10만 개로 이렇게 개발했는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다가 아 이제 곧 있으면 40만 개로 한 것도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칩이 진짜 좋긴 좋지 뭐 이렇게 이제 젠슨 황도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본인 회사 마케팅까지 같이 하면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GPU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더 많은 GPU가 필요하면 당연히 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도체도 필요하겠네.
0: 당연히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뭐 180만을 넘어섰고요. 7000포인트 넘어섰는데도 당연히 이 아스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AI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디다 쓴다고 성능도 안 나오잖아 이거였는데 성능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속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GPU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AI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팀 단위로 혹은 부서 단위로 막 일을 하려면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종의 오케스트레이팅이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건 또 CPU예요. 그래서 이 GPU, CPU, 전력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이제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의심병이 가끔 도지곤 하는데 미안합니다.
0: 아닙니다.
1: 혹시 이효석 대표도 무슨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0: 이해관계.
1: 코스피 시장이나 뭐 이런데.
0: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1: 물론
0: 좋긴
1: 하죠. 그건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는 아니겠죠?
0: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침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1: 안 그래도 고민했습니까?
0: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 AI가 나왔을 때 되게 좀 흥분하면서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개발자들이 에이전트 AI를 보고 환호했기 때문이에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0: 하는 겁니다.
1: 네. 예.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 예,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다프트 펑크의 디지털 러브를 들을 텐데요. 다프트 펑크 프랑스 출신의 듀오인데 늘 헬멧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로봇으로 설정한 거죠. 이 디지털 러브는 2001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물론 뭐 AI가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군요. 로봇 흉내를 내는 두 프랑스인에게 매료될 줄은 몰랐다. 뭐랄까 독특한 사운드로 프랑스의 전자음악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제와 약간 좀 맞는 것 같아서 로봇 흉내내고 있는 다프트 펑크의 디지털 러브를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0: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6: 예, 오늘 오프닝 음악을 들으시고 9193 문자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곧 수능인데 새로운 수능 금지곡을 틀어주시네요. 예, 이해가 갑니다. 캡틴 스칼렛이었죠. 아, 저 이거 오전에 한참 찾았습니다. 1967년에 나온 수능 금지곡이라니. 아, 아무튼 자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돈돈머니라고 쓰신 분. 아, 돈돈머니군요. 예. 손석희님은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청취자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용어는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몰라서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많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이 되죠. 진심입니다. 그리고 로즈캔이라고 유튜브에 쓰시는 분 답답한 국내 뉴스가 아니라 세계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는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수도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9: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촌역 식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에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요청한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긴급구호대 대원 6명이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왼쪽 산악지역 그리고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해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사나 종목단체들이 오늘 오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봉쇄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1,800여 명 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해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봉쇄시위로 각 단체의 행정업무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등의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사무실 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특검과 경찰의 협조 아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가 반출한 물건이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을 자국 영화 영상 산업에 투자하고 양국 간 콘텐츠 제작 투자 유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생 폴드 방스 마그재단에서 열린 국제영화 영상 분야 회의 리미에르 서밋에서 양국 문화부처와 유관기관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저작한 영화에 대해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내용의 국제영화 영상산업 투자협력 구상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서밋 기간 동안 열린 업무협약 교환식에선 네이버와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가 인공지능 기술과 시청각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 국제 콘텐츠 기업 기관 간 협약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이 일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고 당시 선박 전복 직후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CCTV 분석과 컨테이너선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복 1분 뒤 예인선 선소 쪽에서 선원 2명이 떠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부산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기아가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 AI 문제 해결력 검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아는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평가해 인간 AI 협업형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제조, IT, 사업 기획 등 30개 부문에서 진행되는 신입과 경력 채용엔 4년제 종교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학사, 석사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0: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Factfulness.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또 비관적으로 갈수록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회과학적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주장하고 설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 책에 기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그리고 안나 로슬링 가족의 공전인데요. 오늘 안나 로슬링 씨가 멀리 스웨덴에서부터 서울을 방문해서 특별히 저희 손석희 12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어 인터뷰에서 미리 좀 녹음 및 녹화를 했고요. 통역에는 홍희연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추천곡도 물론 받겠습니다. 4부 1시 30분에 여러분의 추천곡을 보내드리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노래로 할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나간 세 곡이 모두 영국, 프랑스, 미국 다국적으로 나갔는데 이따가 청취자 추천곡은 가능하면 우리 가요에서 선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1: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0: 판매 윤리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네, 전쟁, 테러, 부패, 기후위기, 빈부격차 매일 이렇게 뉴스는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출간돼서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Factfulness는 바로 그 지점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질문들. 오늘은 왜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한 분입니다. Factfulness의 공동저자 안나 로슬링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Welcome.
1: 예. 제가 잠깐 그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는 모두 세 분입니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아들이죠. 그리고 안나 로슬링 며느리입니다. 의학, 국제보건학,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바로 한스 로슬링이었고요.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구호기구에서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자. 이걸 일터와 학교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온 사람이 바로 이제 한스 로슬링이었고요. 책은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이 세 사람이 함께 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스 로슬링은 안타깝게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안나 로슬링은 구글의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현재는 갭마인더 재단의 부사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나 로슬링님.
2: So I understand this is your second visit to Korea.
3: Correct. Yes.
1: 예. 그 Factfulness가 출간된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잊을만 하면 다시 회자되곤 해서 작년인가요? 빌 게이츠가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책을 또 한 번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는지요?
3: No, I wasn't. So I was very happy to hear.
2: 몰랐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한국 와서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1: 아, 예. Factfulness.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책에는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사실에 좀 더 천착해서 그에 의한 결과를 얻자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은 되는데 안나 로슬링 씨에게 Factfulness는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3: Yeah, I think it's important that when we see the world that
2: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데이터, 정보 이런 거를 이제 두 번 체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Factfulness라는 말 처음 생각할 때 사실 Mindfulness, 마음 챙기기 이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Fact를 기반으로 세상을 보면 보기보다 이게 좀 더 긍정적이네, 보기보다 낫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내면의 평화도 생기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충실하자 또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비슷한 거구나. 그래서 또 저희도 이제 사실 챙김, 사실 충실성 이런 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1: 예, 만일에 어느 사람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데이터만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데이터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게 요즘 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특징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3: I think when we wrote the book
2: 저희가 처음 책을 썼을 때 13가지 질문을 마련을 해서 여러 이제 청중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질문의 숫자를 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0: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질문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디서 이게 제일 많이 틀리냐, 이것이 어떤 특정 주제에서 나타나는 거냐, 아님 보다 좀 더 일반적인 경향성이냐. 그래서 저희 이 질문들 다 이제 객관식입니다.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객관식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별로 다르냐 아니냐를 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걸쳐서 인간은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쏠리게 돼 있더라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SNS가 생기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사이 간극은 좀 더 넓어졌을지라도 인간이 좀 더 부정적인 곳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 자체는 좀 보편적인 거다, 일반적인 거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쏠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무기력감, 또 이런 부정성, 이런 걸 조금 더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출발점입니다. 네.
1: 그럼 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가운데 왜 부정적인 쪽으로 더 많이 쏠릴까요?
2: I think it comes down to how
0: 결국 우리 인간의 생존에 뭐가 더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더 관심이 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뭔가 위협을 더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더 잘 대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겁나는 얘기 이런 거를 우리가 더 잘 기억하도록 우리 뇌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요즘 뉴스라는 거 것은 뭔가 비일상적인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사실 그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는 정보, 그 입력 자체가 훨씬 더 이런 부정적인 것,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걸로 채워지게 되고, 또 그런 거를 또 더 잘 기억하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뇌가 그렇게 생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하는 정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1: 네, 책이 출간된 게 이제 2018년이고 그 이후로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여러 전쟁도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2: I would say that's the title of the book.
0: 네, 지금 저희가 근데 이제 천착했던 부분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낫다입니다. 즉, 세상의 실상과 그리고 우리의 인식 사이의 그 간극, 그것이 저희가 가장 집중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는 아직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여전히 또 우리는 그런 나아지는 세상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그걸 더 나쁘게 보고 있고, 물론 그게 지금 세상에 문제가 없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그 부분은 좀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예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많은 방식으로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이것은 저는 분명하고 또 여전히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데 실제보다는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1: 그러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새로운 통계나 데이터를 통해서 소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2: Yes, I can.
0: 맞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저희 갭마인더 이제 재단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명, 기대 수명하고 그 다음에 기약 수준입니다. 이 코로나 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일시적으로 좀 나빠졌었어요. 후퇴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상향의 움직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요 두 부분, 기대 수명, 그 다음에 기아의 이제 없어지는 그 부분, 요 두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선 추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본다라는 것에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그 이 책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논쟁은 가능하면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서 그것만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일각에서는 이 책을 두고 이제 뭐랄까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아니면 고통을 지워버리는 좀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한 낙관론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2: I think I have a heard

0: I'm understanding that.
1: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책을 애초에 쓰게 된 동기가 너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극한 가난 속에 산, 빈곤 속에 산 사람들의 삶을 모른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좀 가져가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어떤 낙관론을 가지고 사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변해주자 이런 지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보다 보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삶조차 좋아지고 있네? 이런 사람들의 삶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네? 이제 이런 점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게 똑똑해진다라는 게 부정적인 것을 막 해내고 파내는 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의심, 건강한 회의로는 꼭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식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는 안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극빈층을 안 보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이게 긍정적이면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낙관론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해봤더니 반대로 사실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 낙관적으로만 보더라. 그랬으면 아마 저희 책의 방향도 반대로 갔을 겁니다. 너네가 보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원래 더 나빠. 아마 이런 책이 나왔었겠죠.
2: 그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자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주목하는 성향이 있다. 부정 본능이라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 가지 원인이 작동한다고 말씀하셨더군요. 첫 번째,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 두 번째, 언론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 세 번째,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잠깐 좀 집중해 보도록 하죠. 언론의 역할인데 미디어가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 본능이 더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켜진다. 즉 부정적인 것만 보도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0: I think that the media
1: 사실 저는 그 미디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봅니다. 뭐가 지금 굉장히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큰 위기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것을 갖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는 건 응당 미디어가 할 일이죠. 언론이 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게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틀 혹은 어떤 기저선. 아, 내가 지금 언론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줬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 이거는 이 맥락에선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건 어디를 통해서 들었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맥락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듣는 데이터 자체들이 특히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낡았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질문은 사실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언론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더 싸게 값싸게 이거를 갖다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물론 굉장히 이제 시간에 늘 쫓기고 촉박하고 늘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이제 보도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개선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간혹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려 주는 거 이제 그거를 해준다면 뭐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2: 예 뭐 역시 거기에도 또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Factfulness가 처음 나온 2018년과 2026년 오늘날을 비교하면 뭐가 제일 많이

0: 바뀌었느냐. AI 것 같습니다. 혹시 개정판을 내신다면 아까 기후 관련을 개정판에 넣고 싶다고 하셨는데 AI도 혹시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1: I think the most interesting thing with AI is that it
2: 분명히 아마 우리 사회 전반이 AI 때문에 다 크게 변하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는 또 분야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통합하고 이해하고 사느냐. 이거는 AI 덕분에 분명히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쉬워지고 이전에는 우리 개인이 불가능했던 데이터의 사용과 접근이 분명히 가능해질 거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통합과 이해 사용에 대한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는 분명하고요. 이 AI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거고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기술적 변화가 있을 때 이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저희 하는 작업에서는 이 AI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작업 자체가 장기적인 추세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봅니다. 저희 입장에선 사실 아직까지 이것을 저희가 보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분석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한 게 또 현실이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물론 이거를 가장 우리 인간 인류의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고 그리고 봐야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책에서 다뤄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이것이 저희의 방향성인 장기적 추세에서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0: 사실 팩트풀니스라는 책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학자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섣불리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I would say... yes and no.
2: 아마 제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진짜 우리 생각만큼 진짜 현실이 비관적이라면 당연히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지나친 비관론일 때 우리가 너무 분노가 커졌을 때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더하고 해결책을 이제 하는데 쏟아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거둬들여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0: 예, 어떤 말씀인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예스와 노로 동시에 대답하시는 순간 아, 이분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시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기간이 뭐 짧겠지만 한국을 잘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0: 지금까지 팩트풀니스의 공동저자인 안나 로슬링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3: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0: 예, 이제 3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안나와의 인터뷰 잘 들으셨는지요? 유튜브에 SH마리라고 쓰신 분 이 책을 사서 읽었답니다. 특별한 초대석이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해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자 2005 쓰시는 분께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이견에 대한 융통성과 유연함,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 꼭 필요한 자세 같다고 하셨습니다. 책도 꼭 읽어보시겠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추천곡이 나갑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0: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예, 4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이제 골랐습니다. 미니의 설동엽 씨가 신청을 해주셨네요. 가요 신청하신다고요. 그 따갑던 햇살도 시간 앞에 좀 꼬리를 내리네요. 그럼요.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이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영애 씨. 내일 모레 나오신다는 걸 어찌 아셨는지 설동엽 씨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영애 씨의 조유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순서케이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식당에서 궁채라는 반찬 드셔보셨죠? 흔히 줄기상추, 상추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 간수성에서 궁채를 초록색 액체에 담가 염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간수성 당국은 이른바 염색상추 업체 6곳을 적발했는데요. 현지에서도 신선채소에는 식용색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궁채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한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종전 국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전쟁을 끝내자는 건데요. 하산 로하니는 온건 실용파로 분류됩니다. 강경 성향의 이란 파르스 통신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포도 작황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산불도 있었고요. 11월에 출시하는 햇와인 보졸레 누보 가격도 비싸지겠네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는 저연차를 대상으로 한 월세 최대 70만 원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10평 미만, 원룸 혹은 1.5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2룸 이상에 살거나 10평 이상에 살면서 일명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월세 7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일어서 사측이 내부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0: 오늘은 이제 부자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최근 이제 AI 붐 속에서 IT 업계나 테크 산업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극부유층, 억만장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뉴스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1: 졸보들이죠.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예.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이고 유럽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등이 부유세 도입이나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1: 예.
0: 기사 최근 기사 보니까 헝가리의 경우에는 10억 포린트 우리나라 돈으로 43억 정도 되는데 이 초과 자산의 부유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블룸버그 기사고요. 스포티파이의 로렌트 손이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스웨덴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다 가져왔습니다.
1: 예, 그 스포티파이는 요즘 뭐 심심찮게 이렇게 네. 뉴스에 나오는데 이 스웨덴의 부유세 도입 논의는 그래도 꽤 진전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0: 아,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번 주말 9월 13일에 스웨덴의 총선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핵심 쟁점으로 부유세

0: 사례가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기사가 예, 나오고 있는 건데 야권의 좌파당과 녹색당이 부유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내용을 보니까 뭐 당연히 억만장자의 자산에 부과되는 이 부유세 과세와 함께 만약에 아 나 그러면 스웨덴에서 못 살겠어 떠나겠다 하면 해외 반출세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 있다고 합니다.
1: 예. 나가려면 돈 내고 나가라.
0: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부자들은 반발을 하고 나섰고 지금 기사에서 나온 스포티파이의 공동 창업자 마틴 로렌트소는 공개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1: 예.
0: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스웨덴에 난 너무 남고 싶지만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나는 즉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밝혔고요.
1: 예.
0: 그 외에 많은 이제 자산가들도 국외 전출세까지 결합된다면 아, 나 그냥 이거 세금 한번 내고 다른 나라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1: 예,
0: 해외 이주 옵션을 알아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1: 예, 그 스포티파이도 그러니까 그 저 뭡니까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고
0: 네,
1: 이게 이제 대부분 현금보다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부과되는 게 소유세 아니냐. 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텐데, 글쎄요. 이거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그냥 마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예, 예.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로 스타트업으로 부자가 된 창업자들의 부는 이제 지속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니고 보통 이제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어쨌든 지분인 경우가
1: 예,
0: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부유세 개념 자체가 현금 소득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 부과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출신의 이 부자들은 아니, 내가 지금 세금을 내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1: 예,
0: 세금을
1: 예,
0: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겠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분위기고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면은 스웨덴 경제에서는 스타트업이 조성될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다.
1: 예.
0: 그러다 보면 성실하게 납세를 하던 기존의 스타트업이 유출되면서 오히려 전체 세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이
1: 예,
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그래도 아무튼 부유세 논의에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0: 아무래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여론의 지지가 가장 큰 힘입니다.
1: 예. 이제
0: 특히 스웨덴 같은 국가는 복지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재원을 확충하려면 부유세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1: 예.
0: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부유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또 다른 곳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인데 캘리포니아주가 IT나 테크 산업 중심으로
1: 그렇죠,
0: 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급격히 생겼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오는 11월에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1: 한 번만 부과한다.
0: 네,를 예, 다루는 예, 주민투표 프로포지션 40가 주민투표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이제 진짜로 부유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겠죠.
1: 예, 예.
0: 이 부유세는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의료 노조 등이 이 재원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공공 의료 복지 제도
1: 예,
0: 등에
1: 예,
0: 대한 재원을 마련한 데 쓰겠다라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라고 이게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출신의 개빈 뉴섬 주지사인데
1: 예, 예,
0: 이 주지사는 우리 주 재원에 피해가 생길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대요.
1: 예, 예.
0: 그래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 이제 저명한 억만장자들이 이 부유세를 무력화할 맞불 안건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1: 근데 세금을 걷겠다는데 왜 재원에 손해가 생길 거라고 그쪽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얘기할까요?
0: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탠포드
1: 예,
0: 대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부유세를 도입하면 결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큰 부를 누리던 부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날 거잖아요.
1: 특히 예,
0: 이제
1: 예,
0: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굳이 다른 나라로 안 가고 옆주로만 이동을 해도 되는 용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0: 네,
1: 예,
0: 그래서
1: 예,
0: 돈이 더 빠르게 유출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0억 달러, 33조 5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프랑스도 과거 부유세 때문에 20년 동안 2천억 유로 가 유출되고 매년 70억 유로의 적자가 났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부유세가 폐지됐다가 이제 향후 다시 도입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얼마 전에 그 다른 기사 보니까 리차드 커티스 영국의 영화 감독 러브 액츄얼리로 유명한 감독이죠. 우리 같은 부자들한테 돈 더 걷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0: 네, 그런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1: 예.
0: BBC 보도에 실린 내용인데요. 영국에 이 패트리어 밀리어네어스라는 애국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1: 애국 백만장자.
0: 네, 이 예, 단체가 이제 정부 당국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는 매일 일해서 소득을 얻는 노동자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에서 이미 거기서 막대한 소득이 나오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1: 예,

0: 세금을 더 걷어라 라고 하면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까지 첨부해서 보냈다는데 자신들과 같은 부자들끼리도 부자들 중에 75%가 이렇게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서한에 포함을 시켜서 보냈다고 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뭐 이런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 뭐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세수 확보와 자본 유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것도 참 그 딜레마이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0: 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청취자분께서는 이 코너를 들으시고 진짜 비가 오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예, 정겨운 빗소리를 오늘도 들어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는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뭐 아름다운 화음으로 끝없는 사랑을 맹세하기도 했죠. 오늘 들어볼 곡은 그런데 그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오늘 두 번째 혼성 듀엣곡, 케니 로저스와 킴 칸스가 함께한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입니다. 케니 로저스는 뭐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유독 그런데 이제 유명한 혼성 듀엣곡을 많이 발표했더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돌리 파튼과 부른 곡 Islands in the Stream, 이 곡도 대표적이긴 하죠. 근데 그보다 앞서 나온 킴 칸스와의 듀엣곡은 이건 정말 좀 빼놓기 어려운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킴 칸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랄까 좀 거칠고 낮게 갈라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음색입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곡은 뭐 물론 단연 Bad Baby Size지만 1981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무려 9주 동안 차지했으니까요. 그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준 곡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입니다. 몽상가와는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케니 로저스의 음반 기드온에 실렸는데 LP 자켓 잠깐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예, 서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한 인물의 일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컨셉 앨범인데 주인공은 기도원 테너라는 텍사스의 카우보이입니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방랑벽을 가진 남자입니다. 훗날에 이제 케니 로저스가 직접 설명한 말을 보면 그는 은광을 찾아서 떠도는 몽상가라고 합니다. 킴 칸스는 그 남자를 붙잡을 수 없는 여인의 체념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이미 끝을 알고 있는 두 남녀의 대화인 셈이죠. 보통 그 남녀 듀엣이라고 하면 묵직한 남성의 저음 그리고 여성의 맑은 고음, 이게 이제 어우러지는 그게 이제 전형인데 케니 로저스와 킴 칸스는 높고 낮음으로 역할을 나누지 않습니다. 원래 킴 칸스가 목소리가 또 그렇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목소리가 매끄럽게 섞인다기보다는 나란히 달리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게 노랫말 속 남녀의 상황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정영 위원이 이 노래에서 아쉬운 건 길이가 짧다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러닝타임이 3분 38초입니다. 적어도 1분은 더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혼성 듀엣곡입니다. 케니 로저스와 킴 칸스의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이번 주 혼성 듀엣 특집 두 번째 곡으로는 케니 로저스와 김 칸스가 부른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였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

0: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예, 이 코너를 들으시고 미니의 김원석 씨께서 CD 아니고 LP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예, LP 코너입니다. 예, 벌써 지금 두 달 넘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늦게 하셨군요.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매일 LP를 우리 선곡위원들께서 직접 가져오시고 없으면 저기 멀리 일산에 있는 MBC의 레코드실에서 또 공수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7996 문자 쓰시는 분께서 오늘 출근길에 푸르고 높은 하늘을 보고 올여름을 잘 살아내서 이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0: 오늘 그 날씨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던데요, 오늘 어제 날씨. 예. 이러면 정말 살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은 이제 한 10월 중순 되면 미세먼지가 또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땐 그때고, 오늘을 모두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9184 쓰시는 분께서도 날씨 얘기해 주셨는데 서서히 가을 문턱에 들어서니까 가볍게 동네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넓은 지식을 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니의 송정환 씨께서 손석희 12시 계속 듣고 나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라디오계의 백과사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 AI, 경제, 시사, 세계 뉴스, 예술 문화, 마치 도장 깨기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새롭고 신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도 다뤄주시나요? 하셨는데, 글쎄요. 예. 나고야 아시안 게임 시작되면 다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손석희 12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달빛이 물드는 안동의 가을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9월 10일 오후 7시 안동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앞 수변 무대에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대세 트롯 여신 강혜연, 상큼발랄 소유미, 실력파 천가연, 무대 폭격기 선경 등 화려한 초대 가수들이 꾸미는 흥겨운 무대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즐거운 트로트 가락이 가득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0: 10시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보안사건 부활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 양모 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듯한 내용이 담긴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봉쇄 시위 95일 만에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시위대 인원이 5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데다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인간띠로 시위대 통행을 차단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오픈 AI의 새로운 AI 서비스 아스트라에 대한 호평과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가스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Look

0: 정치.
1: 오늘 첫 소식은 정치권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희웅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어제는 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대통령 개각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아주 뭐 뜨거웠어요. 시작부터.
2: 네, 일단 정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재명 정부 지지율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무너졌다. 또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면서 그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눈을 감고 또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개각 관련 비판으로 말을 이어갔는데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3: 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분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2: 그 정 원내대표는 그 이재명 정부가 개각을 통해 밝힌 메시지가 다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또 청년층 포기하겠다. 실패한 경제, 부동산 정책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 뭐 하나하나 이번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개헌 관련 반응도 있었죠.
2: 네, 개헌 관련 발언은 먼저 그 뒤에 말씀드리고요.
1: 네.
2: 일단 정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2: 그 치안이 불안한데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를 강행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잠기고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걸로 인해서 ETF, 주식시장이 도박장이 되면서 외국의 신뢰를 잃고 국민들 투자 손실이 수십조에 이른다고.

0: 하셨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은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0: 아까 물어보신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개헌 언급에 대한 답도 내놨는데요.
2: 네네.
0: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면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 네,
0: 임기 연장 없다. 이 선언부터 하라는 거죠.
2: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좀 시선을 좀 프랑스로 좀 돌려볼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리미엘 서밋이죠? 프랑스에서 국빈 방문으로 참가한 그 과정 중에 이제 리미엘 서밋. 사실 영상 산업 관련 그런 그 회의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요새 굉장히 뜨거운 그 이슈들이 많이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이제 현재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현지에서 반응이 나왔다고요?
0: 네,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금 논란의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청와대로의 질문을 차단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긴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0: 그 오늘 아침에는 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그저께 그 대통령이 공항을 떠났죠, 서울을. 이러면서 이 자리에서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조선일보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 이 부분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오늘 당 공식 유튜브에서 오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청와대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공항에서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의 디테일은 부인했지만 여지를 많이 둔 것으로 확실히 읽히죠. 그 민주당 내에선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를 이른바 둘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 이 두 후보는 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마다 뭐 연일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0: 네, 일단 두 분 다 침묵했는데요. 용혜인 네. 후보자요. 그 출근하면서 질문들은 이랬습니다.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또 어제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2: 네.
0: 그 장관 의원직 겸직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김승원 후보자도 오늘 그 쏟아지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입장만 반복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면요. 김성훈 후보자는 다음 주 화요일, 용혜인 후보자는 다음 주 후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아 그리고요.
2: 네네.
0: 그 김성훈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이 고발 사건이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이 됐습니다.
2: 네.
0: 그 김 후보자가 그 코로나 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해서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 달라 이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고발이 됐고요.
2: 네네.
0: 김 후보자가 이런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고발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 그 김우조에 대한 그 후보자에 대한 의혹 폭로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고요?
0: 네, 페이스북에 그 브로커 양모 씨 그리고 제넨셀 대표 강모 씨 통화 내용이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2: 네.
0: 이 녹취록에는 뭐 최재성, 한병도, 송영길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식약처 승인 관련해서 브로커 양 씨가 소위 이런 힘 있는 여권 의원들의 줄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기서 그 강모 대표는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군들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SNS 공개 이후에 기자들과 한 의원이 만나서 한 의원은 그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기소하고 징역형을

0: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정작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됐다면서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박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뭐 관심 종자다 뭐 이렇게 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입수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도 비판했습니다.
1: 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소식 좀 짧게 전달해 주시죠.
0: 네, 그 한국, 프랑스 양국이 각각 우리 돈 8천억 원씩 영화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관심은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미국의 파병 압박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논의 이것이 주목이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용 기자였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육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내부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최다한 기자입니다.
3: 대한체육회와 산하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기동대 인력 등 1,800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12분쯤 출입구 철문을 열고 먼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6분 뒤 회색 상자 여러 개를 겹쳐든 체육단체 직원들이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40여 분 정도 사무실 곳곳을 살피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빠르게 챙겨 나왔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서류 뭉치는 물론 유니폼과 경기에 쓰이는 태극기 등을 상자에 가득 담았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시작될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관련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챙겼습니다. 직원들이 반출한 물품은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1톤 트럭 6대에 나뉘어 실렸고 경찰 경호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시위대들은 개표소로 사용된 이곳을 지난 6월 5일부터 석 달여간 봉쇄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경기장 안에 보관된 투표함 반출을 막는 과정에서 입주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원천 봉쇄됐습니다.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용품을 가지러 왔다 소지품 검사를 당했고 펜신 국가대표들은 자기 칼도 없이 국제대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업무 마비에 대한체육회가 지난 4일 경찰에 진입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고 오늘 필수물품 반출에 성공한 겁니다. 현장에선 왜 열어주느냐, 시민들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등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곳을 방문해 반출된 물품이 선거와 무관한지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내부 투표용지 보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아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가 반출한 물건이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2차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달 30일부터 2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이번에도 1차 펀드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자금을 모집할 계획인데 금융위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금융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크게 늘려서 더 많은 서민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참여 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국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모펀드를 만들고 이걸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1차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는 출시 5일 만에 전체 모집금액 6천억 원이 모두 팔렸습니다.
2: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4: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민선국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0: 연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 신설로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4조 5천억 원 줄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걸로 추산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폭 확대와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산불 피해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 실종신고 이후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모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신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은 경북이 2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남 212명, 전남 200명 순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신고 8천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임의와는 일반 성인도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경 씨가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문경 씨는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적극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수돗물 수질 검사 방식을 바꾸어 기존처럼 결과를 받기까지 2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검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원이 집을 방문해 탁토나 잔류염소 같은 5개 항목을 검사한 뒤 결과를 즉시 알려주며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원인을 찾고 개선 조치에 나섭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오래된 아파트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검사도 진행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물사랑 누리집이나 안동시의 맑은 물 관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기영 봉화군수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산림과 관광,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봉화군은 산림치유, 회복탄력성 복합단지와 한배 역사문화 콘텐츠 재험관 조성, 양소발전소 진입도로 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에 확대하는 등 지역자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 12.2도, 안동 14.7도 등에 머물렀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15년간 발생한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사이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추석을 보름 정도 앞두고 벌초 다녀온 분들 많으시죠?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은 벌초할 때 이런 사람 꼭 있다. 먼저 예초기 독점형. 내가 할게. 혼자 일 다 하는 사람이고요. 감독형. 아니 거기 오른쪽 좀 더. 아니 저기 왼쪽. 멀찍이 서서 지시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추억 소환형.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면서 옛 추억 꺼내는 사람도 있죠. 이미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얘기 또 하시네 하면서도 끝까지 듣게 됩니다. 추억을 꺼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리움이 같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겠죠.

0: 나훈아의 홍시 들으면서 9월 8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지난 주말에 벌초 다녀왔다는 사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벌초 할 때 이런 사람 꼭 있다 소개해드린 유형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뭐 그 밖에도 음식 잘 챙겨오는 간식 담당형도 있고요. 뭐 요새는 뭐 여기저기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 인증샷 형도 있다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유형이실까요? 우리 7088님께서 홍시 노래 첫 소절을 듣는데 마음이 어느새 고향 초가지붕 병풍처럼 펼쳐지네요. 8225님도 우와 어제 제 남편도 벌초 다녀왔는데 제 남편은 아마도 추억 소환했을 듯요. 예, 그 임경님님은 우리 남편은 직접 나서는 솔선수범형입니다. 작년 벌초 때 벌에 쏘여 한참 고생한 남편이 생각나네요. 아 여러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벌초나 이 성묘 같던 추억을 떠올리자면 저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한 번씩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들릴 때 이제 한 번씩 가족들과 가요. 가면 그 어린 나이에는 그냥 가는 길이 되게 멀어가지고 차에서는 그냥 늘 약간 고라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도착하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자주 오지는 못하니까 이게 그 계절에 변화 때문에 뭐 혹은 약간 그 같은 길인데도 헤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긴가? 여기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찾아서 가면 그 약간 무성하게 이렇게 자란 그 잡초들이 막 눈에 들어와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다듬으면서 그냥 그 성묘 가고 이제 벌초하는 게 약간 그런 기억들을 약간 다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옛 추억 다 이야기하면서 뭐 가족들이 또 한마음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1432님도 명절쯤 되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리움이 한 곳을 향해 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오늘도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함께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사연 우리 맨입으로 받지 않죠. 네, 늘 손트라 커피에 한 잔 시원한 거든 뭐 따뜻한 거든 원하시는 걸로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3, 4부는 또 클럽하우스 영업하거든요. 오늘 두부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두부 관련된 이야기들 마음껏 보내주세요.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 뭐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두부 최애 요리 뭐 뭐가 됐든 두부 관련 사연들 지금부터 받기 시작할게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처음이다 하시면 얼른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보면서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도 네 그리고 또 구독도 하시면서도 함께하시 좋겠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초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 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대리, 우리 ENL 하르틴,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와 함께합니다.
1: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저의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지금 운전 중이신지, 아니면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쉬는 중이신지, 듣고 싶은 노래 얹어서 보내주세요. 짧아도 좋고요. 뭐 TMI 가득한 사연도 좋고 익명 보장까지도 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지만 여기로 댓글로 이렇게 써주셔도 소개를 못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오늘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내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먼저 신청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5070님께서 하늘만 봐도 아, 가을이 왔구나 느껴집니다. 곡식을 연글게 하는 따가운 햇빛이 참 좋은 오늘입니다. 이자연의 찰랑찰랑 신청합니다. 아, 정말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야외 있기도 완벽한 날씨고 뭐 뭘 해도 기분 좋은 날씨. 좋은 음악과 함께 하시죠. 이자연의 찰랑찰랑 갑니다.

0: 이자연의 찰랑찰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1, 2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문자 좀 살펴볼게요. 0788님께서 오늘도 서울 가는 길에 손트라 질청하며 갈게요. 명절 앞이라 손님이 별로 없네요. 사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인데 지금 세 분. 이 탑승을 했어요. 네. 지금 기사님이 출발 전에 이 옆에 누구누구 어디 예매해서 앉았는지 이렇게 그 나오는 그 LED판을 지금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진주에서 서울 경부, 이쪽으로 가는 진주 2시 20분에 그럼 이제 운전을 출발을 하셨겠네요. 이제 막 슬슬 고속도로 타기 일보 직전일 텐데 오늘 쭉 함께하면서 뭐 거기 계시는 몇몇 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4947님께서 오늘 아침 7시 추석 기차 예매 알림하고 기다렸는데 잠깐 딴짓하다가 몇 초 늦게 들어갔더니 대기번호가 69,840번. 정말 치열하네요. 이야, 이거 뭐 티켓팅을 아주 뭐 이제 피 튀길 듯 뭐 피 튀기는 그런 경쟁 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피켓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완전 피켓팅이네요. 어제부터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제는 일반 열차였고 오늘부터 KTX가 또 노선별로 오픈된다고 하는데 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그 한국철도 홈페이지 가면 있을 테니까 부디 다 모두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네, 바라고 응원합니다. 우리 6053님, 태진님 이거 좀 보세요. 무의도 호영곡산에서 내려오다가 개를 봤어요. 산에 사는 개가 있다니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관찰하다가 태진님 보여주려고 한 장 찍어왔는데 처음 보죠? 하면서 육지 개인 거예요? 이야, 진짜 개네? 와, 근데 또 와중에 토실토실하네요. 이 친구, 이게 그 우리가 흔히 그 뭐 스리랑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그 머드크랩이라고 해서 막 진흙에 사는 그런 개도 있고 육지 개도 있는데, 야, 얘네들은 어떻게 색깔도 딱 그 집게 쪽만 이렇게 붉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 흑색으로 이렇게 나름 또 위장까지도 가능한, 얘들은 저기 밖에서 뭐 먹고 살려나. 참 신기하다. 육지개는 저도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벌써 이렇게 일부가 끝났어요.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죠. 우리 재밌는 손트라 2부에서도 한번 달려볼까요?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1: CNBC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남이 없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긴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날 반겨주는 나무처럼 그댄 내게 그런 존재입니다. 늘 같은 자리 변함없는 사람, 기쁜 날도 때론 슬픈 날에도 그늘 내어주는 사람, 때로는 그리워 아파한 시간도 찬란한 추억이 되고 이 마음 이대로 항상 변함없이 그대만 사랑할래요. 남은 날 함께 걸어가요.

오늘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은 드라마 사랑이 온다 OST죠. 네, 저 손태진의 첫마음 그대로, 예, 네, 라이브였습니다. 네, 갑자기 좀 계획에 없던 라이브까지 좀 해봤는데, 괜찮았을까요? 네, 또 제가 아직 이 음원이 나오고 라이브를 부른 적이 없었어가지고, 특히 손트라에서는 얼마 전에 축제에 가서 한번 부르긴 했는데, 그래도 손트라에서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750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기습적인 라이브라니요, 음원 틀고 립싱크 하시는 건가 한참을 바라봤네요. 멋지다 우리 손트라 DJ. 우리 3082님도 역시 라이브 맞죠 했는데, 네네,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혼자 시를 읽고 또 노래까지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는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혼자 좀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 혼자 약간 노는 시간이거든요. 네, 저하고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도착한 문자가 있었는데, 3082님께서 여기는 전주 시원하니 살겠네요. 태진님 노래 제목 이제 정확히 알았네요. 첫 마음 그대로 라이브 안 될까요? 응원합니다 했는데, 또 이런 라이브 신청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서, 그냥 이렇게 좀 마음으로 좀 마음 다해 좀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1, 2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하겠죠. 네, 하고 있었죠. 사연도 받고 있었고, 우리 3, 4부에는 클럽하우스 두부 피플들, 두부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3, 4부에 나눌 테고요. 지금 몇 개 더 살펴볼게요. 2555님께서 시골집에 심어놓은 사과를 따서 경비실과 이웃분께 나눠드렸어요. 모양이 예쁘지 않아 드리면서도 걱정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참 그래도 그 마음을 알고 감사히 받은 거겠죠. 이웃분들 받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뭔가 받는 입장이다 하면 정말 감사하게 환한 얼굴로, 정말 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표현만으로는 진짜 감사하게 해야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됩니다. 우리 0660님 새싹이신데, 태진님 집은 인천인데 대전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작업하고 있어 매일 손트라 잘 듣고 있어요. 태진님 목소리가 항상 포근하니 멋있어서 고향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햇볕이 너무 따갑게 들어오는데 시원한 커피 저도 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싱가포르는 아니겠고. 시원한 커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8718님께서 또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손태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춘길의 인연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듣고 올 동안 또 계속 사연 받아볼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8: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슬슬 2부 마치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러기 전에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6439님께서 병실에서 듣고 있는데 손트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외로움도 달래고 혼자 장구치고 북쳐도 좋으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병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땐 더더욱 외롭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곁을 좀 지켜드릴게요. 우리 6483님

0: 그래서 손태진 씨 감동입니다. 하우스에서 파 작업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매일매일 작업합니다. 70대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 남편분도 같이 듣고 계시겠죠? 뭐 한 번씩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매일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반복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요새 뭐 좋아하는 노래 뭐야?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소개도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8957님께서 산은 푸르고 들판은 노랗게 물들어가는 날 안동으로 1박 2일 여행 왔습니다. 어제는 알싸하게 매운 안동 찜닭을 먹고 오늘은 헛제삿밥을 먹으며 안동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산 서원의 아담한 정취를 느끼며 걷는 중입니다. 안동 정말 멋진 곳이네요. 어우 너무 맛있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안동 가면 또 안동 찜닭도 먹어야 되고 그 외에도 맛있는 거 볼거리 엄청 많겠죠? 네,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3, 4부에는 화려한 미러볼 돌아가는 클럽하우스 오픈할 테니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이세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시작합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 선착순으로 2차 국민참여 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1차 펀드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자금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크게 늘려 더 많은 서민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기계 해체 작업 중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철거업체 직원들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기계를 해체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나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서 신혼불상의 남성들에게 피랍됐던 40대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오늘 무사히 석방됐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동승자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납치 18시간 이후에는 납치범 측이 피랍자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석방 대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특정인을 표적 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 지난 16일에도 마닐라에서 한국인 남성이 지인과 함께 있다 피랍자만 차에 태워지는 유사한 수법으로 납치됐다가 닷새 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미 대화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은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피스메이커를 향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수박농부 출신 공학박사 공근식입니다. 수박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6시간 기차를 타고 육종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일면식도 없는데 문을 두드렸고 기어코 전문 농법을 배우고 씨앗도 얻어왔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대전역에서 야학교 전단지를 봤을 때 다음에 가보자가 아니라 그 길로 바로 야학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으면 실천한다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CN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9482님께서 클럽하우스 언제 오픈하나요? 꿀잼 코너 기다립니다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클럽 오픈을 안 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생생한 클럽 현장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신나는 음악, 다양한 퀴즈, 푸짐한 선물이 가득하는 클럽하우스. 오늘은 두부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두부 좋아하는 분들부터 나만의 두부 레시피, 두부 판매하는 분들, 두부 만드는 뭐 꿀팁, 두부에 얽힌 추억들, 생각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좀 된단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디 우리 선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셔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밀어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두부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뭐 연두부든 순두부든 마파두부든 치두부든 두부두부두부 컴온. 지금부터 두부와 관련된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사연 기다려볼게요. 장윤정의 콩깍지. 아, 콩으로 뭐 어떻게 보면 콩물을 응고시켜가지고 만든 게 두부잖아요. 그래서 콩깍지 이 노래 딱 어울리겠네요. 염유리가 부릅니다.

유튜브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아, 과연 어떤 분들이 모이셨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우선 우리 1001님, 아, 어릴 때 새벽에 딸랑딸랑 종을 흔들면서 두부 사세요, 따끈따끈한 방금 나왔어요 두부 소리가 나면 바가지 들고 나와서 한 모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뭐 이제 밖에서도 그냥 진짜 두부를 팔고 했죠. 그리고 약간 그 흰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빼서, 아, 뭐 얼마치, 뭐 얼마나 이래서 이렇게 거기서 잘라서 이렇게 넣어서 포장해주고. 우리 7816님께서는 마당에 있는 큰 가마솥에 콩물을 큰 주걱으로 저어서 끓이고 콩물을 천 주머니에 부어 나무틀로 짜던 엄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두부집을 가도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네요. 두부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손맛이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아무리 다른 데서 사 먹어봤자 집에서 진짜 그렇게 만든 어머니의 정성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두부 이야기 계속 소개할게요. 우리 1056님께서 남편이 농사 지은 콩으로 두부 만들어요. 추수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데 설거지도 못하던 남편이 퇴직하더니 이렇게 변했답니다. 와, 지금 두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물기 이렇게 제거하는 거, 이렇게 짜가지고 물기 쫙 빼는 거. 야, 지금 그리고 그 전완근에 또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약간 핏줄이 약간 올라서가지고 조금, 아,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 와중에 강아지 이름이 또 두부인 분들 혹시 계실까요? 3120님, 우리 강아지 이름이 두부인데 두부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요. 강축.

강축? 강아지 축하? 아, 두부, 아, 두부 이름을 가진 강아지들 모두 축하다. 이렇게 예뻐. 이야, 진돗개인가? 진돗개, 애기 진돗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생, 아니야, 약간 풍산개 같아요. 약간 풍산개 마냥. 그리고 귀는, 하나는 이렇게 딱 이제 들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접혀 있어요. 너무 이쁘다. 6815님, 지금 일본에서 놀러 온 친구와 베프와 택시에서 듣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 두부 이름이 나와서 반갑네요. 다들 두부두부 노래 부르고 난리네요. 정말 두부는, 정말 강아지 이름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계속해서 갑니다. 두부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7999님께서 인천 대공원 만의골에서 손두부집 운영했어요. 검은깨 두부와 삼색 두부로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답니다. 이야, 엄청난 실력자시네요. 맛도 정말 끝내줬을 것 같은데. 우리 4836님, 출출할 때 두부 한 모 따뜻하게 데워서 배추김치에 폭산 후 고춧가루 솔솔 뿌린 양념 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크, 막걸리 한 사발까지 쭉, 야, 최고입니다. 이 사연 읽으면서 저 이미 한입 했어요. 네, 그 배추김치도 또 약간 구운 김치로 먹으면 이제 두부김치 되잖아요. 거기 사이에다가 삼겹살까지 넣어주면 크, 단백질 보충까지. 아우, 맛있겠다. 우리 5848님께서 두부두부 94년도에 처음 중국 가서 10년 있었는데 중국은 두부 종류가 너무 많아요. 탄두부, 튀긴두부, 건두부, 취두부 그중 저는 마파두부를 즐겨 먹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순두부찌개를 해야겠어요.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고도 신청합니다. 진짜 중국의 그 두부 종류가 정말 정말 많죠. 정말 많고 저도 그 대만 가서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취두부 도전을 해봤거든요. 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홍어도 어떤 단계가 있듯이 취두부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찜이에요. 찜으로 먹는 게, 야, 그거는 정말 제 옷까지 다 빨아버려야 돼요. 예, 네, 정말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그 이상으로 갑니다. 아, 근데 또 그 맛의 깊이는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즐기는 거기 때문에, 아, 뭐 취향껏 한번 챙겨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고도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 듣고 올까요?

0: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클럽하우스 두부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죠. 두부 관련된 이야기 마음껏 하고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음식 관련된 피플들 클럽하우스로 달리면 갑자기 점심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지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볼게요. 우리 모두 모두 귀를 쫑긋 채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영화 친절한 금자씨 명장면에는 두부가 등장합니다. 13년 복역 후 출소한 금자에게 전도사가 두부를 건네며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금자가 두부를 확 엎어버리며 명대사를 날리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대사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자,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건넸는데 뭐라고 답했을까? 1번이요.
1: 라면 먹을래요?
0: 아, 그렇죠. 두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라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죠. 자, 2번이요.
2: 너나 잘하세요.
0: 너나 잘하세요. 두부를 줬는데 뭘 잘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자, 3번이요.
3: 산소 같은 여자.
0: 그렇죠. 산소 같은 여자. 아, 자, 과연 이 셋 중에서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출소 후 두부를 받고 한 명대사 뭘까요? 1번이요.
1: 라면 먹을래요?
0: 2번이요.
2: 너나 잘하세요.
0: 그리고 3번이요.
3: 산소 같은
0: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뭘까요? 마음 같아서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할게요. 그리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노래 들을까 하는데요. 힌트송이 될 수가 있으려나. 이주엽의 너나 잘해.

0: 이지엽의 너나 잘해 듣고 왔습니다. 방금 저희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출소 후 두부를 받고 한 명대사 몇 번인지 맞추는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였죠. 정답 발표할게요. 너무 쉬웠나요? 바로 2번이었습니다.
1: 너나 잘하세요.
0: 너나 잘하세요. 이 싸늘한 대사가 정말 여기서 나왔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은 어디였죠? 뭐였죠? 들어볼까요?
1: 라면 먹을래요?
0: 라면 먹을래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남자 주인공 상우와 헤어지기 아쉬워 남기는 유혹의 대사였죠. 그럼 3번은요?
1: 산소 같은 여정.
0: 혹시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전설로 남은 화장품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정답 맞추신 다섯 분. 9582님, 1054님, 5183님, 이동하님, 임안나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다 목소리가 이영애 씨의 목소리였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계셨죠? 자, 이번에 놓쳤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4부에도 정말 선물 가득 안고 금방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두부 피플들 함께해요. 두부 사연도 보내주세요.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 선트라 클럽하우스 두부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4부 시작합니다. 우리 902 하나님께서 가게에 두부 배달하는 사장님이 배달 도중에 깨진 두부가 나오면 저희 집 지나가면서 깨진 두부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럼 달려나가서 아주 싼 값에 사 먹었던 생각나네요. 뭐 깨진 두부면 뭐 어떤가요? 다 같은 거죠. 뭐 우리 다 으깨버리잖아요. 넣어서 오히려 땡큐 하면서 그냥 달려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밖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약간 서로 경쟁 붙고 뭐 이러진 않나요? 어떻게 되려나요? 우리 9078님께서는 외할머니가 순두부찌개 전문점을 50년 넘게 하셨어요. 다시마랑 말린 고추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후 순두부는 식초를 몇 방울 떨구면 몽실몽실 너무 맛있어요. 순두부에 무조건 청양고추 몇 개는 들어가야죠. 맛있겠네요. 우리 084 하나님께서 제가 아기 때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판두부 놓고 팔았는데 제가 손으로 맨날 쥐어 뜯었다고 해요. 너 때문에 장사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아,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예, 뭐 우리 084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육선주님께서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다이어트 겸 물기 꼭 짠 두부에 오이 살짝 절여 들기름 소금 한 꼬집 들깨가루 참깨 솔솔 뿌려서 조물조물 묻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아요. 아 맞네요. 좋네요. 아 우리 1573님은 두부 팔보채요. 두부를 튀겨서 팔보채 소스, 고기, 청피망, 홍피망, 버섯, 양파, 당근을 넣고 굴소스에 볶으면 돼요. 그걸 얹어서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어 그래요. 두부 팔보채? 저는 먹어봤나?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5829님께서 대형마트에서 피사 대기업 두부 관리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두부 피플인가요? 명절에 두부 많이 판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두부 반찬 하세요. 그러네요. 아, 뭐 이렇게 라디오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든 두부 피플들에게 지금 커피 쿠폰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4부 이제 들어왔으니 또 여러분께 선물 마음껏 드려야죠.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제가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건데요. 가사 속에 두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세시다가 그 정답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에 두부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갑니다.

이게 뭘까요? 아, 가사 속에 두부라는 단어 총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잘 채셨을까요? 잘 들으셨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 얼른 한번 도전해보시고 3601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외지에서 직장 다니던 아버지가 오시면 엄마는 가마솥에 콩물을 끓여 두부를 만드셨죠. 그날은 보드랍고 따끈한 순두부 한 그릇 먹는 행복이 있었어요. 10월에 떠나신 엄마도 그립고 그 두부 맛도 그립습니다. 김성호의 회상.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김성호가 부른 김성호의 회상 듣고 왔습니다. 자, 과연 제가 부른 노래에 두부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7번이었습니다. 네, 커피 쿠폰 받으실 분 9897님, 8220님, 9424님, 0925님, 그리고 강복득님 축하드립니다. 아, 사이에 약간 좀 헷갈릴 만한 게 있었는데 연한 부두에서 제가 연한 두부로 하나를 바꿨지요. 아, 아마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연한 부두라고 했겠지 했는데, 네, 두부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아,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바로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고요. 아시죠?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상품이 나갑니다. 자, 오늘 선물은 뭘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멸치라도, 네, 멸치 액젓에 갈치 뻑뻑이 액젓까지 젓갈 세트를 드립니다. 꼭 맞춰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멸치라도. 아, 쉽지 않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현재 주세요. 우리 속담 가운데 풍년 두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어떤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까요? 1번 인심이 후한 사람, 2번 보기 좋게 살찐 사람, 3번 마음이 약한 사람, 4번 먹을 복이 많은 사람. 아이고, 저는 네, 속담이 약합니다. 아, 속담이 약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그 느낌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풍년 두부 같다. 야, 풍년 두부 같다. 그만큼 이제 꽉 차고 약간 좀 알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그 뭐지? 아니면 그 두부가 말랑말랑하니까 쉽게 으스러진다 해서 좀 마음이 약한 사람? 보기 좋게 살찐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까? 인심이 후한 사람은 아니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풍년 두부 같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믿을게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믿고, 아니다. 풍년 두부 같,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야. 풍년 두부. 아니 근데 풍년 두부면 되게 잘 만들어진 약간 도톰한, 살이 찐 사람을 그렇게 풍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조금 그렇지 않나? 두부 사람 표현을 두부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저 그냥 살찐 사람 한번 해볼게요. 좀 귀엽지만 풍년 두부 같다. 말투는 되게 고급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람 놀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2번 외치면서 잠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잠깐만, 정말이요? 얼씨구 좋다 풍년이야 라는 게 나오는데, 정다경의 한이바람 노래 듣고 올까요? 정말? 이 찍기가 된다고? 이게 된다고?

정다경의 한이바람 듣고 왔습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제가 맞춘 게 맞았나요? 자, 속담 풍년 두부 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까요? 1번 인심이 후한 사람, 2번 보기 좋게 살찐 사람, 3번 마음이 약한 사람, 4번 먹을 복이 많은 사람. 저는 2번 보기 좋게 살찐 사람. 뭔가 그냥 풍년두부 같다. 약간 좀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귀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이 정답이었나요? 야! 야, 간만에 4분의 1 뽑기가 좀 잘 통했어요. 자, 풍년두부 같다. 사전에 보니까 보기 좋게 살이 찐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모르셨다면 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됐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2486님께서 두부 얘기에 냉장고 두부 꺼내 김치에 먹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갑자기 꺼내서 드시고 계신다고요? 오, 좋네요. 자, 과연 어떻게 또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오늘 저녁 메뉴가 갑자기 바뀌셨을지, 오늘 두부 피플들과 함께 마음 편히 달려보았습니다. 우리 0200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두부 사러 가는 길이라고. 아우, 너무 잘 됐네요. 오늘 메뉴가 정해졌네요. 그리고 우리 0637님도 김치찌개가 조금 남은 게 애매해서 채소 넣고 청국장 넣고 두부 한모 넣었더니 훌륭한 청국장 찌개가 됐네요. 신청곡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두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찌개 안에다가 두부 넣었는데. 근데 청국장에다가 두부 같은 거 조금 다 으깨서 넣으면 저는 약간 그 걸쭉한 청국장이 맛있거든요. 그게 밥이랑 비벼 먹을 때 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부 피플들과 한번 실컷 달려보았고요. 오늘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또 오늘 안 됐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도전해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올게요.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1: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재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먼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재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논내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뗄나무를 가득 장만해두면 마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두부 얘기로 꽉꽉 채워보았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또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우리 몇 개만 더 소개해볼게요. 2199님께서 지금도 이 기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산에서 나는 산초라는 까만 열매를 짜면 향긋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걸로 두부를 구워 먹으면 둘이 먹다 넷이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아는 분만 아실 듯. 아, 그래요? 이게 뭐지? 우리 8945님께서 정월 대보름에 두부를 먹으면 살이 찐다 해서 옛날에 건강을 기원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우, 그렇죠. 두부 많이 먹어서 우리 어떻게 풍년 두부 같다. 풍년 두부.

0: 부부 같은 그런 그냥 행복한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2693님, 우리 남편은 두부상입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그렇지 못한 성격이 우리 남편. 아, 그래도 아마 속은 다 그럴 겁니다. 두부도 그렇잖아요. 속과 겉이 똑같다는 거, 뭐 튀기지 않는 이상. 아예 모르겠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어떤 비블들과 함께 할지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속 꼭 잡아줘요.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의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7: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8: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7: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6: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7: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8: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이 일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고 당시 선박 전복 직후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CCTV 분석과 컨테이너선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복 1분 뒤 예인선 선수 쪽에서 선원 2명이 떠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부산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시간 7일 파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0: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는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주현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범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원내대표를 향해 지옥문, 약탈, 소매치기, 사기극, 인질극 등의 단어가 공당의 대표 연설이 맞느냐면서 극우 유튜버로 전직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은 없이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었다면서 정 원내대표도 역시 장동혁 대표와 같이 여전히 윤석열을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임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미 대화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은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의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해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해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0: 박찬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야, 근데 이걸 아침에 먹으면 입냄새가 어떨까 싶긴 한데.
0: 예.
1: 들어보세요. 요즘 해외 SNS에서 아침에 생마늘에 꿀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래요.
0: 생마늘을 꿀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생마늘 양치를 해도 한동안 입냄새가 안 가시는데 갑자기 왜 그 유행이 됐을까요?
1: 노화방지 코치로 활동하는 한 인플루언서가 인터뷰에서 소개를 한 방법이래요.
0: 네.
1: 자기는 생마늘 한쪽을 으깨서 꿀 한 숟가락하고 섞어 먹는다.
0: 그러면 그게 노화방지 건강법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1: 그렇대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59인데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마늘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 몇 살로 보여요?
0: 이 양반이 59이라고요?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1: 30대 중반?
0: 39?
1: 그쵸.
0: 38?
1: 그렇게 보이죠. 많이 봐봤자.
0: 우와.
1: 근데 대단한 거죠.
0: 진짜
1: 좋다. 59이면 잠깐만. 근데 약간 시술도 들어간 것 같긴 해. 어쨌든 네. 몇 년 전에 이분이

0: 우울감, 체중 증가, 노화 다 겪었대요.
1: 그래요?
0: 그래서 운동과 식단을 관리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생맨을 and 꿀 이렇게 드셨는데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쫙 좋아졌다고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근데 마늘에 그런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0: 저도요. 마늘은 워낙 좋으니까.
1: 진짜 영양성분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에다가 생마늘을 먹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분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마늘과 꿀이 건강에 진짜 좋냐? 그건 아직 충분히 연구된 사항은 아니랍니다. 이게 학계의 대답이 그렇대요.
1: 그렇군요. 아직 검증된 건 아니네요.
0: 네네.
1: 왠지 이것도 그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0: 저는 생마늘 못 먹어요. 아려가지고. 그러니까. 위가 약해서.
1: 정선혜 씨는 아침마다 건강 생각해서 뭐 드세요? 뭐 유산균도 있고 많잖아요.
0: 유산균, 올리브오일.
1: 올리브오일.
0: 네, 올리브오일과 레몬. 뭐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게 좋대요? 따뜻한 물 한 잔.
0: 저는 확실히 좀 속이 차서 그런지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먹을 때랑 찬물을 먹을 때랑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1: 제가는 어떤 분은 아침마다 현미차를 드시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그래요? 아, 또 아침 먹을 게 추가됐네?
1: 따뜻하게.
0: 아, 눈 뜨자마자 밥 먹기 전에 뭘 그렇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나이 들수록 밥 반, 약 반 막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그러게요. 체감되며.
1: 예.
0: 자, 조용필 씨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대의 향기는 흩날리고.

0: 네. 노래 나간 동안 박현주님이 미니 게시판에 네네. 남편이 매 식사 때마다 생마늘을 먹어요. 우와. 어쩌다 잊어버리고 제가 안 챙겨주면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1: 그 몇 번을 말해 마늘 좀 챙겨달라고 그거를 까먹어 그래.
0: 마늘을 그렇게 먹어도 인간이 안 돼요.
2: 그러면 현주님이랑 남편분 뽀뽀는 안 하시나 봐요.
0: 저도 먹어요.
2: 에이 잘하시네요.
0: 그냥 아무래도 혼자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네.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뭐 박현주님이 뭐라고 생각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러게요.
0: 그죠? 그냥 루틴이다 생각하고 챙겨드리는 거.
2: 너무 좋은 아내네요.
0: 그러게. 2546님.
2: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 유행했어요. 근데 생마늘 아니고 찐마늘을 으깨서 꿀에 절여가지고 매일 한 숟가락씩 퍼먹는 거였죠.
0: 구운 마늘 찐마늘은 맛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식감이.
2: 그렇죠.
0: 너무 아려. 근데 확실히 이 국산 그 토종 마늘은 네? 단 느낌이 있습니다.
2: 그죠? 덜 아려요.
0: 희한하게.
2: 덜 아려요.
0: 그죠? 최태형님, 아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욕부터 먹어야 장수한다 던데. 아 개운해. 오늘도 한컵 먹었네. 아 그쵸? 또 등짝 맞고 욕 먹고 그렇게 일어나야 사람이 맷집도 세지고 면역력도 느는 거죠.
2: 웃기다.
0: 어떻게 그 좋은 것만 먹나? 아, 근데 마늘 얘기하니까 예전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마늘을 다른 데로 흡입하시던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2: 아, 그랬죠. 네,
0: 치질이 마늘에 좋다 하여.
2: 병원 가셨죠. 고생하시다.
0: 마늘 다섯 개를 낳으셨죠. 예. 다섯 알을.
2: 자, 오늘 무슨 요일? 화요일입니다.
0: 네. 예. 괜찮아요? 갈피를 잃은 것 같은데?
2: 괜찮아요. 예. 네. 생방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죠.
0: 아, 그런 거예요?
2: 예, 예.
0: 어제 못한. 정신을 붙잡고서 생색을 해요.
2: 어제 못한 배짱 퀴즈. 우리 형님들, 형님들. 배짱이세요! 요거, 예, 3부에 하겠습니다.
0: 쌀 2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2: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2: 주식회사 올드프레쉬,
0: 우리 ENL 하루틴,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2: IS 동서,
0: 당진시청,
2: 성원 에드피아,
0: 백조싱크,
2: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2: 키움증권,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2: SK 케미칼,
0: 경기도청,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 재단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0: 다양한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0: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0: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찌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선희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3: 제목, 우리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이. 불안합니다.
4: 네.
3: 닭 들어갔을 때.
4: 누가 아니면 저죠.
3: 네, 소름이 돋았어요. 경기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4: 나레이션이 전해요. 나이스.
3: 아.
4: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전식이 형. 사건은 지난해 여름 열대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 진짜 잘한다. 괜히 정선이가 아니야.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닭.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5시 2분. 옆에서 자던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5: 아, 당신도 들었어? 닭이지?
4: 그런 것 같은데.
5: 아, 근데 여보.
4: 왜?
5: 우리 아파트 살잖아. 닭이 있다고?
4: 그러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 2분. 그리고 그 다음날도.
5: 에이씨.
4: 그 다음날도 이쯤 되니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닭털 하나 보이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도대체 이 닭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결국 아파트 단톡방에 첫 글이 올라왔습니다.
6: 저거 혹시 새벽 5시쯤에 닭 우는 소리 들은 분 계실까요?
4: 아 저요. 저 들었어요.
6: 아니 우리 집에서도 들려요.
7: 나도 들었어요.
8: 저도 매일 들려요.
4: 단톡방은 순식간 난리가 났고 마침내 4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글을 올립니다.
8: 진짜 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진짜 닭이요? 몇 호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요?
8: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닭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4: 닭의 기운이요?
8: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대로 양계장을 하셨는데 도축당한 닭들의 영혼을 온몸에 받은 장닭은 도심을 떠돌며 아파트에 저주를 내리지요.
4: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8: 최근에 치킨 시켜 드신데 계실까요?
4: 그러자 또 순식간에 글들이 주르르 올라왔습니다.
6: 나 후라이드 시켜 먹었는데.
4: 아, 저도 먹었어요.
6: 나는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7: 아, 삼계탕도 해당이 될까요?
8: 닭발은요?
4: 그래서 우리는 그 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6: 근데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요?
4: 약간 동쪽 같아요.
6: 아니요, 서쪽 같은데?
7: 주차장 쪽 같은데요.
8: 놀이터 놓치지 않을 거예요.
4: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닭 찾기 수사본부가 설립되었고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전부 다 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6: 오늘 새벽에 너 그거 운 거 맞죠?
4: 아, 네, 저도 들었어요.
6: 아니, 난 창문 열고 찾아봤잖요. 안 보여요.
7: 우리 아파트가 산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산에서 내려온 닭 아닐까요?
8: 닭이 등산을 한다?
4: 그리고 급기야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방송이 나왔거든요.
9: 아,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새벽 시간대 닭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리의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며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0: 범인? 그럼 닭이 범인이야? 잡은다면 어떻게 하려고?
1: 닭이 잡히는 대로 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 닭을 경찰서에?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수사에 집중했고 혹자는 새벽 4시 50분부터 베란다에 앉아 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닭 수사대가 조직되어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죠.
2: 301호 어디겠어요?
3: 아니 107동 앞입니다.
2: 아니 저기 무기 가지고 온 사람 계세요?
3: 손전등만 있는데
4: 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0: 잠깐만요. 닭 소리가 들립니다. 104동 쪽에서 빨간 물체도 움직입니다.
2: 그 닭볕을 아니요?
3: 다들 104동으로 찝밥해요.
5: 저도 금방 갈게요.
0: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일까요? 닭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4: 그 영험한 닭이 인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산딸기 노화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닭이고 어느 것이 인간인가. 내일부터 더 큰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0: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404호 아주머니 말씀과 달리 오히려 닭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는데요. 주민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6: 최근 매일 5시 2분에 울렸던 닭소리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103동, 105동, 옥상의 뒷산까지 모두 수색한 결과 닭소리의 근원지는 106동이었으며 그것은 실제 닭이 아니라 닭소리 알람이었습니다.
0: 이럴 수가!
6: 알람 제목은 시골 닭 기상송이었으며 아파트 주민 할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셔 알람 소리를 크게 해두시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주무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오셨으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0: 아 불쌍.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던 닭이 휴대전화 속에 있었다니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누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7: 아이고 어르신 알람 소리 바꾸셨어요?
8: 아, 예.
7: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네. 뭘로 바꾸셨어요?
8: 아 진동. 아 근데 그 진동은 또 내가 못 들어요.
7: 아이고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럼 다시 달고로 바꿔요.
8: 아니 나는 저 이참에 개소리가 어떨까 하는데.
7: 개소리요?
0: 그 후 그 할아버지 별명은 꽃기호 할아버지가 되었고 닭 한 마리 때문에 한 달 동안 난리였던 우리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며 닭 얘기 덕분에 주민들과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기묘한 닭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양심기님이
9: 아 너무 잘한다 진짜 꼭 진짜 닭 소리 같아요 하셨고요.
10: 네, 중간에 김자훈 오빠로 잠깐 변신할 수 있었는데.
9: 네, 윤명수님도 오늘 선희 씨 출연이 많은 더 챙겨드리죠. 대박이야 진짜 꽃기가 너무 잘한다. 한 번 더 해줘요.
10: 그럼요. 결국은 여러분, 네. 알람으로 쓰실래요?
9: 네, 네. 여러분 녹음 준비하시고요. 네,
10: 닭소리 기상송 정선희 버전.
9: 누나 복 받을 거야. 누나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줬기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10: 네.
9: 예.
10: 그 짧은 닭소리 안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9: 예. 약간 개와 닭의 중간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10: 아, 지져볼까요, 끝에?
9: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 제가 후배라서 무리한. 골돌이 몸을 걸어가지고. 그 우리 또, 감독님이.
10: 야, 이걸 에코를 빼주시네.
9: 아, 웃기다.
10: 아, 감사합니다.
9: 예.
10: 자, 김광석 씨의 노래 예. 들어볼까요? 일어나.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2: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이야기. 최근 매일 5시 2분에 올렸던 닭소리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뒷산까지 모두 수색한 결과 실제 닭이 아니라 알람이었습니다.
1: 아니 이럴 수가. 알림이었다고. 곧 너무 리얼했는데. 마지막에 알 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 예.
1: 예.
2: 제자신에게 읍소한 예. 겁니다.
1: 그렇군요.
2: 뽕을 뽑아라.
1: 예, 적당히 하자 이거죠.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였는데 사실은 휴대폰 알람 소리였대요.
2: 예. 이 소문이라는 게 진짜.

0: 한번 딱뭐 방향을 잡으면 막 빛의 속도로 퍼지면서 또 이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면서 전달이 되잖아요.
1: 헛소문이죠, 그죠?
0: 예.
1: 그 정선혜 씨, 왜 풀리지 않은 오해,
0: 네네.
1: 중계동 건물주다 이런 소문 지금도 돕니까?
0: 제가 안 풀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0: 아니에요. 이거보다 그냥 약간의 미소. 아, 정말.
1: 부정도 긍정도 아니네요.
0: 예. 풀고 싶지 않은 오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소문과 실체!
0: 맞아.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하여튼 사실과 좀 다르게 퍼진 소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1: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네 오빠 엄청 잘생겼잖아. 바람둥이라고 소문났던데? 근데
0: 못
1: 알고
0: 쓰려,
1: 보니까.
0: 못 쓰려. 우리 오빠 못 쓰려.
1: 여자한테 어떻게 되는지 말도 못 해.
0: 여자 앞에서는 인사도 못 해. 뭐 이런 것들. 첫인상과 좀 다르죠.
1: 그죠.
0: 사람은. 출근길에 사장님이랑 우연히 만났어. 사장님이, 아이고, 급한 것 같은데. 다 괜찮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사장님 딸이라고 소문나.
1: 그녀는 아니라고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0: 상속녀라고, 상속녀라고.
1: 야, 말 조심해야 돼, 걔 앞에서.
0: 이런 것도 대충 풀지 않고.
1: 그렇죠. 소문과 실체가 다르네요.
0: 어쨌든 소문과 실체, 그 간극에 대한 여러분의 에피소드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문자가 소개되시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0: 루머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1: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
0: 딱 떨어지죠?
1: 예, 예.
0: Storm! This is the beginning.

0: 자, 소문과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죠. 8552님. 85년도에 맞선 보러 나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네 땅 안 밟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하길래 우와. 부자로 소문난 집인 줄 알고 내가 혹해서 결혼을 했지 뭐예요. 네. 근데 실체는 남편 집 땅이 그 마을 입구에 코딱지만한 15평인데 거기 입구를 지나 마을로 들어가시긴 하들
1: 알박기
0: 그 실체였어요.
1: 그렇군요. 그래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0: 예, 예. 틀린말하지 않았죠.
1: 지나갈 수 없잖아요.
0: 예.
1: 그 넓이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없었던 거지.
0: 그러니까 서로 이
1: 예, 장학력 있네. 예.
0: 정확히 몇 평인데요?라고 물어봤어요.
1: 그 실질적으로 예. 얼마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남편분은 당당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 마을에 가장 장학력 있는 집안이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1: 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아마 예. 그 예전에는 정화등님. 딸이 술 마시고 그 변우석 알죠? 네. 배우 그 변우석 판넬을 들고 집에 왔더라고.
0: 네네.
1: 그 후로 우리 딸이 시집 갔냐고 소문이 났는데 그 만취돼가지고 오다가 커피집 앞에 선 판넬을 들고 와버려가지고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0: 아.
1: 네, 바로 다음날 돌려드렸어요. 어? 변우석 씨 판넬을 들고 집에 갔는데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해했나 보다 판넬을.
0: 아.
1: 네, 그러니까 사위랑 같이 들어간.
0: 그런 줄 알았나 봐. 밤에 어떤 키 큰 사위랑 같이 지나가다라.
1: 그냥 맨 남자랑 들어가더라고.
0: 아 진짜?
1: 근데 남자가 키는 큰데 납작해.
0: 아 그래요? 말랐나 보다.
1: 많이 납작하더라고.
0: 앵겨서 들어가는 거라면?
1: 아유 아주 그냥 착 붙어가지고 신혼인가 봐.
0: 아니 잘생기면 됐지 뭐.
1: 환실하고. 어때? 환실하고 납작해. 어디지? 그런 네. 판넬?
0: 근데 이, 그 등신대를 그 주얼 정도로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 아 어떤 분은 뭐 어서 오시오 그 발판도 둘둘 어? 말아서 가져오죠.
0: 그말이요?
1: 그 메뉴판 발판? 갖고 오죠. 예, 노래방 스탠버린 챙겨오죠.
0: 아하.
1: 부대찌개에 있는 두부 휴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분도
0: 아,
1: 계시는데 뭐.
0: 그러시군요.
1: 네, 그럼요.
0: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 네, 문전식 씨.
0: 네.
1: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저는 왜요? 요즘 술도 잘 안 먹는데.
1: 딴 데 보내 지금. 눈을 못 보네. 8585님 네. 남친이 부산 영도에 살아서 별명이 영 아일랜드였고 저는 줄여서 알렌이라고 불렸어요.
0: 네네.
1: 회사 화장실에서 알렌이랑 뭐 할 거야 하고 회사 친구랑 얘기했는데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외국인이랑 사귀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렌이라고 불러서 외국인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0: 아.
1: 그 남친은 이제 우리 아들 아빠입니다. 하셨어요.
0: 그랬군요. 아. 영도, 영 아일랜드.
1: 애칭.
0: 애칭. 아, 알렌이구나.
1: 어, 알렌.
0: 알렌.
1: 하여튼 그 예전에 막 사귈 때 애칭 같은 거 부를 때 그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조합해가지고 되게 신조어 만들어내잖아요.
0: 에이.
1: 그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0: 그쵸.
1: 우리 둘만의 은어이고. 그럴 때. 예, 외국인하고. 예. 이상엽님.
0: 이국적으로 생겨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는데요.
1: 어, 예.
0: 제 영어는 사실 최대치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입니다. 상엽 씨 사진 좀 보내주시지.
1: 네. 아, 이국적으로 생겼다.
0: 네.
1: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요새.
0: 그 상엽 씨 같이 좀 진하게 생긴 분들이 칼라렌즈 끼잖아요. 진짜 깜빡 속아요.
1: 외국인 같아. 맞아.
0: 깜빡 속아요.
1: 그 요새는 앱 좀 쓰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럴 것 같이 쓰면 완전 국적이 바뀌죠.
0: 에.
1: 그나저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그 and you만 없어서도 거기서 끝나는데
0: 에.
1: and you 때문에 자꾸 얽혀.
0: 대화 길어지죠.
1: 예. 선생님들이 실력이 늘라고 이것까지 가르쳐줬나? and you까지?
0: I'm fine, thank you, no mo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no more 알면은 대화하지 않나? 그 정도 알면 대화 가능하지 않나? 계속 말시키면 no more.
0: stop, no more. Stop, no more.
1: 0534님. 5,000원짜리 두 장 복권 당첨됐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밥 사라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야 2등 5천만 원 당첨됐다며.
0: 아...
1: 야 5,000원짜리 두 장 됐다고. 어?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0: 5,000원 써서 아 만 원 써서 만 원 아
1: 그죠 5,000원짜리 두 장인데 네. 그러니까 두 장과 5,000원 이 숫자가 2등 5천만 원 이렇게
0: 네.
1: 된 거죠.
0: 일박주일 됐네요.
1: 좋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0: 네.
1: 그죠. 풀기 싫은 오해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0: 그렇죠.
1: 9200님
0: 어느 회사든 제가 입사를 하면 키가 엄청 큰 사람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실제 제 키는 170 조금 넘고요.
1: 네.
0: 남들보다 앉은 키가 커서 책상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고 대략 190으로 상상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 다리가 좀 짧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1: 들었어?
0: 어, 왜 그래?
1: 아니,

0: 회사에 농구 선수들한테 농구 선수.
1: 아, 이번에 새로 오신 분?
0: 확실하대.
1: 그래.
0: 190 정도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
1: 우와.
0: 앉은 키가 140이래. 괜찮아요. 동양 사람이에요, 우리는.
2: 그럼요. 대부분 하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0: 지금 사실 그 이제 신인류들이 그 고라니 같은 긴 다리를 자랑하지만 그 옛날 우리는 항상 그 머리, 몸통, 다리. 이 그럼요. 3등분. 이게 가장 클래식하고 완정적인 비율이었어요.
2: 맞습니다.
0: 그럼요.
2: 예, 예.
0: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안 뜨면 되는 거죠.
2: 에.
0: 떠?
2: 설마.
0: 뜨면 미안해.
2: 뜨실래나?
0: 네, 뜨면 미안해.
2: 예.
0: 그러면 꽉 잡아요.
2: 예.
0: 자, 2562님.
3: 제 차가 고장나서 아빠한테 회사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빠가 장난친다고 저 내릴 때 문 열어주면서 아이고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예.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같은 팀 동료가 봤나 봐요. 그때부터 대단한 부잣집 딸이다. 그냥 용돈 벌이로 회사에 다닌다. 경영 수업 중이다 등등 별별 소문이 나서 수습하느라 혼났네요.
0: 수습을 왜 하지?
2: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0: 아, 야, 근데 진짜 너 이거는 확실하게 정말 오해할 것 같아.
2: 그렇죠. 네. 하필 또 아빠 차도 괜찮았나 보다.
0: 그렇지. 아빠가 또 네. 막깔나게 또 해주셨을 거 아니야. 따님이 너무 이쁘고 훈훈이 같으니까.
2: 하는 김에.
0: 그렇죠. 영탁의 노래 듣고 예. 계속 또 함께 할게요. 찐이야.

0: 네, 연탁의 찐이야 듣고 오셨고요. 오늘 토크 주제가 소문과 실체거든요. 김경민님. 핸드폰에 아내를 공주라고 적어 놓았는데 지인이 처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덩치가 커서 깜짝 놀라는 모습에 나도 같이 웃었습니다.
1: 아내만 못 웃고 다 웃은 거예요? 좋아요?

0: 아닙니다. 경민 씨.
1: 아니 내 눈엔 공주인데 뭐.
0: 네.
1: 공주라고 적어놓은 게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0: 어 그렇죠. 그러면 어. 됐죠.
1: 지인이 물색 없네. 왜 네. 놀래? 참았어야지.
0: 뭐 깨끗해져 처음 많이... 봐요?
1: 이렇게 놀랐을까? 별로다. 참아야 돼. 사람이 네. 깜짝 놀라도 참는 버릇이야.
0: 그럼요.
1: 그래야 사회생활을 합니다.
0: 네.
1: 우리도 돌자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요?
0: 왜요?
1: 애긴데. 분명 애긴데.
0: 아, 거기까지예요. 딴 얘기는.
1: 많이 달라.
0: 예. 근데 진짜 그 잘생겼든 못생겼든 외모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의가 아닙니다.
0: 예.
1: 그래서 항상 내공을 키워야 돼요. 놀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육체를 단련해야 돼요. 1313님. 네. 남편과 저는 둘 다 셰프입니다.
0: 우와 멋지다.
1: 네, 40대 중후반쯤 한 달 차이로 같은 직장에 취직했었는데 총괄 셰프님 외에는 저희가 부부란 걸 직장에서 몰랐거든요.
0: 오.
1: 퇴근 후 같이 밥 먹고 종종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다른 직원들이 봤겠죠?
0: 네.
1: 결국 저희는 불륜관계라고 소문이 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0: 와 웃기다.
1: 아, 합법적인데.
0: 오. 그리고 또 40대 중후반이시니까 현재
1: 약간 사내 그 부분인데 네. 얘기를 안 한 거지.
0: 그렇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1: 귀찮아지니까
0: 또. 어 근데 회사에서 말 안 하다가 같이
1: 졌어.
0: 왜왜왜
1: 아니 김 셰프님이랑 정 셰프님이랑 어. 아니 세상에 막 스킨십 하면서 꽁냥꽁냥 주방 뒤편에서
0: 설마 미쳤나 봐 진짜.
1: 아니 웬일이야 어. 신성한 주방에서 불륜이 웬 말이야
0: 이러면서 와.
1: 얼마나 맛있게 전했을까.
0: 어.
1: 호사가들은 또 그거 스토리에 살리피는 걸
0: 최고지.
1: 인생에 진짜 정말 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
0: 고깃덩어리지 이런 거는.
1: 예. 이분 전화 연결해서 예. 어디까지 불이 붙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0: 예.
1: 셰프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울진에 있는 셰프통신원 강진희입니다. 저랑 남편은 셰프예요. 남편이 리조트에 먼저 취직하고 한 달쯤 뒤에 자리가 나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부부가 같이 일하면 불이 나올까봐 사실은 숨겼었어요. 저희가 티가 근데 났나 봐요. 불륜이라고 소문이 나버렸고 근데 굳이 그걸 해명하지 않고 지금 각자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1: 어머나.
2: 지금까지 셰프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강진희님 안녕하세요.
1: 강진희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어머나 세상 그럼 그 오해가 지금 거기에 잔류되어 있는 거예요?
2: 아마 일부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부가 여기 아니 부부 그런
1: 네. 커플이 있었다.
2: 커플이 여기 어머. 있었다. 아마 그렇게 알고
0: 아,
2: 있을
0: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야, 굉장한 내공이시다.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신 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으니까. 그죠? 왜냐면 어... 진짜 합법적 부부라도
0: 네,
1: 나중에 야, 이 둘이 부부였어. 에? 이런 커플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꽁냥꽁냥이 되시는 사이 좋은 금슬 좋은 커플이었나 보다.
2: 어...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결혼도 늦게 했거든요.
0: 아,
2: 그래서 아마 조금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1: 그러시구나.
2: 네.
1: 강진희님은 네. 양식, 한식, 중식 중에 어디 셰프세요?
2: 아 저는 굳이 말하면 케이터링이라고.
0: 아 케이터링. 알죠 알죠.
1: 네네.
2: 음식이 다 가능한 셰프고요.
1: 네, 우리 네. 방송국 쪽이랑 관련이 있죠. 케이터링.
0: 맞아요.
1: 네. 네. 네. 남편분은요?
2: 남편은 양식 전공.
0: 와, 근데 셰프 부부를 저 처음 통화해봐서 너무 멋있네요, 강진희님. 어.
1: 아니 주방에 네. 두 분이 같이 네. 일하신 네.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예. 네.
1: 오, 괜찮아요. 의견 차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없어요, 별로?
2: 오,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죠. 정말 둘 다 뾰족해갖고 주방에서 일하는 순간에는
0: 네.
2: 사실 셰프들이 거의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요.
1: 셰프도 아티스트야.
0: 그렇죠. 어, 맞아요.
2: 예, 네,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이 부딪혔었죠, 당연히.
0: 근데 제일 궁금한 건요.
2: 네.
0: 셰프분들은 집에서는 요리를 안 한다, 이런 설 있잖아요.
1: 배달?
2: 아, 맞습니다.
1: 아, 역시. 저희도 집에서 안 웃겨요.
0: 네.
2: 이, 그, 불륜이라고 소문이 나게 된 이유도요.
0: 네.
2: 저희가 일을 마치면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꼭 밖에서 외식을 했어요.
1: 아,
2: 그러면서
1: 그렇지.
2: 이제 몇 번 눈에 띄면서 아마 그게 그렇게 완전히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런 거네요.
2: 네,
1: 그러니까
2: 네, 네.
1: 일로 하던 거 집에서 하기 싫잖아요.
0: 싫지. 정선은 집에 가서 닭조리 하려면 하겠어요?
1: 닭조리?
0: 네, 아까처럼.
1: 돈 주면 하지.
0: 하지만 네. 장건사님이나 저희 와이프는 돈을 주지 않죠.
1: 안 주죠.
0: 예.
1: 아 근데 우리 강재희님 진짜 남편분이랑 지금도 이렇게 종종 요리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같이 서로 윈윈하는 되게 좋은 동지이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아직도 서로 요리 개발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1: 어머 세상에.
2: 네네. 네 그래 저희들만의 레시피 북도 조금 만들고.
0: 와 멋있다.
1: 너무 멋있다. 네.

0: 사랑해.
1: 어머나 네. 세상에. 우리 부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2: 그러니까요. 너무 말씀 잘하시고. 퀴즈도 준비해주셨죠?
0: 네, 퀴즈 네. 준비했습니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일을 하면서 남편이랑 몰래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1번 테이블 구석, 2번 7층 화장실, 3번 바닷가.
2: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분, 킹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한 총을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9: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셰프통신원이 남편하고 몰래 만나는 거 정답은요?
2: 2번 7층 화장실이었습니다.
3: 들었어. 7층에서 둘이 뽀뽀하고 난리죠.
2: 김연정님, 4442님, 1116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뉴스 들으시고요. 5시 5분에 저희 퀴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지. 예.

0: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 구곡길 라디오 엔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촌역 식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민선국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4조 5천억 원 줄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걸로 추산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폭 확대와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산불 피해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에 연간 50만 톤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 가공하는 산림자원 수집센터가 들어섭니다. 기획예산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1번째 프로젝트로 안동 산림자원 수집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와 산불 피해목 등을 건축 가구재와 발전용 목재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마치고 가동할 예정으로 정부는 산림자원 활용과 함께 산림 내 방치 목재를 적기에 수거해 산림재해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가 봉화군 도촐리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내성천과 영주댐 소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매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와 유해가스, 분진 등이 인접한 영주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내성천 오염이 영주댐 수질과 농업용수, 수생태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사업 시행자에 매립장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대구환경청 등 관계기관에도 환경기술적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사업 승인 불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숙소를 마련하고 농촌 인력난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0: 해소하기 위해 아지동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숙소 24실과 공유 주방, 세탁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며 최대 9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조 씨는 농번기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다음 달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경 씨가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수박농부 출신 공학박사 공근식입니다. 수박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6시간 기차를 타고 육종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일면식도 없는데 문을 두드렸고 기어코 전문 농법을 배우고 씨앗도 얻어왔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대전역에서 야학교 전단지를 봤을 때 다음에 가보자가 아니라 그 길로 바로 야학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으면 실천한다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그럴까요?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0: 아, 저 이 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1: 영롱해요.
0: 네, 이 소리가 돈으로 들려요. 와우. 자, 지금부터.
1: 왜 그럴까?
0: 아,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배가 짱 커요. 대짜 도전할게요. 또는, 아, 대짜는 말고 중짜나 소짜는 덤벼볼 만할 것 같아서 도전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증의 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도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0: 그렇습니다. 또 쌀 20kg이 걸려있는 행운궁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겠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 한결같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부 도움 주는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레,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한인제약,
1: 국민연료 싼연료,
0: 데이펙,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0: 한국도로공사,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용기는 큰 선물이,
2: 작은 용기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3: 지라시
1: 짱 퀴즈.
3: 7118님이요. 어쩔 때 들으면 대짜 퀴즈는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4: 예.
3: 맞히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4: 맞아요.
0: 그렇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4: 진짜. 이게 전화기 되면 또 긴장되거든요.
0: 완전 긴장돼서 그쵸? 실력 발휘 50% 이상 못해요.
4: 맞아요. 네. 자,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3: 퀴즈 난이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네.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 있고요.
4: 그리고 9만원 상당의 문어크림 또는 10만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
3: 그리고 소짜 상품이죠. 만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4: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3: 레드벨벳이에요. 루키.
5: 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0: 자, 그래서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전주에 사는 김민희입니다.
2: 2222. 문제 뒷번호 너무 좋은데요.
0: 네.
2: 싹쓸이 해버리겠습니다. 해주셨어요. 퀴즈 여왕이세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당첨.
2: 김민희님이 평소에 저희 배짱 퀴즈 들으실 때 난이도가 도전해 봄직하던가요?
1: 네.
0: 그래요?
2: 퀴즈를 많이 풀어보셨다.
0: 근데 이 배짱이는 문자가 저희 작가님들한테 좀 이렇게 잘
2: 어필이 됐어요.
0: 된 것 같아요. 네. 네.
1: 아, 예, 네. 감사합니다.
2: 전주 날씨 어떤가요?
1: 너무 더워요.
0: 아직 그래요?
2: 그렇구나. 네. 아직. 전주는 저희는 약간의 그 뭔가 낭만과 로망이 있습니다.
0: 그쵸?
2: 전주에는 네.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다.
0: 그리고 멋있고 그죠?
1: 네. 네.
2: 맛과 멋이 공존하는.
0: 맞습니다.
2: 자, 전주의 퀴즈 여왕 김민희님. 대중소 중에 어느 문제로 골라주시겠어요?
1: 중으로 하겠습니다.
0: 중자 네. 푸시기 전에 고를 게 있는데요. 중자는 네. 건강 영역과 제철 영역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 하실까요?
1: 제철
0: 영역으로 영역 가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틀리면 전화가 끊기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 꼭 풀겠습니다.
0: 그냥 다짐만 하시고.
2: 굉장히 진짜 약간 담백하신데요.
0: 그러게요.
2: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제철 영역 문제는 10만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9월의 대표적인 제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꽃게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살이 오른 숯꽃게가 인기가 많아 찜이나 탕, 게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습니다. 꽃게를 먹고 나면 단단한 껍데기가 남는데 여기에서도 유용한 성분을 얻을 수 있죠.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를 가공해 만들어지며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3: 5, 4, 3, 2, 1.
2: 깜짝, 생각나는데. 어? 아니었죠?
0: 예.
2: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아하이, 안타깝네요.
0: 아, 속상합니다.
2: 이게 아마 곱씹어보면 아시는 걸 텐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해서 쓰질 않은 어떤.
0: 그리고 문제는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맞아. 네. 많이 꽈, 우리 제작진이. 꽈배기처럼 꽈놨어.
0: 네.
2: 자, 이 문제는 그래서 5분을 즐겁게 해드릴 거예요. 청취자 퀴즈로 전환됩니다.
0: 그렇습니다.
2: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문자 샵 8차1번. 맞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 스마트라디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속삭인 거예요?
0: 힌트성 있는데요.
2: 빗속말인 줄 알았어? 문자 샵 8차1번. 힌트송은 산다라박의 노래입니다. 산다라박 페스티벌.

0: 네, 청취자 퀴즈로 드린 문제 정답은요?
1: 키토산이었습니다.
0: 네, 산다라박 노래 들려드린 거고요.
1: 그렇죠. 마친 분들은 4284님, 5717님, 김은화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배짱 퀴즈 당첨되신 다음 도전자 만나볼게요. 6796님, 안녕하세요. 6개월 아기 육아하면서 듣는 초보 엄마입니다. 대짜 퀴즈 도전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아잣! 하셨어요.
1: 아잣!
0: 귀여우시다. 네,
1: 초보 엄마는 한참 지금 바쁠 텐데 6개월이면.
0: 힘들죠. 네, 네.
1: 진짜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자, 아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2: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6개월 아기 엄마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1: 네. 지원씨.
0: 지원씨, 아직은 힘들 텐데요, 그죠?
2: 네.
1: 아기는 뭐예요, 지금? 자요?
2: 아기는 지금 방금 밥 먹고.
1: 네. 밥 먹고.
2: 모빌에서, 네, 모빌 보면서 소화시키고 있어요.
1: 아이고, 아니, 순딩순딩하다. 그죠?
2: 쉬어요, 네. 네.
1: 오, 그렇네.
0: 쉬어라.
1: 엄마가 전화 통화할 시간도 주네, 우리 아기가.
0: 지원씨 혹시 첫 아입니까?
2: 네, 첫애예요.
0: 그렇군요.
1: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지금도?
2: 사실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다행히 애가 친한 네. 편이라, 낮잠을. 너무 짧게 자요?
1: 통장 안 자고.
2: 2-30분 컷이라서 낮잠이.
1: 2-30분 컷. 그럼 그 네. 짧은 컷에 지원 씨 뭐예요?
2: 사실 2-30분이면은 애기 밥 먹은 거 정리하고
1: 그래,
2: 뭐하고 좀 네. 지저분한 거 치우고 하면은 네. 거의 바로 깨요.
1: 근데
2: 너무 피곤할 때는 같이 그냥 옆에서 좀
1: 쪽잠 자야지.
0: 지금 저희 둘째가 그랬는데요. 잠이 없다는 네. 에너지 넘친다는 거거든요.
1: 맞아.
2: 네.
0: 앞으로도 건강할 거예요.
1: 엄마 체력 키워야겠네.
0: 네, 그렇습니다.
1: 아기가 네. 진짜 순해서 지원 씨가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좀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2: 네. 네.
1: 오, 아기 이름 뭐예요?
2: 아기 서아예요.
1: 서아에게 오늘 한마디 할까요?
2: 네. 서아야, 지금까지 별로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이제 좀 이유식도 방금 시작했는데, 밥도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0: 사랑해, 서아야.
1: 맞아, 밥 먹는 것도 속 안 썩이더라, 그런 애들은.
0: 그렇죠.
1: 진짜.
0: 자, 우리 지원님께 문자 드릴 텐데요. 대자 있고, 중자 있고, 소자 다 있습니다, 지금요.
2: 대자 도전하겠습니다.
0: 대자, 와. 대꾸 좋으신데요. 네. 자,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스포츠

0: 영역이 있고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걸린 환경 영역이 있습니다.
1: 환경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서울개발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개발나무는 1967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채집된 뒤 자취를 감췄다가 2011년 경남 양산의 습지에서 다시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살아가며 번식해온 생물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재래종? 포착
3: 재래종과 특착종.
2: 정원 맞았는데.
3: 뭐 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한 답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2: 네.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살아가며 번식해온 생물.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 네. 살아가며.
0: 한자로 이루어진 세 글자가 정답입니다.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제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하여튼 제일 맛있는 걸로 하여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뭐 직접 내려요? 네. 문자샵 8001번입니다. 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
2: 아니, 우리 서하원이 진짜 오늘 네. 크게 보람 한번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0: 맞아요. 가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 근데 그렇죠? 네. 이렇게 통화해서 서하한테 엄마의 사랑을 전했잖아요.
0: 네.
2: 그걸로 나중에 이 서하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0: 네.
2: 6개월.
0: 재미가 되셨기를.
2: 아니 우리 조카는 네.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그 포동포동한 고개에 너무 있거든요. 그 느낌이.
0: 있죠. 애기들이라면 네. 한 번씩 있죠. 그렇죠? 선물 접히고 막.
2: 네, 너무 귀엽죠.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우리 지석진 씨의 노래.
0: 석진 형이 오랜만인데요.
2: 예, 예. 네. 우울한 오후엔 미소를.
0: 예.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정세름 천식의 직원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퀴즈를 드렸죠.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번식한 식물. 정답은요?
1: 자생종이었습니다.
0: 자생종.
1: 네, 6886님, 6918님, 권춘자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글자는 좀 어렵네요, 그죠?
1: 어렵네요. 예, 예. 문제가 좀 약간 좀 많이 꼬여가지고 더
0: 맞아요.
1: 어려워요. 예. 자, 이제 좀 머리를 식힐 겸,
0: 네.
1: 예, 우리들이 어떤 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싸구려 설명회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럼.
0: 가볼까요? 정선희 씨가 먼저 문제 주셔야 되네요. 예,
1: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0: 예.
1: 잘 좀 부탁해요. 복귀를 내가 해야 되니까. 네. 예, 살살 해요. 자,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보시라. 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30년 전 영화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음. 특히 마지막 OST에서 온몸에 전율이!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웃기고 비극적이며 훌륭하고 놓쳐서는 안 될 영화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그 아니야.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랑 바가지 머리 여자애랑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총 빵빵 쏘고 그러는데 뭐 화분을 배달하는 건가?
0: 명작에다가 제가 너무 망친 거야.
1: 제목이 배송이에요?
0: 아니요. 에.
1: 감독 이름 아니에요?
0: 감독 이름이 비슷하죠. 예.
1: 화분 배송.
0: 감독이 릭 배달인가 하여튼 뭐. 네.
1: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예,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잠깐 지나가. 잠깐 있으면 눈 감았다 뜨면 끝나요.
0: 예.
1: 문제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0: Shape of my heart. 내 심장의 생김새.
1: 쉑쉑.
2: 뭐라고요? 이땀을 나온 거예요 지금?
1: 쉑쉑.
2: 예.
1: 너무 수치스러워. 이거 할 생각하니까 너무
2: 해야죠.
1: 착잡해.
2: 누나 해야죠.
1: 나 닭 소리 했는데.
2: 안 시켜? 해줘요. 자, 리바이벌 갑니다. 정선희 씨가 싸구리 퀴즈.

0: 아저씨랑 바가지 머리 여자애랑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총 빵빵 쏘는데 막 아유 그 화분 배달하러 다니나?
1: 내가 내가 몰랐는데 누나가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0: 그렇죠.
1: 예. 그 파리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였나요? 그죠?
0: 예. 그래도 시내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예. 이 영화를 설명한 사람들한테 예. 처음 들어가지고 화분 네. 배달.
1: 정답은요?
0: 레옹이었습니다. 레옹.
1: 레옹. 예. 그 여자가 그 화분을 엄청 감싸고 그러더라고. 비싼 건가 해서.
0: 다육이, 다육이.
1: 다육이. 네, 닉네임 바다가 그리운 남자님. 마틸다의 레옹이죠. 정답 맞추셨습니다.
0: 네, 맞추셨습니다. 네. 5879님. 바다가 그리운 남자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서 박혀가지고 그러게요. 진도를 못 빼겠어요. 네. 5879님. 저기 근데 나폴레옹의 레옹과 스펠링이 같나요? 정답 레옹. 그러니까 문천식 씨랑 겨, 이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눈높이를.
1: 네. 비슷할 거예요. 리을에다가 이렇게 똑같아. 네. 자.
0: 리을.
1: 예, 네, 모바일 커피.
0: 어디래야? 리을, 네.
1: 정답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한 것 드릴게요. 아, 야무지게 드세요.
0: 자, 지라 씨 배짱 퀴즈. 힘 풀린다. 다음 도전자 만나볼게요.
1: 0849님, 지라 씨 애청자입니다. 퇴근을 기분 좋게 해주는 소중한 방송이죠. 특대를 좋아합니다. 오. 퀴즈는 특대 없죠? 하시는데, 특대는 없습니다.
0: 특대 같은 대자 하나 남았습니다.
1: 하나 있어요. 예. 네.
0: 자, 우리 0849님 전화 연결해볼게요.
1: 만나볼까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혹시 성함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부산에 사는 김남진이라고 합니다.
0: 김남진님. 네. 아, 특대를 네. 원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대자를 몇 개 풀어서 맞추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2: 뭐, 대체로 이야. 맞춘 적이 많습니다.
0: 역시. 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혹시 퇴근할 때마다 지라 씨를 들으시나요?
2: 물론입니다.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0: 예. 역시 퀴즈 코너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코너 또 좋아하시는 코너 있나요?
2: 그, 어느 날 우연히.
0: 아, 그, 우연히.
1: 어느 날 그, 사랑이.
0: 예, 네, 어느 날 우연히. 나도 우연히. 네,
1: 물론 사랑은 네. 우연히 오죠.
0: 어머, 네. 뭐야, 뭐야.
2: 그것도 좋아하고.
0: 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도 좋아하시고요.
2: 네.
0: 아하. 지금 우리 또 김남진님, 대짜 퀴즈 딱 하나 남겨놨을 때, 대자로 딱 들어오셨잖아요. 요거 풀기 네. 전에 메시지 네.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아, 네. 그 저희 딸이 네. 올해 이제 그 수능을 다시 보게 됩니다.
1: 어, 아, 네.
2: 그 딸애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예, 보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딸에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 하시죠.
0: 네.
2: 네. 재윤아, 결과가 어떻게 됐든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하니까 힘내고 파이팅해.
1: 네, 좋습니다.
0: 뭔가 좀 짧지만 뭉클한
1: 느낌. 따뜻한 아빠의 말이 네, 충분히 맞아요. 느껴집니다.
0: 자, 우리 김남진님, 이번에 남은 대자 퀴즈는요,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에 걸린 스포츠 영역 문제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2: 네.
0: 다음 주 9월 19일,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제20회 아시안 게임이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e스포츠는 1969년 멕시코에서 시작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테니스와 스쿼시의 특징을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코트가 유리벽과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이 벽에 튕겨 나온 뒤에도 다시 받아 넘기며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e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아니었습니다.
1: 가지마,
0: 어렵다.
1: 아, 우리 남주님이 가셨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0: 진짜 어렵다, 근데.
1: 예, 어렵네요, 문제가.
0: 나 지금 처음 들어요.
1: 예. 예. 스페인어네요.
0: 예, 이게 스페인어네요.
1: 예.
0: 알아요?
1: 처음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0: 아, 너무 낯설다. 자, 이 문제 아시는 분들 도전해주세요.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네, 변함없이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이에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아, 힌트송인데 이 정답과 비슷한 가수가 있어요.
0: 네, 라임이 딱 맞는데요.
1: 정답도 두 글자거든요.
0: 아델입니다. 네. Rolling in the Deep.

0: 자, 청취자 퀴즈로 드린 문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스포츠 종목, 정답은요?
1: 파델이었습니다.
0: 금시초문입니다.
1: 네. 네. 4518님, 4632님, 이상현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스쿼시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군요. 파델.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작진이 애지간히 선물을 주기 싫은 것 같습니다.
1: 지독해. 애들이.
0: 자, 배창 씨 다음
1: 출전 한번 세계 털린 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0: 그날 특집 때 세계 내려 털려가지고.
1: 야무지게 회의하더니. 예. 좋겠다.
0: 예. 5287님. 이번 주 토요일 와이프 생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중소 뭐든 도전합니다 하셨거든요.
1: 어, 그러면 생일 선물 돼야 되는데.
0: 대는 없고요.
1: 중자 나면
0: 중이 있으니까. 중자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1: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우왕에 사는 37살 박준이라고 합니다.
1: 박준 씨.
2: 네.
0: 어. 준 씨 굉장히 성격이 밝으실 것 같아요.
2: 아.
0: 맞죠?
2: 그런 건 아닌데.
1: 아, 그래요? 다소 어두워요?
2: 네, 다소 어두워요.
0: 아, 그래요? 이번 주 주말 아내분 생일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어, 나가서 그냥 외식하기로 했는데.
1: 아. 선물 샀어요, 선물?
2: 아, 선물 안 샀습니다.
1: 아직. 선물 계획.
0: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야, 꽃다발 안에 뭐 넣어야 돼.
2: 어, 네, 현금.
1: 넣어야지.
0: 아, 현금! 아, 좋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금 지금보다 중요한 게 현금.
1: 꽃다발만 주면 예. 밤새 꽃다발을 해치고 있는 그 아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0: 준 씨, 그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2: 저 한 5년 됐어요.
1: 아, 5년? 네. 뭐,

0: 연애 결혼이었겠죠?
1: 네.
0: 몇 년 연애하셨어요?
1: 제가 이제 한 1년 하고 또 1년 준비해서 2년.
2: 아, 괜찮다. 딱 좋네요.
0: 결혼하고 네. 네. 내가 예전에 연애하던 아내였나 싶은 좀 의외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 좋든 싫든. 예.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예요. 아내 지금 보면 아직도 설레요?
1: 아, 지금 애기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0: 육아 중이시구나. 아, 애기 네. 어리겠구나.
2: 그래요. 박준 씨도 아내분도 힘드시겠네요. 저 힘내시고요.
0: 자, 우리 네. 한마디 하실 시간 있거든요. 퀴즈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게 또 정답이 아니면 바로 빠이빠이라.
2: 아,
0: 네. 네.
1: 아, 와이프 이번 주 토요일 생일인데, 미리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2: 이름,
1: 싶고.
2: 이름 불러서.
1: 네. 네. 김서연, 박소담, 사랑해.
2: 사랑해.
0: 풋풋하다. 네. 자, 중짜 하나, 소짜 두 개 남았는데, 아무래도 중짜 하시겠죠?
1: 네, 중짜 하겠습니다.
2: 요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만원 상당의 모노크림이 걸린 건강 영역 문제 드립니다.
0: 건강 영역 문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인터스텔라. 최근, 오디세이아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 앤 해서웨이는 꾸준한 자기관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운동할 때 꼭 한다는 이 동작은 별도의 기구 없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맨몸 운동입니다. 복부와 등, 엉덩이 등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며 팔꿈치 또는 손과 발끝으로 몸을 지탱한 채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버티는 이 운동.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스쿼트?
0: 버티기.
1: 스쿼트. 스쿼트.
2: 아니 선생님, 세 번 들었는데 우리가 응했으면 다른 거 하시면 좋잖아요.
0: 세 번 들었어, 세 번. 스쿼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 정도
2: 하체가
0: 매니아,
2: 건강한 우리
0: 매니아야. 네,
2: 안타깝습니다.
0: 괜찮아요. 사랑의 메시지 전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청취자 퀴즈로 받겠습니다.
0: 오늘 정답 아시는 시작 퀴즈로 다 전환돼요.
2: 그러네요. 네.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쿼트는 아닙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일단 광고 드릴게요.
3: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 네, 청취자 퀴즈로 드렸잖아요. 근데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버티는 운동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플랭크가 정답이었어요. 일단
2: 플랭크 많이 하셨잖아요.
1: 재밌어가지고 네. 천미용님이 네. 방금 틀린 박준의 장모예요.
2: 아, 네, 어머님.
1: 가족 다 듣고 있었는데 아유, 다 플랭크.
2: 아, 어머님.
1: 아, 너무 재밌어.
2: 저희 좀 어렵긴 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1: 재밌어. 네. 아유, 우리 천미옥 언니. 네. 너무 최고예요. 천미옥님, 7357님, 1002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예, 사회 분께 아. 운동 골고루 하자고 얘기해 주시고요. 예.
1: 스쿼트맨이야. 자, 우리 이제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으로 가야죠. 네. 자, 우리 문천식 씨가.
3: 네, 쌀 20kg 올렸습니다.
1: 공을 뽑아주세요.
3: 자, 100자리부터 공 3개 뽑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뽑았어요. 뭐 나옵니다. 100자리 700.
1: 700.
3: 출발이 좋죠. 자, 10자리입니다. 자, 뽑았어요. 50.
1: 750.
3: 1자리는 과연 시작. 2번.
1: 752번입니다. 계실까요? 75이. 안 계십니다.
3: 안 계세요? 75이 네, 없어요?
1: 다시.
3: 안 계시면 올라. 자, 다시 한 번. 자, 막.
1: 몇 번이요?
3: 600.
1: 600.
3: 20.
1: 620.
3: 자리는 0번.
1: 620번.
3: 버스 번호 같은데요, 620.
1: 계실까요?
3: 620.
1: 왠지, 어, 계세요.
3: 나이스, 620.
1: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4406님이 620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2: 아,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스팸 아니거든, 저희.
1: 저 02로 시작하는 번호. MBC 문화방송입니다.
4: 여보세요?
1: 어, 여보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4: 예예.
1: 네, 4406님 보내주신 숫자 620 맞나요?
4: 예예, 맞습니다.
3: 4406님!
4: 어,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정선생님 천식입니다.
1: 아, 진짜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4: 예, 양재산 정몽기입니다.
1: 정몽기 씨?
4: 예예.
2: 반갑습니다.
1: 네, 정몽기 씨. 이 네.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4: 아, 제 저기... 생년월일입니다.
2: 아, 그러시군요.
1: 그 생년월의 일부분이구나.
2: 이야,
1: 와.
2: 너무 네. 좋은데요.
1: 그, 오늘 쌀 20kg 행운의 네. 어,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4: 아, 우리 한 3개월 전에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2: 우와, 축하드립니다. 아, 선생님. 그래서,
4: 예.
1: 복덩이다, 그래서, 복덩이.
4: 예. 예, 손녀한테
1: 이 영광을 바치시겠습니까?
4: 네, 이 영광을.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손녀 이름이 뭐예요?
4: 하윤이요.
1: 하윤이,
2: 아유, 이뻐라.
1: 우리 하윤이 할아버님, 예. 정문기 씨가 예. 하윤이한테 짧게 한 말씀 해주실래요?
4: 예.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 그쵸, 그게 최고죠.
2: 네, 좋습니다. 네. 네.
1: 아유, 이제 앞으로 하윤이 재롱에 네. 우리 정문기님은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네.
2: 그럼요, 행복클릭만 남으셨죠.
1: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4: 예, 예,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예. 아, 얼마나 좋으실까?
2: 보람찬데요.
1: 예. 그러니까요. 자, 저희도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려야죠.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0: 곳이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파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정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여권을 향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여자축구와 체조선수, 선수단 관계자 수십 명이 여행가방을 들고 베이징 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발대로 보이는 이들은 곧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180명 규모로 방일 북한 선수단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제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해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격해지며 대한민국이 곤혹스러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요. 이란은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행동에 나설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와 전시작전 통제권 등 한미현안이 산적해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고요. 원유 수입과 직결된 우리 선박의 항행 안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익입니다. 비전투 임무 지원을 검토 중이라지만 오해와 충돌로 인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결국 동맹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정교한 요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다자간 해상안전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이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9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 인재 육성 장학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영양군 자치 행정과 이형직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0: 허승규 안동시의 번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1: 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에는 수해와 폭염 등 이른바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참사도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리고 9월은 전 세계 기후행동의 달이라고 기후위기 관련돼서 다양한 시민들의 행동이 펼쳐진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도 기후위기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이 가야 할 기후도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0: 이번 네팔 참사를 보면서 기후위기가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기후재난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023년 8월 달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그 이상 기후 설의 등으로 그 농작물 냉해 피해 지역이 경북 북부 지역에 많았습니다.
0: 네.
1: 안동 같은 경우는 기란, 예안, 북후면이었는데 옛날에는 뭐 냉해는 으레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어떤 재난이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 이처럼 기후이기 때문에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이 농사짓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023년 7월에 그 나흘간 경북 북부 지역에서 300에서 4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경북에서만 그 27분이 돌아가셨지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인 북부 지역에 뭐 지역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그 지역 소멸 이전에 지구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우, 냉해, 산불, 수해,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죠.
1: 네. 그 8월 11일에 안동시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또 떴어요.
0: 오, 처음이었군요.
1: 네. 그리고 또그 지난달 7월 19일에는 그 초대형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과 의성 지역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0: 네,
1: 또
0: 그랬죠.
1: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수해, 폭염, 여름에 이제 비가 오거나 또 이런 더위가 온다든가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또 경남의 통영에서도 폭우가 쏟아졌지
0: 그랬죠.
1: 않습니까?
0: 그랬죠. 거제랑.
1: 매년 이렇게 폭우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네팔의 홍수 대참사도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빙하의 녹음. 그런데 네팔의 탄소 배출량이 뭐전 세계 0.1%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의 장관이 미국, 중국, 인도 탄소 배출 많이 한 나라에 이거 재난 비용 내야 되지 않겠느냐.
0: 네.
1: 사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시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또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구적인 문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0: 이렇게 경남에서도 수해 피해가 컸고, 네팔에서도 대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인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정답은 나와 있는데 사실 실천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전 세계 한 90%가 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겪는 기후 위기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문명 이후에 우리 인류의 그런 빛나는 성장이 화석 연료, 탄소 배출을 전제로 했던 경제 성장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인류 문명 자체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한 탄소 배출을 전제로 한이 경제 성장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0: 네.
1: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2030몇 년까지는 하나씩 폐쇄를 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 화력발전소 폐쇄면 어떡합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분들의
0: 어떡할까요?
1: 어떤 생존의 문제를 그럼 다른 녹색 일자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매년 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매년 모여서 협약을 맺어요. 아, 우리 내년까지 이렇게 탄소 배출 줄일게.
0: 네.
1: 말로만 하고 실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일자리를 새롭게 전환하는 녹색 전환이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지구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에 힘을 써야 됩니다.
1: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0: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삶, 복지, 기본적인 삶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는 기후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비전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롭게 재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좌초자산이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이 엇박자인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 네.
0: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한 그 신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부산의 가덕도,
1: 네.
0: 전북의 새만금, 제주의 제2공항,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동네마다 공항들이 대부분 적자거든요. 이 좁은 국토에서 그 공항 수요가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근거리 공항은 철도 교통으로 탄소 중립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과다 그 어떤 수요가 예상되는 신공항 건설 대신에 그 지역 내부의 이동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교통이라든가 버스, 자전거라든가 그 농산어촌의 이런 공공교통에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은 탄소 감축도 되면서
1: 네.
0: 주민의 이동권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낭비성 예산에 수조원씩 때려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후위기도 예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높이는 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같은 예산이 10조에서 20조 가까이 들거든요. 그거 괜히 논란이 되는데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부산 울산 지역의 어떤 교통 개선에 투자를 한다거나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1: 네.
0: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된다. 우리 뭐 우리 사과 농민들에 대한 어떤 기후 재난 보험 예산이라든가 농촌의 교통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탄소 감축도 되고 지역의 발전도 된다. 이런 어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맞지 않는 좌초자산 투자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의 예산과 자원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후 도시 비전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기후 도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0: 네. 바로 기후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위험은 줄이고
1: 네.
0: 그런데 시민의 삶, 복지는 높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 화석연료 줄여야겠죠.
1: 네.
0: 그리고 이동권 전환, 그 수송 부분의 자차 수송 분담률을 버스나 철도 보행 자전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대전환, 단열과 냉난방 기능을 높여서 에너지 부담을 줄이면서
1: 네.
0: 집수리라든가 어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권도 보장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후 재난이 많으니까 돌봄 안전 이런 수해 대책이라든가 산불 대책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공서비스 녹색 일자리 전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우리 서민들의 민생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복지 두 가지 길을 같이 지켜내는 도시다.
1: 네.
0: 그래서 이 기후 도시는 기후 재난도 예방하고 기후 위기 과정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 서민들,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뭐 개별 부서 정책도 짜야 되는데 뭐 건설가에서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뭐 교통 행정가에서는

0: 기후위기 대응한 정책 이름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도시라는 비전으로 우리의 농업, 교통, 경제, 일자리 모든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네. 지역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가 아하. 있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의원님이 녹색당이잖아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0: 많이 부족합니다.
1: 부족하다.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네. 정치 영역에서 그 문제로 갈등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으면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기후위기로 싸워요.
1: 오.
0: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 거짓말이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랑 김민석 후보 기후위기로 싸웁니까?
1: 얘기 나오지 않았죠.
0: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한동훈 기후위기 문제 결과 싸우나요?
1: 아니요.
0: 그러니까 아쉽게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비극은 기후위기가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애초에 이거를 그 메뉴판에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재난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1: 네.
0: 뭐 친명이니 반명이니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이 기후위기 문제로 싸움조차도 안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물론 국회랑 정부에서도 분발해야 되지만은 이 중앙정치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에서라도 해야겠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지역 정치 차원에서 정당을 가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말 중요한 문제로 삼고 여기에다가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1: 여야당의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9월이요. 세계 기후행동의 달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 열린다고 하거든요.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먼저 다가오는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 그 기후 도시 포럼이 열립니다. 그 기후 위기 문제 지역에서 앞장서 온 기후 위기 안동 비상행동,
1: 네.
0: 또 기후 정의 경북 행동 등의 단체들이 함께 그 기후 도시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 기후 도시라는 개념을 우리 지역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포럼이 열리거든요.
1: 네.
0: 저도 공동 주최로 함께하는데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간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매년 9월 달에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에 나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후위기로 싸움조차 안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심한데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권과 정부 보고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거리에 나오는데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그런 부스도 차리고 집회도 하고
1: 네.
0: 또 정치권에 이렇게 요구하는 행사도 있고요. 참고로 그 안동시의회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에서는 기후정책 아카데미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또 18명의 시의원님들 중에 9분이 들어가 있는 연구회에서 다른 지역의 좋은 기후정책 사례를 하는 이런 학습들도 했는데 지금 뭐 안동,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의성 다 그 우리 기후 위기의 당사자 지역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9월 기후 행동의 달을 맞아서 각 시군 의회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기후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시군마다 탄소 중립 기본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후 위기 대응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조례도 안 지키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경북 안동시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행정에 촉구를 했더니
1: 네.
0: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좀 준수하면서 우리 경북 북부 9개 시군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9월 세계 기후행동의 달을 맞아서 기후위기 우리 지역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로 기후 이야기가 꼽히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 쭉 말씀해

0: 주셨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 네. 그 지금 정부와 국회만 기다리기에는 기후 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산불과 수해 폭염을 딛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전 정말 그 살림, 생명과 평화의 녹색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 위기가 머나먼 태평양 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도 살리면서 지구를 살리는 녹색 전환을 정책에다가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녹색당, 당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나서서 살림의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0: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좌초자산 투자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의 예산과 자원을 쓰자, 이런 말씀 소리 높여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과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6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양군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장학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영양군 자치행정과 이형직 과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아, 먼저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영양군 인재 육성 장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양군 자치행정 과장 이형직입니다. 저희 영양군 인재 육성 장학회는 영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학생 대학금 지원 사업은 물론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영양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최근에 장학생 신청자 수랑 지급액이 대폭 증가해서

0: 특히나 올해 1학기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셨다고요?
1: 네네네.
0: 어느 정도였나요?
1: 원래 장학 제도를 개편하고 맞이한 첫 해였는데 주민분들의 호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2026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 인원이 359명으로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고요. 지급 예정액 역시 3억 5,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0%나 증가해서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고민하던 지역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이번에 장학제도를 확대 개편했던데요. 이번 개편을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와 배경은 어떤 거였나요?
1: 이번 개편은 현장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군에서는 귀담아 들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과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선발 기준은 저희들이 검토 결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소외되는 사각지대도 저희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실험을 실질적으로 좀 들어드리고 더 많은 국민 자녀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금년부터 1학기부터는 제도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0: 네.
1: 잠깐 핵심 개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소 제한 요건을 기존 부모 모두 3년 이상 거주에서 부 또는 모 1년 이상 연속 거주로 대폭 완화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특기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간내 학생에서 간 외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 문턱을 대폭 맞춘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올해 1학기부터 이렇게 제도가 전면 개편됐는데 지금 한창 2학기 장학생 선발하고 계실 텐데 이 신청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우선 저 이번 2학기 장학생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가 됩니다.
0: 2학기 장학생 선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이번 2학기 장학생 선발은 공고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양군에 1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계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대학생 분야와 특별, 특기 분야로 나뉩니다. 우선 대학생 장학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반값 장학금, 그리고 일반 대학 재학생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재학 장학금, 그리고 2020년도까지 기존 선발자에게 지급되는 계속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 부담 등록금 중에서 학기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록금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장학 종료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이 등록금 장학금만은 유일하게 다른 대학생 장학금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0: 네.
1: 특별 장학금과 예체능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별 장학금은 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중 수능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대 그리고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체능 특기 장학금은 공인대회에서 우수한 입상 성적을 거둔 간내외 중고등학생에게 심의를 거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 680-6912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예체능 특기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개편을 통해

0: 특기자 학금 지원 요건을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1: 네.
0: 기존에는 간내 중고등학생 위주였으나 예체능 전공 특성상 간 외 학교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 지원 대상을 간내 학생뿐만 아니라 간 외 중고등학생까지 전격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요건도 부 또는 모가 영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다면 간 외 학교에 다니는 예체능 학생들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장학금을 신청한 이후에 최종 지급까지는 어떤 절차로 거치게 되고 언제쯤 장학금을 받게 되나요?
0: 네, 장학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은 저희들 가장 먼저 대학교의 재학 여부 확인과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중복 지원 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거친 이후에 저희들 장학심의회의에서 면밀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지급 예정 시기는 저희들은 10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학기 장학금이 심사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지급된 것처럼 이번 2학기 장학금 역시도 엄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정해진 일정에 맞춰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차질 없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양군 학생과 학부모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저희들 영양군 장학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영양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저희 장학회는 앞으로 대도시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편적 장학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 기금 홍보를 강화하고 수혜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양의 소중한 미래인 우리 학생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양군 인재 육성 장학회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오늘 영양군의 다양한 장학 사업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영양군 자치 행정과 이형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훌쩍 넘어 5년째 치닫고 있는데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가 다 지난 상황인데요. 전시 상황이라며 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사정에 대해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1: 먼저 양측의 전황 짧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싸우면서도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는 하나 봐요.
3: 일단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폴로우나 포스크로우스크 같은 방향에서 소규모 돌격 또는 전술 압박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느리고요. 우크라이나는 일부 지역에서 반격과 후방 타격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산 순항미사일, 드론,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강화해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날, 9월 5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츠코프와 마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1: 네.
3: 일단 이때 장거리 공습을 4일 동안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0: 북한 대통령은 일단 대화의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영토 관련돼서 양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의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최대 쟁점인 돈바스 등 영토 및 안전 보장 문제에서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서로 주고받는 공방, 교착이 상태에 빠져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선거 이슈가 있어요.
0: 네.
1: 일단 러시아 선거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조만간 총선을 치른다죠?
0: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5년 임기의 러시아 국가 두마 하원 의원 선거예요.
1: 네.
0: 예, 이제 구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동시한다라고 하고 지난 2021년 선거와 마찬가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 병립식 선거제도고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225석이라고 합니다. 같아요. 여기 동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합병한 동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선거구를 신설했어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3석,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2석, 헤르손주의 1석, 자포르지에주의 1석. 더 추가가 된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러시아의 유일한 반전,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정당인 야블로코가 이번 9월 총선 출마 자격조차 최종 박탈됐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지난 현지 시간 지난 8월 17일 이번 9월에 있을 국가 두마 선거에서 야블로코 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야블로코의 부대표 레프 슐로스베르크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1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1993년도에 창당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정당이고요.
1: 네.
0: 러시아어로 사과라고, 애플 사과라고 하는데 창립자 3명이 첫 글자를 따서 야블로코라고 지었대요. 뭐 지금 가장 오래된 자유주의 정당이지만 1999년 한 차례만 빼놓고는 의회 진출을 못했어요. 그 대신 유럽에서 각종 회원으로 유럽 자유연 민주연합이나 유럽 녹색당 등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일단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간 크렘린궁이 자유주의적 유권자들의 불만을 흡수하는 용도로 야블로코의 존재를 허용했지만 전쟁 이후 한층 명확해진 반전 노선으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블로코 지도부 역시 그동안 급진적인 활동이나 체제 밖의 야권 세력과 연대를 피해왔는데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1: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같았는데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외에도 여러 당들이 존재하고는 있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여러 정당 한번 정리해보면요.
1: 네.
0: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 통합 러시아당, 집권 여당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현직 당위원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고, 의회 의석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무슨 이념이 있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저,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이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주요 원내 야당들을 보면은, 제1야당이 러시아 연방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분적 견제 협력관계라고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여당과 뭐 경제복지 문제 대립각을 세우지만 나머지 부분 외교나 안보에서는 여당의 지지를 전폭 지지한다고 이렇게 전폭 지지하는 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러시아 자유민주당은 통합 러시아당과는 충성스러운 친야당이라고 합니다. 더 급진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주창함으로써 오히려 통합 러시아당을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을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 러시아 정의를 위해라는 관제야당이 있습니다. 뭐 말론 중도 좌파 정당이라 하지만 애초에 좌파 성향 유권자들을 표가 공산당으로 쏠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크렘린궁에서 만든 기획정당이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정당인데 굉장히 세련된 대한 세력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정당 정치에 실망한 도시 중산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등장했고 여당의 정치 독점에 반감을 가진 젊은 층의 불만을 제도권 내로 묶어두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0: 외에 비제도권에 있는 반대파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푸틴으로부터 암살당했다 의혹받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세력이나 이번에 완전히 출마를 봉쇄당한 야블로코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완전히 푸틴으로부터 배제와 탄압 관계에 있고 제도 정치권 진입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1: 이 지독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도대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0: 지금 푸틴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적 타격, 연료 위기로 고조된 민심의 동요를 막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의 압승루에서 정권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블로크 같은 야당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고 반전 여론이나 정권 비판 목적으로부터 사회적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지금 총선 직후 민심 이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징집을 단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다. 뭐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1: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승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러시아 부정선거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0: 이번처럼 첫 번째로 후보 단계로부터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이번엔 후보 아예 등록을 못하겠지만
1: 네.
0: 꼬투리 잡아서 추천 서명 무효화, 서류상 기재 오류, 아예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걸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표 조작. 아무도 없는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뭉텅이로 집어넣고 말이 안 되죠.
1: 네.
0: 여러 장 투표. 그리고 버스를 동원해서 같은 유권자 집단 여러 투표소를 이동시키면서 중복 투표시키고, 이게 가능하대요, 러시아는. 그래서 과거 2011년 총선 방송 당시 득표율 합계가 146%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 사고였죠.
1: 네.
0: 그리고 직장을 통한 유권자 강제 동원. 갔다 왔냐, 투표했냐. 막 직장에서 압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투표함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또 아예 저 전자투표도 일부 있는데
1: 네.
0: 소스코드가 비공개래요. 그리고 야당 후보가 이기다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원 쫓아내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답니다. 미뤄짐작하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다들 뭐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예 전시의 선거를 진행하는 건 나라를 파괴하는 거다라면서 선거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0: 함께 전쟁을 이끌었던 미하일 페드로우라는 전 국방장관까지 선거 제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정치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이미 임기가 2024년 5월에 만료가 됐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법은 계엄령 기간 대통령 선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1: 아하.
0: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계속 선거를 거부하면은 계속 평생 대통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거다.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는 전선거 치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예 선거를 안 치르겠다는 거죠.
1: 네.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선거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하일 페드로우 국방장관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론전 노선에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1: 네.
0: 35살이고 굉장히 젊고 드론 영웅으로 불렸었는데, 이게 그 자신한테 도전한다고 해서 해임해 버렸고 그러니까 페드로 다시 복직시켜라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1: 네.
0: 우크라이나는 구조적인 통치 위기에 놓여 있고 민주주의가 러시아 인질로 잡혀서 안 된다라면서 젤렌스키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그만뒀네요. 예.
1: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0: 그러니까요. 지금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정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레리 잘루즌이라는

0: 주 영국 대사가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뢰도에서 뭐 3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그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6위로 처지는 조사도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지금 젤렌스키의 라이벌인 잘루즈니는 사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항전을 이끌어서 국민영웅으로 떠올랐었거든요. 그 이번 여론조사들 결과는 젤렌스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 젤렌스키 여론이 고조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 버티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지도자 고집이나 입속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0: 오징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하며 함께하는 돌봄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성별 간 장벽도 한층 낮아질 텐데요. 여전히 갈 길은 깁니다. 견고한 고용과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요. 휴직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해 불리익이 없는지까지 꼼꼼히 살필 때 비로소 진정한 돌봄 친화적 일터가 완성될 겁니다. 육아휴직을 넘어 복직 이후의 경력까지 지켜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재작년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인데 경찰은 새로 접수된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2: 서울경찰청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고발인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달라고 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식약처 심사도 공정했다는 겁니다.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연락은 공익민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관련자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다시 접수된 고발장 법리검토 등을 거쳐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1: 어제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1시 45분쯤 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여자축구와 체조선수, 선수단 관계자 수십 명이 여행 가방을 들고 베이징 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발대로 보이는 이들은 곧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180명 규모로 방일 북한 선수단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의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연락 두절자 가족들이 요청한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긴급구호대 대원 6명이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왼쪽 산악지역 그리고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해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사 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0: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8월 황 씨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2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권의 개헌 제안에 대해선 대통령 죄 지우기 도구라며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한 비판부터 쏟아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대통령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청년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잼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언급하며 치안부터 부동산, 주식, 국방, 국가재정까지 정책 영역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사건 암장은 차후에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공약과 달리 정책은 정반대라며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0: 장 초반부터 상승하며 장중 7천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오후 1시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결국 7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7,171까지 올랐다가 결국 40포인트 약 0.058% 내린 6,954.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개인이 3조 원 넘게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1.25% 내린 811.88로 장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달 폭염 속에 작업을 하다 병사 13명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분리수거장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장병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물은 7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일은 특히 파주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영내 작업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한 간부 2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나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서 신원불상의 남성들에게 피랍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오늘 석방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필리핀 마닐라에선 지인과 함께 있던 한국인 남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됐다가 닷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달빛이 물드는 안동의 가을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9월 10일 오후 7시 안동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앞 10번 무대에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대세 트롯 여신 강혜연, 상큼발랄 소유미, 실력파 천가연, 무대 폭격기 선경 등 화려한 초대 가수들이 꾸미는 흥겨운 무대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즐거운 트로트 가락이 가득한 경북 달빛 트로트 콘서트에

0: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3부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공세, 그리고 또 올림픽 공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한지화 의원과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까지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역할을 둘러싼 중요한 선택들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5: 자, 먼저 네. 파병 얘기하기 전에 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분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후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6: 강신철 국방부 네. 장관 후보자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후보죠.
5: 네네.
6: 네, 그 실제 군에 있을 때도 핵심 보직을 두루 겪었고요. 또 정책부서 일도 많이 했고.
5: 네.
6: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

0: 까지
1: 그렇죠.
0: 하고 또 그 이후에 전역하고 사우디 대사까지 네. 해서 사고의 융통성이나 이런 것까지 겸비한 적임자라고 보고 있죠.
1: 네. 네네. 그럼 뭐 청문회 네. 무난히 통과할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0: 뭐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1: 그래도 청문회에서 네.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또는 검증해야 된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사실 청문회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지만은 오히려 더 철저히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최근에 전역한 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개혁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을 잘 모르겠어요.
1: 아.
0: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의 개혁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1: 그렇죠.
0: 전작권 네. 문제라든가
1: 네.
0: 뭐 선택적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이런 사항들에
1: 네.
0: 대해서 본인이 정확히 표현한 적이 없어요.
1: 네.
0: 지난 청문회 그 첫 출근 때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1: 그렇더라고요.
0: 해서
1: 네.
0: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능력 면에서는 문제 없는데
1: 네.
0: 오히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철학
1: 네.
0: 이런 것과 좀 또 우리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저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1: 일단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강 후보자가 한 얘기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일종의 이제 좀 즉답을 네. 피한 거죠.
0: 네. 네.
1: 이 그렇죠. 부분은 그 청문회 때 계속 좀 질의를 하실 거죠? 그러니까.
0: 당연하죠.
1: 네.
0: 사실 아마 본인이 후보자로서 좀 조심스러워서
1: 네.
0: 그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관학교 통합은 뭐 시대적인 요구다. 통합형 미래 인재를
1: 네.
0: 키워야 된다.
1: 네.
0: 단지 국민 여론과 또 여러 얘기를 듣고
1: 네.
0: 최선의 안을 빨리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1: 네.
0: 과거의 사관학교도 우리 거고
1: 네.
0: 미래의 사관학교도 뭐 우리의 것이고
1: 네.
0: 그런지 그 말이 전 이해를 못했어요.
1: 네. 과거, 현재, 미래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싶었는데
0: 네.
1: 근데 청와대에서 이 정도는 다 따져보고 그래도 내정하지 않았을까요?
0: 아마 충분히
1: 그러니까요.
0: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는
1: 네.
0: 본인의 이런 철학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공개적으로
1: 네.
0: 이렇게 언론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1: 네.
0: 개인적으로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1: 네.
0: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본인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1: 네.
0: 그런 것이죠.
1: 청문회 때 하여튼 이 부분은 네. 눈여겨봐야 된다.
0: 눈여겨볼 정도가 아니라 고강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없다면 비록 여당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이것은 진짜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 네.
0: 그에 합당한 인물이 국방장관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전에 우리 저 합참의장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 네.
0: 오히려 우리 여당에서 고강도 검증을
1: 네.
0: 했어요. 이런 분야는.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한번 어떨지 좀 봐야겠네요. 자 파병 얘기로 넘어가세요. 자 정부가 군사적 기여 가능성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
0: 네.
1: 하지만 검토라는 말만 나와도 이게 아이고야 이거 머리 아프다 싶 하던데 자 일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0: 파병은 진짜 이것은
1: 네.
0: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죠.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국 중동 전쟁이 종전되기 전까지는
1: 네.
0: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1: 네.
0: 일관된 주장을 했던 거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 전쟁 자체가
1: 네.
0: 대의 명분이 부족하고
1: 그렇죠.
0: 이것은 침략 전쟁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1: 네.
0: 없는 것이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고민은 깊을 거라고 봐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유조선이나 상선들을
1: 네.
0: 보도무주해협에서 활동을 하는데 안전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깊지만은 지금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파병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당장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문제

0: 그렇죠. 들 수가 있고 이번은 예전 이라크 전하고도 또 달라요.
1: 네.
0: 이라크 전에서는 네. 전 파병한다고 해도
1: 네.
0: 우리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만약 파병했을 때
1: 네.
0: 이란이 우리의 유조선이나 상선을 표적으로 공격할
1: 그렇죠.
0: 수 있는
1: 네.
0: 그런 사항이거든요.
1: 이미 남호 네. 사건도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네.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진짜 살얼음 걸어가듯이 조심조심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여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가피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의원분들은 이거 저 파병 지금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0: 여당 내에서는 아직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 자체가
1: 네.
0: 우리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고 후기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1: 네.
0: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검토 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 것이
1: 네.
0: 과연 옳은가 하는 거죠. 사실 검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1: 네.
0: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우리만이 아니라 나토
1: 네.
0: 국가, 뭐 일본, 중국까지도 파병을 요구했었고요. 우리는 거절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에 우리 상선과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1: 네.
0: 할 것인가는 계속 검토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1: 네.
0: 지금 검토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만큼 파병이란 것이 민감한 과제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죠.
1: 여권
0: 네.
1: 내부에서도
0: 네,
1: 굉장히
0: 네.
1: 신중하게
0: 네.
1: 관망하는 지금 그런
0: 네,
1: 상황이고
0: 네.
1: 언급도 조금 자제하고 있는
0: 그런, 네, 그렇죠.
1: 그런 상황인 걸로 보는
0: 네.
1: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전투병보다는 비전투 그리고 지원 임무를 좀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비전투라고 하더라도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특히나 어제 뭐 한글로 아예 그냥 뭐 대가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면
0: 네.
1: 비전투라고 해서 이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0: 뭐 전투 비전투는 차이는 있죠.
1: 네.
0: 전투는 이제 실제 파병하면은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부대를
1: 네.
0: 의미하고 비전투는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1: 네.
0: 우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축구팀으로 얘기하면 축구 선수들이 전투라고 본다면은
1: 네.
0: 축구 선수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팀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이
1: 네.
0: 이제 비전투라고
1: 네.
0: 적절한 예가 될지 몰라도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은 전후방이 없죠.
1: 그렇죠.
0: 어디 가 있든지
1: 네.
0: 이란의 표적이 만약 파병이 간다면 표적이 될 수가 있기
1: 특히나
0: 때문에.
1: 특히나 요즘은 드론 띄워버리기
0: 네,
1: 때문에.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파병을 갔을 때 우리 장병이나 우리 교민들 또는 유조선이나
1: 네.
0: 우리 그런 상선들의 보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전투 비전투를 나누는 것은 실제 그런 피해 면에서는 의미가 약하고요.
1: 네.
0: 대신 전투 부대를 파병하면 바로 이란과 적국이 될 수가
1: 그렇죠.
0: 있는 것이고요.
1: 네.
0: 비전투를 한다면 조금은 발을 뺄 수는 있지만은 이란은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금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1: 네.
0: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 2003년도에는 보면 그때 파병 때는 일단 우리나라가 연합군 이 전쟁 자체가 그 당시 전쟁 자체가
0: 네.
1: 연합군이 수행한 전쟁이었고
0: 네.
1: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제 파병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 만약에라도 이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이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0: 그 지휘 체계가 중요한데요.
1: 그러니까요.
0: 미국의 지휘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1: 그렇죠.
0: 미국의
1: 네.
0: 지휘 체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
1: 네.
0: 이 전쟁에 휘말리는 거잖아요.
1: 미 중부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0: 예, 예. 네. 미국의 지휘 체계 속에
1: 네, 네,
0: 미국이
1: 네.
0: 사실 이란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지금 나토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의 어떤 다국적 군을
1: 네.
0: 구성해서 종전 이후에
1: 네.
0: 호르무즈의 안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번 국제적인 회의도 하고
1: 네.
0: 우리도 참석도 하고 화상으로까지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1: 네.
0: 명분은 좀 있죠.
1: 네. 네,
0: 왜냐하면 이란을 설득시키는 명분도 있고 그런데 지휘 체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0: 독자적인 지체를 갖는데 미국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나중에 네. 종전 이후에 가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검토는 했던 과제인데
1: 네.
0: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지금 말씀하신 게 유럽 그 15개 국가라고 네. 하고 프랑스가 거기 뭐 중심이라면서요.
0: 네.
1: 거기는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안 가고 그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기뢰 제거라든가 이런 네. 안전한 해상 통행을 확보하는 그걸 하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0: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기 청해 부대가
1: 네네네.
0: 그 해적 소말리아하고
1: 네,
0: 그 앞에 해장 소탕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1: 네.
0: 청해부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여러 다국적 군을 구성이 돼서 사실은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미 중부 사이에 오함대로부터 정보를 많이 받고
1: 네.
0: 있는 형편인데 호르무즈 상황은 이미 전쟁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의 지휘체제로 들어가는 순간에 전쟁에 휘말리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지휘체제 소구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악의 경우 파병을 한다 하더라도
1: 네.
0: 이 프랑스나 영국이 주도하는 어떤
1: 네.
0: 다국적 군 체계 속에 네. 독립하면서 우리 상선과
1: 네.
0: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는 임무에 국한해서
1: 네.
0: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고
1: 네.
0: 언제 또 이란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1: 네.
0: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란과 적국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1: 네.
0: 보고
1: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병, 비전투병을 그거 보다 더 중요한 게
0: 네.
1: 미군의 지휘 체계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0: 네, 네, 그렇죠.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천궁2 이걸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칼럼을 자기가 직접 공유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건 트럼프의 의중이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압박용이죠.
1: 네.
0: 예를 들면 중동전쟁에서 파병 안 하고 있으니 그럼 대한민국 너들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1: 네.
0: 기여 좀 해라라는
1: 네.
0: 그런 의미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저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1: 네.
0: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윤석열 정권 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파병하려고 했었잖아요.
1: 네.
0: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니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고 했을 때 저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은 절대 반대했거든요.
1: 네.
0: 한 명이라도 파병하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라. 안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고
1: 네네네.
0: 제가 메시지를 내고 했었거든요. 왜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순간에 러시아와는 완전한 적대국이 돼버리고
1: 그렇죠.
0: 네, 그렇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굳이 남의 전쟁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1: 네.
0: 없는 것이죠. 네.
1: 알겠습니다. 자, 전작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 전작권 환수 TF 단장이시더라고요.
0: 네네.
1: 자, 가장 궁금한 게 시기입니다.
0: 네. 네.
1: 시기.
0: 그렇죠.
1: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0: 시기는 최대한 올해라도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 게 최극선이고요.
1: 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0: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고
1: 네.
0: 지금 뭐 미국이 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1: 네.
0: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족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중동전에서 보듯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나 UAE 이런 데가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되면서
1: 그렇죠.
0: 전쟁에 휘말리려고
1: 네.
0: 하는데 그 어떻게 휘말리지 않으려고 다 자제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이제는 안보 주권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세계에 우뚝 서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안보도 이제는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SCM이 11월 달에
1: 네.
0: 있는데요.
1: 네. 11월 달에.
0: 한미 국방부 장관이
1: 네.
0: 열리는데 그때 어떤 목표 연조를 정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죠.
1: 네.
0: 최소한 내년이면 좋고. 더 양보해서 내후년까지인데
1: 네.
0: 목표년도를 좀 그때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아마 그래서 우리 당에서 TF를 전작권 전환 TF를 만든 이유는
1: 네.
0: 이제는 정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1: 네.

0: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줘야 되고 또 국회의원은 또 의원 외교도 있잖아요.
1: 네.
0: 미국은 의회 권한이 크거든요. 그런 설득도 시키고 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삼축 전력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확보해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전작권 전환 TF를 만들었고 제가 팀장을 맡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나름 총력전이네요. 그러니까 정부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의회 차원에서
0: 네,
1: 노력도
0: 그렇죠.
1: 하고
0: 이제는 뭐
1: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는
0: 우리
1: 거죠.
0: 우리 당이 민주당이 정부를 네. 강력히 뒷받침해야만 이것은 성사가 되고
1: 네.
0: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의 허점이 없도록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1: 네, 네.
0: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까지 하겠다는 거죠.
1: 이 전작권 환수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미국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0: 네.
1: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0: 네.
1: 시기는 그때부터는 언급을 안 하고
0: 네.
1: 그리고 바뀌었는데 이런 조건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0: 저는 사실은 조건은.
1: 네. 그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
0: 네네. 그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요구했어요.
0: 노무현
1: 네.
0: 정부 때는
1: 네.
0: 미국도 전작권 빨리 가지고 가라 했고
1: 그랬죠.
0: 노무현 네. 정부에 빨리 해서 그때는 연도를 목표로
1: 네.
0: 했잖아요.
1: 네.
0: 2012년도.
1: 네.
0: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대령으로 화력과장 할 당시에
1: 아.
0: 1차 평가를 이미 했었고 아. 그때 연합사령관이 와 2009년, 2010년, 11년 하고 12년도 해서
1: 네.
0: 평가했을 때 우리 한국군 우수하다라고 평가까지 했는데
1: 네.
0: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1: 네.
0: 야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오히려 조건 세계를 해서
1: 그러니까요.
0: 이 조건 세계가 되면은 전환하자라고 네. 한 것이 지금 족쇄가 되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1: 네.
0: 미국 입장에선 전작권을 주기를 좀 싫어하죠.
1: 그렇죠.
0: 혹시 전작권을 전환해버리면은
1: 네.
0: 한국군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중국 견제에
1: 네.
0: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미국은 머릿속으로 할 수가 있기
1: 네.
0: 때문에 사실 전작권 전환이 안 되고 이대로 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거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고
1: 네.
0: 보고 있습니다.
1: 사실상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0: 네.
1: 방산 수출 뭐 거의 세계 4강이고
0: 네.
1: 국방
0: 네.
1: 전력도 상당한데
0: 네.
1: 아직까지 전작권 정도 갖고 있지 못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0: 그럼요. 사실은 이제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과 지금 전작권 전환은 전환하더라도 연합방위태에서 문제가 없도록 문재인 정부 때
1: 네.
0: 바꾼 게 있어요.
1: 네.
0: 뭔가 예전에 2006년도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1: 네.
0: 한국군미군을 중간에 하는데 지금은 해체를 안 하거든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새벽에는 이불을 끌어당기게 되고 한낮에는 여전히 냉방기기를 찾게 됩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낮 더위 살짝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7도, 대전도 26도, 대부분 지방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해상 곳곳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지금 성남 나들목이 구리 방향으로 1차로에 버스가 사고로 멈춰서 있고요. 뒤로 판교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호남 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유성 나들목에 2차로에 대형 탑차와 버스에 추돌 사고 있어서 정체됩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4: 반갑습니다.
3: 네. 보건복지위에 계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의사 출신이시고.
4: 의사입니다.
3: 네. 그래서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요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의혹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뭐 공익 민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낸 일종의 이제 청탁성 연락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예결위원으로 또 복지부 예산심사에 참여를 했다. 이런 네.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4: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네네. 만약에 뭐 청탁을 한 분이 네. 아니면 본인이 예결위원으로 채택이 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은
3: 네네.
4: 그러고 식약처도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3: 네.
4: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3: 네.
4: 만약에 그게 아니고
3: 네.
4: 그냥 그 이후에 왜냐면은 약 승인 임상시험 승인이 10월 26일 날 되고
3: 네네.
4: 이분이 예결위원으로 임명된 게 11월 1일이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만약에 그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인지되지 않은 거라면은 그러면 저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사실을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를 저도 봤는데
3: 네.
4: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 네.
4: 사전에 뭐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청탁하신 분이 이분이 예결위로 갈 거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3: 네.
4: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김승원 후보자의 그 예결위원으로서 이제 질의들을 보면 보통 예산에 있어서는 복지부 예산보다는 복지위, 그러니까 복지 쪽의 예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3: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식약처의 예산을 가지고
4: 그쵸.
3: 뭔가 좀 늘려줬다든가
4: 예.
3: 내가
4: 예.
3: 청탁 민원을 했으니까 예. 예산을 좀 더 줄게 했다면 예.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4: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승원 후보자 지금 본인에 대한 의혹을 지금 부인을 하는 게 많은데 일단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3: 네.
4: 의혹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3: 그렇죠.
4: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3: 네네.
4: 객관적인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성 민원을 받아서
3: 네.
4: 그것을 시약처장에게 전달한 겁니다.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저는 보건복지위이기 때문에
3: 네.
4: 식약처라는 곳은 수많은 승인권 그리고
3: 네.
4: 아시겠지만 수많은 승인권들은 주가와도 연동되는

0: 그런 바이오 의약품의 승인권이 네.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것을 그런 청탁이 왔거나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국회의원들 그렇게 곧바로 식약처장이나 아니면 복지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팩트는 그런 청탁성 민원이 들어왔고 청탁성 민원을 제시한 그 민원자는 청탁을 한 분은 사실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유흥 주점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예전에 만났던 운영자가 되는 거죠.
1: 매우 가까운 사람한테
0: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1: 네.
0: 첫 번째는 그 청탁하시는 분에 대한 자질 논란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청탁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천억 원 또는 수백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네. 아무렇지 않게 식약처장에게 전화 걸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김 후보님께서 법무부 장관은 아시겠지만 객관적이어야 되고 법치에 맞는 그러한 도덕, 네. 높은 노동성을 요하는데 그에 걸맞는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들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일단 그리고 식약처 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 과정이 한동훈 의원 같은 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성공한 로비다. 그래서 이 문자 청탁이 간 뒤에 그리고 나서 승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성공한 로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법원 판단은 조금 달라요. 1심 법원 판단은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시간을 앞당겨 줬다든가 뭐 여기에 뭐 특혜 심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봤는데 요런 논란들을 그러면 국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뭐 국감 통해서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 전에도 해소가 돼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공한 로비가 아니다,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임상 승인 네네. 그 기간을 보면은 네.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고 승인 임상 시험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 날까지의 날짜를 보통 봅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보통 평균의 신약 에 대해 그날 그때 코로나19에 대한 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평균 71일 정도 걸렸는데 이 약품의 경우에는 3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 아, 그러면 거의 한 절반이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오. 그러면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대가성에 의한 청탁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심지어 이 식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혀 뭐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약처라는 곳은 수많은 네. 승인권들 아까 다루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를 넘어서서 식약처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승인을 지금 국조실에서 관리 감독을 식약처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보통은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복지부 같은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들이 식약처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그 국감 때는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이 감시 시스템까지 좀 철저하게 네. 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식약처 임상시험 이런 승인 내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보는 이 감시하는 이게 좀 허술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0: 허술하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와 비슷한 겁니다. 네. 완벽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있냐. 지금 이 약품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 검사에서 쥐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1: 그렇죠.
0: 모든 약은 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독성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승인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의 치명률을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20%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독성에 비 효과가 더 있느냐. 독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약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쥐 5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으면 치사율이 20%거든요. 그럼 어떤 전문가에게 얘기해도 그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자료가 포함됐더라면요. 식약처가 과연 승인을 해줬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청탁이 왔을 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1: 네.
0: 이것을 너무 가볍게 김 후보자님께서는 여겨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사실 국민 생명 네.

0: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거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1: 그 지금 주범이라고 하는 그 강모 교수죠. 교수가 그런 내용들을 다 빼버렸죠. 사실 그 네. 이 햄스터가 죽은 이런 것들은 네.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0: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걸 청탁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 자, 용혜인 후보자 얘기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성 단체들도 좀 반발이 좀 심한 것 같고 네. 다른 진보적인 그런 당에서도 지금 여론이 좀 싸늘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여가부 위원을 이제는 전반기 때 국회 전반기 때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지금 성평등 네. 가족인데요. 성평등 네. 가족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정책적인 기능보다도 대상을 특히 약자를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1: 네.
0: 뭐 여성 피해자들 뭐 아니면은 아동 학대 아니면은 뭐 한부모 가정
1: 네.
0: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성을 대변한다는 그런 분이 여성계의 그러한 우려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성계에선 반발이 클 것 같고 그렇다면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게 그 약자들 아닙니까?
1: 네.
0: 그런 분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1: 국민들이
0: 무뎌지는 게 국민들이 아니라 네. 정치계에서는 무뎌지는 것 같은데요. 그 성평등 가족위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용혜인 후보자는 여성계의 목소리나 우려사항들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2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좌지우지할 만큼 본인의 하루하루가 본인의 당의 운영이 그럼 투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께서 좀 조금 의문점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 텐데 먼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달 26일에 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 의총에서는 표결 불참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기권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0: 그날 이진숙 의원의 이제는 제명 결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을 좀 늦게 알았습니다.
1: 네네.
0: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의총에 참석을 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진숙 의원의 그 토론에는 대단히 부적절함을 넘어서
1: 네.
0: 별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안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내적으로는 분열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는 혐오를 퍼뜨리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리고 5.18이라는 그런 민주화운동의 그 사건은 지금 아직도 그때 가족들이 죽고 한 분들이 살아계십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형 아픔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1순위의 목표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국민을 죽였습니다.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요.
1: 네.
0: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게 성역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성역화돼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네.
0: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토론에 있어서 제명 결의안을 이제는 우리가 불참한다고 의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거는 좀 동료 의원들에게 같은 당 의원들에게
1: 네.
0: 비겁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당원 당규에도 있지 않냐.
1: 그렇죠.
0: 우리가 들어가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
0: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이걸 옹호하는 걸로 보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들어가서 표결을 했죠. 근데 이제 표결을 할 때 저도 정치 경험이 얼마 안 됩니다.
1: 네.
0: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달성군의 시민들은 그래도 이진숙 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마음은
1: 네.
0: 찬성이지만 이게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는 기권을 했는데 저는 당이

0: 먼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도 5.18 정신 계승이 들어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예전에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좀 해당 행위예요. 당원을 어겼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이.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좀 한재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그건 그렇고 요 또 하나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징계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은 바로 이제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하필 또 다 비당권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0: 뭐 우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선택적인 징계.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진숙 의원의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는 심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당권 정지를 받았거든요.
1: 네.
0: 서범수 의원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과를 했고 네. 피해자분도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1: 그랬죠.
0: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네. 당원권 정지가 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부당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진 공정하지 못한 그런 심사 윤리위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연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진종호 의원 사건 관련해서
1: 네.
0: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성, 형평성 그리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법정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 전에 당이 좀 예. 장동 지도부가 좀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1: 그 장도혁 대표 오늘 또 올림픽공원 가셨던데
0: 네.
1: 요새 이제 그 북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북을 이렇게 많이 치시고 그래서 계속 가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승만 연구원 비공개 회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볼 때 이게 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극우 지지층에 너무 호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에 계신 의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에게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대표 연설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있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잘 싸우자 단일 대우로 가자 그런데 굉장히 원내대표 정전식 원내대표 오늘은 굉장히 좀 소구력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 오늘 파이팅 한번 하셨죠 네. 사실
0: 그 진짜. 자리에 안 계시고 올림픽 공원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1: 네.
0: 더 재밌는 거는 올림픽 공원 가신 지를 모르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못할 정도로
1: 네.
0: 그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왜 그렇게 여기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1: 네.
0: 그분은 그게 본인의 정치 생명의 연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0: 뭐 진짜 참정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1: 네.
0: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본인 정치에 이용해서 본인이 그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부정선거론 이거는 당내에서도 그것을 믿는 분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1: 네.
0: 본인께서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지금 부정선거를 근데 주장을 하시는데 또 하필 또 이승만 연구원 비공개 회동을 하셨는데 이승만 하면 또 떠오른 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뭐지 싶던데.
0: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보를 뭐 두둔하기도 어렵고
1: 네.
0: 비판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이 마지막 언급에 모든 뜻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폭염 관련 통계가 건강한 성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취약계층이 입는 피해를 세심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지표면의 열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요. 어르신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 효과도 높아지는 법이죠. 다양한 기준을 도입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달 폭염 속에 작업을 하다 병사 13명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분리수거장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장병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물은 7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일은 특히 파주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서 영내 작업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한 간부 2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 북상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 중부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나고야현 서부와 미에현 미노 지역엔 폭우를 내리는 비구름띠, 이른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면서 나고야시에 내린 비의 양이 한때 시간당 94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이치현 나가쿠테시 부근에서

0: 전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약 100mm의 강한 비가 쏟아진 걸로 보입니다. 폭우 여파로 도쿄에서 오카야마로 오가는 신칸센의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여전히 일부 구간에선 지연 운행 중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여자 축구와 체조 선수, 선수단 관계자 수십 명이 여행 가방을 들고 베이징 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발대로 보이는 이들은 곧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180명 규모로 방일 북한 선수단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정보기술 IT 노동자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AK 뉴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0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2,700, 약 2억 8,5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주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손편지가 있는데요.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차주가 29년 동안 발휘되어준 자신의 트럭을 떠나보내면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서로 만나 IMF의 폭풍도 견뎠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줬어. 언제나 함께하자던 우리의 약속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인생의 동반자, 친구, 가족이었어.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를 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안녕, 나의 프렌드. 한낱 소모품일 뿐인데, 한낱 기계일 뿐인데 뭐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차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죠?

사연은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정이 잔뜩 들어서 떠나보내기 힘든 오래된 뭔가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29년을 동고동락

0: 약간 사랑하는 나의 친구, 자신의 트럭을 떠나보내면서 쓴 편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이혜원님, 트럭에게 쓴 편지, 유유, 저 울어요, 유유유. 그러니까요, 내용이 진짜 감동적이죠. 심진용님, 사람이건 물건이건 추억과 사연이 강하게 있다면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김명자님, 젠디 우리 남편도 5등급 차량을 폐차했는데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발이 되어진 친구였는데 점점점. 이경희님, 저는 애착이 없는데 남편은 차에 대한 애착이 심하게 있어서 떠나보내고 새차 사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유유. 그러니까요. 사실 이 차가 진짜 특이하게 이 차한테 정이 은근 드는 것 같아요. 7353님도 나의 치타를 폐차장에 두고 올때 펑펑 목 놓아 울었더랬죠. 잘생겼다 치타, 오늘도 고맙다 치타, 이야기 나누던 나의 첫 번째 차. 다들 이런 경험이 진짜 많으시네요. 7190님도 지금 출퇴근용으로 타는 차는 19년 된 차입니다. 정이 들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우와, 19년 된차 타고 계시고. 서정성님은요, 젠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새 차로 구매해서 16년째 타고 다니는데 잔고장 없이 너무 잘 타고 다녀서 자동차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는 자동차라서 더 정이 가네요. 폐차할 때까지 잘 고치면서 타보려고요. 19년, 16년, 또 29년 오늘 소개해드린 차는 진짜 많이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들 공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쵸, 이게 정이 들다 보니까 막 차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아까 치타, 아마 치타가 별명인 것 같아요. 차의 별명.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추억과 사연이 담긴 그런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연이 여러분도 정이 잔뜩 들어서 떠나보내기 힘든 오래된 무언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이따가 계속해서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하루? 화요일이었는데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오당재에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화요일 3부, 어제 못한 요즘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화제의 키워드 준비해 오셨을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팀,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한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정부가 오늘부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조사원을 만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는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비대면 조사는 어제까지 정부 24앱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장, 통장과 읍면동의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서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합니다. 세대원이 부재 중이면 메모 등을 남기고 대면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서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요.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거주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지방정부가 먼저 주소지를 수정하라는 안내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3년 사이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2025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PISA는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의 과학, 읽기, 수학, 소양을 비교하는 평가로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46개 학교 학생 6,859명이 표본으로 뽑혔는데요. 한국 학생의 읽기 평균 점수는 501점으로 2022년보다 14점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도 476점에서 461점으로 15점 하락했는데요. 다만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읽기 능력 저하는 한국뿐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읽기 점수가 내려간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디지털 매체나 SNS 사용이 늘면서 읽기의 동기와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각으로 6일 오후 러시아 카카스 산맥의 미르지기 산에서 큰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을 오르던 등반객 33명이 휩쓸려서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10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로 눈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카스 산맥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눈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카카스 산맥 최고봉인 엘브루스 산에서는 한 달 간격 으로 눈사태가 발생해서 등반객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유럽 지질과학연맹은 4년 전에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카카스 산맥의 빙하 면적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마빈 게이의 멀시 멀시미 듣고 왔습니다. 3330님, 저도 비대면 조사 깜빡해서 어제 아침에 부랴부랴 들어갔었는데 접속 대기 인원 뜨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어제 비대면 조사 완료했습니다. 젠지는 그런 건 미리미리 하시는 편인가요? 하셨는데 저도 어제 막차 타가지고 네, 어제 가까스로 했습니다. 나 어제 끝나는지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는 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다들 비대면 조사 하셨는지 우리 3330님처럼 만약에 못하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조사 기간이라고 하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장, 통장, 읍명동의 공무원분들이 사실 조사원 증명서 이렇게 착용하고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혹시 조사원들이 오시면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호준 님이 자연재해가 심하네요. 김방현 님도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관광객 방문으로 수입이 대부분인 나라들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점점점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오늘도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카카스 산맥의 미르지기산에서 큰 눈사태 발생했고 사상자도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난화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고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3년 사이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전해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몇 점이었지? 501점으로 14점이 떨어졌대요. 2022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요즘에 SNS 사용도 증가하고 그만큼 긴 글을 읽는 시간이 감소했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는 소식도 언젠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현상으로 읽기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책도 읽어야 되고 하잖아요. 공부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긴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부분 뭐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대요. 가짜뉴스 같은 거 잘못된 정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를 비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나 단편적인 그런 정보를 보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힘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냥 딱 보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좀 읽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좀 긴 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어요.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경선님이 신청해 주신 솔라의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예원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비 남편과 신혼집 입주했어요. 이사가

0: 처음이라 매우 서툴었고 또 남편에게 은근 잔소리가 많았는데 너무 미안하네요. 유유. 지금은 근처에 무료 나눔 받으러 가는 길에 사연 보내요. 와, 예원님 신혼집 입주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할 일이 많아서도 분주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남편도 이해할 거예요. 또 이렇게 예원님이 옆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금방 또 풀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하고 나서 무료 나눔 같은 거또 뭐지? 그 채소 마켓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원님. 바쁜 하루를 또 보내시겠네요, 이번 주에. 6076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보컬 레슨 끝나고 혼자 치맥하러 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간단한 수술을 하기로 해서 당분간 강제 금주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겨보려고요. 오늘도 편안한 방송 기대할게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6076님,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받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금주를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만찬을 오늘까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목요일이면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하루 정도 또 참으셨어도 괜찮을 텐데, 아, 그래. 그래도 마음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까지 드시고 내일은 좀 참으시고 수술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765님, 오늘 저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몇 분이랑 요양사 쌤들이랑 짝을 지어서 봉평 메밀꽃 축제 다녀왔어요.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랗고 뭉게구름까지 솜털 이불처럼 사랑스러운 날 바람 쐬고 왔답니다. 물론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저는 평창 사는 구자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축제 다녀오셨나 봐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챙기려면 고생스럽고도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좋은 바람도 쐬시고 좋은 풍경도 보고 오신 것 같아서 어르신분들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3765님. 그리고 3054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항상 중등 사격 선수인 딸을 데리러 가는 중이라 보내기 어려웠거든요. 딸은 늘 훈련으로 땀에 젖어서 차에 탑니다. 우리 지원이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국가대표가 되길 바라 하면서 또 문자로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와, 중등 사격 선수. 크, 멋지다. 우리 지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꼭 국가대표 선수 돼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7612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대회가 있었고요. 11월에 또 대회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클럽 파이팅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또 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7612님, 응원도 해 드릴 겸 전화 데이트 오늘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준디님.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전 경기도 화성시의 하이클럽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0: 아,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철호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평소에 오당제, 뭐 하면서 들으셨어요, 보통?
1: 아, 네, 저희 평소에요. 운동 끝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이
0: 네.
1: 항상 젠디 방송하는 시간이더라고요.
0: 아,
1: 네, 특히 이제 수요일에
0: 정말요? 네.
1: 운동 끝나고 가면서 내 마음 보고서 오동훈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0: 네.
1: 방송 들으면 아, 내가 오늘 배드민턴 하면서 이런 실수했는데 아, 죄책감 들때
0: 네.
1: 선생님 방송 들으면 다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제 클럽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0: 네.
1: 방송 사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아니, 문자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하이클럽에서
1: 네.
0: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도 동호회 다녀오신 거예요?
1: 아, 오늘은 하지 않고요.
0: 네.
1: 월수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월수금 일주일에 세
1: 네.
0: 번씩.
1: 네네.
0: 일주일에 세 번을 하시려면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1: 나머지 요일에는 가족들과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
0: 네.
1: 월수금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럼 배드민턴 치실 때 기분이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치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가요?
1: 배드민턴은요, 어떤 사람들이 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0: 오, 왜요?
1: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돼요.
0: 아하!
1: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0: 진짜.
1: 네. 그 과정을 웃어 넘길 수 있는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면,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0: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를 탓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근데 철원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밝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 어떠세요? 맞으세요?
1: 사랑했는데 배드민턴 치면서 그렇지 않게 됐죠.
0: 아, 정말요? 잠깐 통화했는데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질 만큼, 목소리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동호회 활동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한 들어온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0: 오. 예. 그럼 회원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1: 저희는 한 40여 분 정도가, 매주 월수금 이렇게 그냥 예능을 찍고 있어요, 그냥.
0: 우와, 40분 정도 하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우와, 진짜 많이 하신다, 그러면. 또 지난주에 대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가셨어요? 그, 철호님도?
1: 저는 나가지 않고 클럽에 다른 분들이 몇 분이 나가셨어요.
0: 결과는 좀 어땠나요, 클럽 분들?
1: 네, 뭐라고요? 잠깐만. 잘안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0: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죠.
1: 예.
0: 네,
1: 제일 못 치는 분들만 나가서요. 한 팀이 3위 입상을 해서 크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0: 3등을 진짜 잘하신 거죠. 그러면은 11월에 있는 대회에는 나가실 거예요, 철원님은?
1: 요번에는 이제 처음에, 아까는 못 치는 분들 나갔으니까 이번에 잘 치는 분들이 나가는데 제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
0: 잘 치는 사람들 나가는 대회인데 철원님한테 나가라고. 약간 에이스 그룹에 속하시나 보다.
1: 클럽분들이 들으시면 욕하시겠는데.
0: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는 운동이니까 그런 자신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안게임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이 또 우리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또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또 배드민턴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 기대되시겠어요? 어떠세요? 같이 막 모여서 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경기?
1: 이제 이번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인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그죠? 예.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모든 서승재 김원호 팀, 안세영 팀, 모든 팀들 다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0: 네.
1: 실력대로만 잘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에 이어서 11월에 있을 우리 철호님의 대회까지 좋은 에너지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구예찬님이 목소리에서 사람 좋음이 느껴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 하셨는데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1: 쇼인도예요, 쇼인도.
0: 근데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저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0: 선생님이세요? 우리 철원님?
1: 네.
0: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이현주님이 철원님 너무 재밌으시고 재치 있으세요 하셨고 김여미님은 유쾌하고 겸손하시기까지 동호회에서 에너자이저를 맡고 계실 것 같아요. 크크크. 어떠신가요?
1: 말씀드렸지만 방송용입니다. 쇼윈도입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0: 그러면 좀 엄한 선생님이세요 평소에?
1: 아니요.
0: 그건 아니시죠?
1: 수업시간 장난치는 거 많이 좋아하고 전 과목이 역사인데요. 역사 애들 때 딱딱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더 오버하고 애들하고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역사 수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님이 가르치시는.
1: 저 학생들 들으면 욕하겠는데요.
0: 아니 진짜 막 모든 이야기를 필기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1: 하이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방송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한다잉. 농담이고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이클럽 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더 즐겁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우리 더 많이 친해져요. 하이클럽 화이팅!
0: 와, 감사합니다. 철원님 진짜 종종 저희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재밌었고 동호회 회장님
1: 감사합니다.
0: 혹시 회장님이세요 철원님?
1: 제가 인사말에 우리 김철민 회장님이야 하이클럽 회원 여러분이었는데 저 내일 혼나게 생겼네요.
0: 회장님은 아니죠. 따로 계시는구나.
1: 네.
0: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졌는데 회장님 따로 계시고 어쨌든 우리 철원님을 비롯해서 하이클럽 회원분들 모두 모두 즐겁게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치는 나는 너를 용서하고

0: 사랑하게 될 거야. 할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전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월수 금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고 계신다는 우리 박철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로로에 살아가게 될 거야 듣고 왔어요. 이현주님이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철원 하셨고. 아, 근데 철원님이 아니시고 철혼님이십니다. 현주님. 박철호님. 조광희님. 유머러스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앞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지만, 목소리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진짜 너무 그런 게 저도 느껴져서 전화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아, 나도 이런 DJ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철호님. 감사드립니다. 오당재 청취자들이 오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938님이 젠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쓰는 애착 베개가 있어요. 여행을 갈 때도 챙겨가요. 이 베개를 머리에 대면 기분이 좋아요. 양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양양이라고 불러요. 아, 애착 베개는 다들 하나씩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오, 근데 우리 1938님 아직까지도 애착 베개를 소중히 사용하고 계신가 봐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시고, 양이 그려져 있어서 양양이. 아, 귀엽다. 양양이. 9749님, 그런 물건이 있죠? 저는 32년 전 결혼할 때 장만한 반지꼬리 수납함이 그래요. 손잡이 경첩도 부서져서 없어졌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아까워서 사용 중이에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우와, 진짜 뭔가 그 오랜 세월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 보면은 좀 곳곳에 좀 이렇게 리폼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 명품, 와, 명품으로 이렇게 명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선물 포장하는 그런 리본 같은 거 달아놓긴 하셨는데, 그 곳곳에 보면 옛날 그 흔적들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정말 너무 예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9749님의 오래된

뭐지? 이거 반지꼬리 수납함이었습니다. 아, 손잡이 경첩이 부서져서 이거를 새로 다 쉰 거구나. 너무 예쁘네요. 9745님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윤건의 걷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서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날 승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한 기관사님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 대부분은 지하철 1호선 열차가 한강 철교를 건너는 용산에서 노량진 구간에서 촬영된 거고요. 이 구간에 들어선 기관사님은 승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면서 객실에 불을 끄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불꽃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우아하는 감탄이 쏟아졌고요. 불이 다시 켜지자 이번에는 기관사님을 향한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올린 또 다른 승객은 이것이 있는 기관사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불꽃축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 기관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1번 거만, 2번 자만, 3번 낭만. 이것이 있는 기관사님을 만나면 생기는 일. 1번 거만, 2번 자만, 3번 낭만.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혁우의 손보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특사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연쇄 방문이 끝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키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새벽 러시아 공습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달 폭염 속에 작업을 하다 병사 13명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분리수거장 철제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 중 구조물이 쓰러

0: 치면서 장병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물은 7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일은 특히 파주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영내 작업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한 간부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와 탈옥 계획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피구금자 도주 원조 미수와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관세 조사를 통해 탈세와 각종 수출입 법규 위반 행위 1조 760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탈세 규모는 1,760억 원,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377억 원, 원산지 표시 위반은 1,6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정치인들은 이른바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수인 취약계층은 소외되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몇 년 후면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 관련 정책을 잘 챙기지 않는 거죠. 결국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안전망을 세워야 하는데요.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다치면 치료받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률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뭔가 그 귀여운 거 보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57님, 우리 기사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축하드려요.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도 10여 년 전에 탄 적이 있다. 너무 낭만적이다. 센스에 박수를 보낸다. 낭만 한도 초과. 이런 훈훈한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0: 키온스 글로벌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6: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MBC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0: 어때요? 미도 아나운서 화요일을 만나니까 네. 좀 새로운데 화요일이 더 낫죠?
6: 일단
0: 월요일은 좀 약간 월요병 있잖아요.
6: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뭐 어느 요일이든 청취자 여러분 만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0: 역시 역시
6: 네, 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6: 별일 없었고요. 요즘 뭐 아시안게임이 코앞이기 때문에 예, 그거 뭐 리허설도 하고 네네. 정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폐회식 그 중계방송도 맡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첫 중계는 언제예요?
6: 제가 정확히 날짜가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9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0: 종목이 첫 종목.
6: 첫 종목은 아마 핸드볼이
0: 핸드볼.
6: 될 것 같습니다.
0: 핸드볼. 와 예. 우리 우생순
6: 맞아요. 같이. 여자 핸드볼 너무 잘하잖아요.
0: 네. 응원해 주시고요.
6: 네.
0: 이제 또 제법 초가을 느낌이 나는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올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6: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연을 만나려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0: 네.
6: 그래서 잘 못 가는데 그래서 산 이제 등산 계획하고 있고 또 캠핑도 좋아해가지고
0: 네네.
6: 캠핑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주말에 산으로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들으시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
6: 그러니까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0: 와 다 다음 주가 됐나 보네요. 한번 네. 윤성준 기자님 이번 주에 오시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0: 진짜 연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6: 그, 아시안게임 끝나고 컨디션 좀 보고.
0: 네. 아시안게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게요.
6: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바로 요즘 전통시장입니다.
0: 요즘 전통시장. 그렇지 않아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6: 네.
0: 민호 아나운서는 가장 최근에 가본 시장이 어디였어요?
6: 저는 그 제가 응암동에 살고 있는데 그 응암시장이라고 조그만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뭐 다 있어요. 뭐 닭강정도 있고 네. 채소도 있고 뭐 고기도 팔고 그래서 종종 마트 가기 좀 귀찮을 때 가장 그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0: 네네.
6: 걸어서 한 5분? 종종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사러 가긴 합니다만.
0: 그렇군요.
6: 예.
0: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6: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장바구니 물가실 거예요.
0: 그러니까.
6: 그래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6: 전문 가격 조사 기관 한국 물가 정보에 따르면요. 올해 추석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전통 시장이 30만 2,500원, 대형마트가 39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0: 네.
6: 9만 원 정도가 대형마트가 더 비싼 거죠.
0: 그렇네요.
6: 지난해보다 각각 3,500원, 6,350원 오른 금액인데요. 전통 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2년 처음 30만 원대 진입을 했는데 2023년에 30만 9,000원, 2024년에 30만 2,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는 29만 9천 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다시 3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비용 상승을 이끈 품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0: 네.
6: 바로 닭고기와 계란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1.5kg 가격은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올랐고요.
0: 네.
6: 계란 열알 가격

0: 가격도 3,500원으로 16.7%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축 사육 환경이 나빠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수산물을 좀 살펴보면요. 러시아산 동태포가 1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나 뛰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수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이 돼요.
1: 네.
0: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이 33.3%, 무가 20% 각각 올랐습니다. 꽤 올랐죠?
1: 그렇네요.
0: 반면 사과, 배, 곶감, 대추를 비롯해서 햅쌀, 송편, 두부 등은 지난해와 비슷했고요. 사과, 배 등 차례상용 핵과일은 추석을 앞두고 출하량이 늘고 있어서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 공급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차례상 비용이 대형마트랑 비교했을 때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긴 하네요.
0: 그렇죠.
1: 대목을 앞두고 상인분들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특히 전통시장 경기 전망지수가 올해 처음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1: 네.
0: 이 경기 전망지수를 설명드리면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닌 사업체의 실적과 전망 등에 대한 사업자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를 말하는데요.
1: 네.
0: 수치가 100을 넘는다 그러면 경기 호전을 뜻하고요. 100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 악화를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전통시장의 9월 경기 전망치는 전망지수는 105로 전월 전망치 66.5보다 38.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0: 전년 동기 85.5와 비교해도 19.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명절 수요와 밀접한 먹거리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졌는데요.
1: 네.
0: 업종별 경기 전망 지수는 수산물이 가장 높았고요.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순이었습니다. 반면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은 지표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1: 네.
0: 상인들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까 이런 여력이 있을까 좀 줄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점주는 밥은 먹어야 살지만 과일은 뭐 굳이 안 먹어도 살지 않느냐면서 인근 일용직 노동자들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일을 못 구하는데 추석이라고 과일을 어떻게 사 먹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점주도 상인회에 나오면 대출이나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대목에조차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경쟁력 자체가 약해진 점도 한몫을 했는데요. 한 청과시장 점주는 상인의 90% 이상이 7, 80대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장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찾아오던 단골들도 함께 나이가 들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부터 줄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뉴트로 열풍이라고 해서 옛날 것들을 많이 찾는 그런
1: 네.
0: 열풍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식당은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긴 하지만 비식당 점포들은 여전히 고령층 중심 장사 방식 또 그 품목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유입을 매출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 주신 전통시장 경기 전망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는데 이게 100을 넘으면 숫자가 크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실제 상인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하는 느낌이 좀 다르다.
0: 네.
1: 그래서 또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 많이들 애용하시라고 지자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혜택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꽤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과 상점과 61곳에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1: 네.
0: 이 가운데 42곳에서 시장별 최대 30% 할인과 함께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해줍니다. 또 장보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굉장히 시장별로 많은데요.
1: 네.
0: 강남구 도곡시장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이런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강동구의 고분다리 전통시장은 고객 장기자랑도 있고요. 강서구 화곡중앙시장은 구매 고객 대상 만두빚기 체험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1: 네.
0: 금천구의 대명여울 빗거리에서는요. 클래식 공연, 송편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이런 체험도 열리고요. 종로구 통일시장에서는 꽝이 없는 요술 행주 경품 뽑기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장별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서울시 누리집에 전통시장 행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 네.
0: 제주도도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는데 16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제주시 민속오이시장 이런 도내 전통시장 1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요. 구매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1: 네. 서울과 제주만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 부산, 목포 뭐 등등 이런 행사하는 지역 많더라고요.
0: 네.
1: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통시장 많이 찾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0: 보통 뭐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이런 대표적인 관광 쇼핑 명소를 둘러본다라고 아실 텐데
1: 네.
0: 요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한국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고 해요. 특히 서울 마장 축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마장 축산물 시장 정육점 코너 앞에서는요, 상인들이 헬로, 니하오 이런 인사를 끊이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1: 네.
0: 가격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한우 부위 명칭까지 한글 외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 직원분은 중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우를 먹으러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보니까 상인들이 소셜미디어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입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무게랑 가격을 확인하면서 고기 부위를 고르고 점포한 식당에서 직접 구워 먹는 과정. 이게 사실은 한국인들의 굉장히 전통적인 시장 이용 방법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SNS의 소재기가 되면서 외국인 발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 네.
0: 태국의 한 방문객도 너튜브 영상을 보고 여기를 알게 됐다. 태국에서도 한국식 고깃집이 인기라서 꼭 와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외국인들이 수조 앞을 막 둘러보면서 뭐 광어나 우럭 같은 횟감도 고르고 서툰 한국어로 킹크랩 대게 가격 막 직접 흥정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서는요, 이 수산시장 투어 상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동작구 노량진 이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요, 무려 12만 3,350명으로 전년보다 46.2%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성된 음식을 맛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료 선택과 조리 과정까지 경험하려는 체험형 관광이 확산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은요, 현지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먹고 즐기며 그 나라의 일상을 경험하기 원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청과나 수산, 축산물 이런 것들을 모두 취급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 약재를 취급하는 서울 양녕시장 등에도 외국인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라고 하고요.
1: 그렇군요. 한국의 생활상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아무래도 전통시장만큼 좋은 곳이 또 없겠죠.
0: 네.
1: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또 이렇게 시장이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 건가요?
0: 네, 굉장히 예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장은 신라 소지왕 12년 490년에 경주에 들어선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경주에 쌀을 거래하던 경사시를 개설하고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시전이 설립 운영된 것이 최초의 기록이고요. 조선시대 들어서 현재 이제 시골장 같은 틀이 세워졌어요.
1: 네.
0: 조선 왕조 실록에 보시면 특정 간격으로 열리던 전기시장인 향시가 성종 때 전라도에서 형성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것이 현재까지도 각 지방에서 뭐 통상 5일마다 혹은 매달 두 차례가량 날짜를 정해 열리는 시골장의 기원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일제가 1914년 시장 규칙을 제정합니다. 그 종래 시장을 재래시장, 식료품 판매시장, 수산물 청과 경매시장으로 나누고 시장의 설치와 변경, 수위 증감 등에 대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1926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5일장 숫자는 1356개로 집계가 됐고요. 이후에 1980년대 들어서는 5일장 같은 이런 전기시장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농촌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소상인들의 연합체 구조를 갖춘 상설시장이 지금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1: 와, 이렇게 시장의 역사까지 짚어봤습니다.
0: 네.
1: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장 어딘지 또 궁금해지는데 내가 자주 가는 시장 또 시장에 얽힌 추억 있으시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건모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장 풍경.

0: 쇼. 좋아.
1: 김건모의 시장 풍경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미금님이 민디 안녕하세요 하트,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입니다 하면서.
2: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영업 중이신 건가요?
1: 우리 미금님은 순댓국밥집을 하세요. 언제 한번 갈 일 있으면 좀 들러주세요.
2: 너무 좋습니다. 강남 영동시장의 순댓국밥집.
1: 네.
2: 예. 안대범님, 저는 5일장에 일정 맞춰서 가거나 울산 신정시장 자주 다녀요. 일요일마다 엄마가 강제로 끌고 가거든요. 운전수 플러스 짐꾼 역할입니다.
1: 울산 신정시장. 미니님이네요, 아이디가.
2: 네.
1: 미니에 있는 미니님. 저는 지난해 고원시장에 자주 가요. 지금은 건물을 지어놓고 청년몰까지 생겨서 노년층, 젊은층 모두 이용하기 좋아요.
2: 보통 이제 시장들이 좀 이게 젊은 분들이 잘 안 가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장사하고 저기 힙한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추세더라고요.
1: 네, 청년몰이 또 생겼다고. 네.
2: 김현수님, 제가 사는 곳에는 삼성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신림역 근처에 있는 신원시장에 갑니다. 저는 반찬 솜씨가 없어서 반찬 사러 가지요. 크크.
1: 반찬 맛있게 하는 집이 근처에 있으면 참 좋아요.
2: 맞아요.
1: 저희 집 옆엔 없어요. 있으면 좋겠다고.
2: 시장에 많을 것 같아요.
1: 그쵸.
2: 워낙 손맛들이 좋으시니까.
1: 맞아요. 이형인님, 전주 한옥마을 전통시장 야시장 구경할 만합니다. 야시장이 있구나, 한옥마을은.
2: 야시장이 해외에선 되게 이게 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리고 요즘 많이 생겼다고 해요.
1: 그렇구나.
2: 제가 몰랐던 거였군요.
1: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많다고.
2: 신은희님은요. 경북 구미 선산 오일장에 가면 사람 구경이 더 재밌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선산 오일장은 2일 7일입니다.
1: 매달 2일 7일에 하나 봐요.
2: 와.
1: 2일 7일. 어제 했네. 유민정님, 대구 서문시장이요. 아이들 소풍 코너 왁뚜볼 빙슈, 엄마들로 땅콩빵, 호떡, 떡볶이, 얼큰이 칼국수, 견과류 엄청 많아요.
2: 없는 게 없어요.
1: 좋다.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아이템들이 다양하면, 그렇죠?
2: 네, 서문시장은 저도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
1: 유명하죠,
2: 아닙니까?
1: 유명하죠. 네.
2: 김명자님,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엄마 따라 장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엄마 길마다 순천에 가서 순천 아랫장에서 장 보는데요. 그 시절이 생각나곤 해요.
1: 순천에 또 계시는.
2: 네.
1: 신현아님. 전 중국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한국 상점이 모여있는 상가가 있어서 거기 전통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중국어가 서툴러서 한국어로 셋 채소 이름을 말해도 중국 상인분들이 다 알아듣고 채소를 찾아주신답니다.
2: 정감 있다.
1: 우와, 어떻게 알지? 비슷한 발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중국, 일본 뭐 비슷한 발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2: 그쵸.
1: 근데 현아님도 중국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상이 요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또 아까 우리 청년몰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들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전통시장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울산 학성 새벽 시장.

0: 은요. 아이고 저는 놀랬습니다. 새벽 배송 사실 온라인몰이나 어떤 마트나 하는 걸 줄만 알았는데
1: 네.
0: 이 학성 새벽 시장이 새벽 배송을 전통시장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손님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선택한 건데요.
1: 네.
0: 지난달 13일부터 18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이용한 고객의 절반가량이 다시 주문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신선한 농축산물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고요. 최소 주문 금액도 부담을 낮추고 배송비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앞으로 새벽 배송을 인근 아파트 13,000세대로 확대를 하고요. 무인 판매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0: 원래는 손님을 기다리던 시장에서 이제 손님을 찾아가는 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변신을 시작한 거죠.
1: 좋네요. 배송비도 안 받으시고.
0: 네.
1: 자,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수원의 구매탄 시장 상인회는요, 지난 6월에 AI 쇼폼 교실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홍보하는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였는데요. AI 전문가들이 상인들에게 사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1: 네.
0: 3일 공고 학생들이 직접 시장을 찾아서 117개 점포 중에 24곳의 홍보 쇼폼 영상을 제작해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가게 한 곳당 게시글 두어 개, 쇼폼당 조회수도 수백 회 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손만두 같은 경우에는 2,800개 조회수 나왔고요. 곱창 1,900개, 부대찌개 1,600회, 1,000회를 넘긴 영상도 눈에 띄었어요.
1: 네.
0: 두 달간 16개를 올린 분식집처럼 꾸준히 영상을 게시하는 곳도 있었고요. 상인회장은 쇼폼은 언제 어디에서 노출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한다라고 와 정말 쇼폼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는
1: 네.
0: 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아직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차 퍼져나가면 또 체감 효과로 돌아오겠죠.
1: 그러니까 꾸준히 또 하시다 보면 네. 조회수도 올라가고 홍보 효과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대전의 전통시장에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차에 탄 채로 한 번에 받아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1: 좋은데?
0: 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여러 점포의 상품을 미리 주문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 점포를 가서 그 상품을 모아서 포장하고 지정된 장소에 가시면 차에 탄 채 이렇게 차에 건네주는 거죠.
1: 우와.
0: 이런 방식인데 점포마다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무거운 짐을 직접 나르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죠.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 우리는 김민호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요즘 전통시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드라이브스루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를 듣고 왔는데
1: 네.
0: 그래서 그 좋은 어쨌든 좋은 취지잖아요.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이게 실제로 근데 운영이 된 적이 있긴 해요.
0: 아,
1: 2020년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때 코로나19 때 했었구나.
1: 네.
0: 자, 여러분 또 문자를 보내 주셨네요. 1974님 소개해 주세요.
1: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에 가서 돼지 등갈비도 사고 두부도 한모 사왔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돼지 등갈비 김치찜하고 두부조림 만들어서 맛있게 식구들과 먹었습니다.
0: 맛있겠다.
1: 배부르고 등 따시니 너무 좋네요.
0: 아, 맛있겠다.
1: 기가 막힌 메뉴.
0: 오, 그러니까 네. 돼지 등갈비 김치찜 두부조림까지.
1: 와, 진짜.
0: 김지훈님, 광주 양동 전통시장도 유명합니다. 양머 통닭, 수머 통닭이 마주보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야구 경기가 열릴 때는 미리 사서 가시더라고요.
1: 여기 진짜 유명해요. 저
0: 아,
1: 광주에서
0: 진짜?
1: 일할 때 저도 여기서 통닭 많이 사 먹었습니다.
0: 그럼 양머 통닭이랑 수머 통닭은 주인이 다르신 거예요?
1: 다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위치에 계신데 경쟁 상대인 것 같아요.
0: 오, 그렇구나. 한번 광주 갈 일 있으면 먹어봐야겠네요.
1: 1027님, 옛날에 신대방역 옆에 구 남부경찰서 뒤에

0: 펭귄 시장에서 떡볶이에 식빵 토스트를 넣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1: 떡볶이에 어떻게 식빵 토스트를 넣어줘?
0: 이 토스트가 떡볶이 소스를 다 머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1: 와, 진짜 맛있겠다. 네. 그 박동욱님은 집 앞에 연산시장에서 과일, 채소, 고기 간단한 먹거리 잘 사먹고 있고요. 아내와 부산시민공원에서 운동 후 부전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 오곤 합니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원 행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시내 전통시장 99곳에서 진행됩니다. 일정 금액 구매하시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하면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진짜.
0: 예.
1: 그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행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시내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연수님, 시장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하면서 또 글 남겨주셨는데. 네,
0: 약간 시장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1: 네, 배고프네요. 자, 우리 김민아 아나운서 오늘 어땠어요?
0: 아,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을 많이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을 나가면
1: 무조건 가세요.
0: 네, 그 외국의 시장을 가게 돼요. 오. 그 안에 뭔가 그 나라의 문화와 뭐 생활상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 다녔다 했잖아요.
1: 오, 맞아요, 맞아요.
0: 제 인상 깊었던 한 장소가 그 이제 기타 규슈에서 그 간 뭐 떠던 대교를 건너면 시모노세키예요. 바로
1: 네.
0: 그 지금 뭐 비 많이 온다 혼슈 지방인데 거기에 그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있는 그 가라토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주말만 스시 시장이 열려요. 금토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시를 먹으러 이 시장에 가거든요.
1: 네.
0: 근데 뭔가 우리나라는 뭐 한 품목을 주말에만 여는 이런 시장은 좀 드물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걸 굉장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1: 아,
0: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몰리거든요. 또 신선하고 또 이게 수산물 시장이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뭔가 그 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품들을 특정 날짜에 이렇게 좀 뭔가 개발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1: 그런 영감을 받고 왔구나.
0: 네, 뭐 제가 시장 관계자는 아니지만
1: 네.
0: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1: 그렇네요.
0: 게.
1: 지역 상품을 살린 그런 네. 특산물을 살린 그런 시장들.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시장 이야기 하니까 즐겁게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저희 오당조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 남겨주세요.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악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소문의 낙원.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박기범님이 기배 동상동 전통시장에는 칼국수 타운이 있어요. 칼국수에 당면 고명을 올려주시는데 4,000원에 판매해요. 와 맛있겠다.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김해 동상동 전통시장 기억하겠습니다. 남승희님 젠디 배고파서 어찌할까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좀 고프네요. 시장 얘기하면서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8252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듯 젠디 목소리가 살랑살랑 들리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맛있는 김밥 준비하고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최대한 칼로리는 적게 단백질은 업 시켰는데 너무 맛있네요. 받는 분도 맛있게 드시겠죠?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정성이겠죠. 내일 또 봐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김밥을 이제 막 싸려고 준비하시는 그 재료 사진이에요. 깻잎 있고요. 오, 김밥 사진도 보내주셨구나. 당근 그다음에 닭가슴살인 것 같아요. 햄 대신에 닭가슴살 넣으셨고 단무지 그다음에 오이에다가 맛살 달걀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완성된 모습 보니까 맛있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실 것 같아요. 8252님 어떤 분께 선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닭가슴살 들어간 김밥 맛있어 보이네요. 0147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공학을 오고 가는 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출 전 일몰 전 승객들 쉬시라고 조명을 꺼드려요. 와 공항 오고 가는 우리 버스 기사님 매일 같이 이렇게 이동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일출 전 일몰 전에 버스를 꺼주시는 낭만 있는 또 기사님이시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공항 가는 길에 해 뜨는 거 보고 또 해 지는 거 보고 3515님 오늘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뇌동맥 6코일 색전술 해야 돼서 위 내시경 못했네요. 한 번에 끝내지 못해서 찝찝하네요. 검진 후에 힐링하러 해수욕장 가서 맨발 걷기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맨발 걷기는 힐링입니다. 파도도 잔잔하게 치고 바다도 보고 기분 좋게 디저트까지 먹고 왔네요. 부지런히 다닌 덕분인지 피곤하네요. 내일 출근 준비로 일찍 잠들어야겠어요.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셨네요.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시술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검진 후에는 또 해수욕장 가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시간만 나면은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좋으니까 뭐 바람도 쐬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그렇게 힐링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72님 안녕하세요 젠디. 발가락 골절을 너무 무시했나 봐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새끼발가락이 너무 아프네요. 내일은 좀 더 조심히 다녀야겠어요. 유유. 아 발가락 골절이 있으셨으면 무리하면 안 되실 텐데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너무 많이 걸으시거나 뛰시거나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3132님 젠디 오랜만이에요. 6월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남겼었는데 최종 합격 이후 지금 교육을 앞두고 있어요. 우! 오당제는 합격 방송이 맞나 봐요.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들었던 라디오로 시작해서 수험 시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라디오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젠디 앞으로도 힐링 방송 많이 해주세요. 그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네요. 우리 3132님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오당제가 합격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3132님 이제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또 멋지게 활약하시길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백승대님 살 빼려고 달리기 하고 있어요. 편안한 목소리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꼭살 뺄게요. 아, 그래요. 우리 승대님도 운동하면서 듣고 계신데 힘내시라고 또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9월 9일 수요일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들을게요. 이동우님이 신청해주신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그리고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두곡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0: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경선님이 내일 아침 추석 기차표 예매해요. 저 추석에 집에 내려갈 수 있겠죠? 모두 모두 기차표 예매 성공하길 바라요. 파이팅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됐는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석 기차표 일반 예매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은 KTX 호남선 전라선 예매일이라고 해요. 0791님, 내일 작은 아들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요. 최선을 다해서 예쁜 엄마로 간다고 했더니 엄마는 맨 얼굴이 제일 예쁘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네요. 우와, 작은 아드님이 진짜 센스가 또 엄청난데요. 엄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뻐 이거잖아요. 내일 또 잘 다녀오시고요, 공개 수업. 2193님, 내일은 삼천포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저의 내일 계획은 5일장 구경입니다. 구경하면서 쇼핑하는 재미는 대형마트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5일장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서 아쉽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5일장이 서는 날엔 모든 일 제쳐두고 장으로 뛰어갑니다. 명절 앞두고서는 5일장이라 더 기대됩니다. 멀리 경남 사천에서 5일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오늘도 시장 얘기해가지고 많이들 글을 남겨주셨는데 삼천포 5일장 서는 날이에요. 삼천포 5일장에 또 다녀오시는군요. 그쵸.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시장 가면. 여러분 이제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들, 지역시장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157님이 골라주신 끝곡 뭘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신청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누나의 신청곡입니다. 연수 누나 사랑해 하트 보내주셨어요. 5157님이 연수 누나, 친누나? 아니면 여자친구? 우리 작가님이 설마 친누나를 사랑한다고 보낼 리는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궁금하네요. 진짜 5157님 알려주세요. 오늘 끝곡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서울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본인도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당시 동작구 의회 부의장인 조진희 씨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사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연쇄 방문이 끝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키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새벽 러시아 공습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차관이 총괄하는 추석 수산물 물가 상황실을 운영해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추석 성수품 6종의 소비자 가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거나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0: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열대저압부 북상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 중부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나고야현 서부와 미에현 미노 지역엔 폭우를 내리는 비구름띠, 이른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면서 나고야시에 내린 비의 양이 한때 시간당 94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이치현 나가구테시 부근에선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약 100mm의 강한 비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여파로 도쿄에서 오카야마로 가는 신칸센의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다 재개됐으며 여전히 일부 구간에선 지연 운행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의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아파트 공사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 무려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여의도 재건축단지의 예정 공사비는 평당 1,6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몇몇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주전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가 어디서 불어난 건지 따져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사비가 계속해서 드는 근본적인 이유. 잠시 후 최도영 고려사이버대 건축공학부 외래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아파트 공사비가 결정되는 과정 면밀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30년간 재직하면서 직접 건설 현장을 누비신 분인데요. 최도영 고려사이버대 건축공학부 외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최도영입니다.
5: 예, 현장에서 30년간 계셨으니까 제일 적합한 질문 드릴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 네.
5: 공사비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6: 아, 네. 우선 뭐 전쟁 영향 당연히 있고요.
5: 네.
6: 그거 말고도 물가 인상분보다 건설 현장의 원가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5: 예.
6: 전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을 것 같고.
5: 예. 그러니까
6: 전쟁 때문에 자재비가 오른 거는, 물가 인상분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 이 반은 인건비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예. 하나씩 좀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원래 실제 아파트 공사비 평당 가격은 얼마였는데 최근 얼마까지 올랐다. 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6: 아, 네. 보통 뭐 한 일반적인 수준은 700에서 800만 원 정도면은 뭐 크게 뭐 하이엔드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6: 국토교통부에서
5: 네.
6: 평당 일반적으로 740만 원 정도면은 집내 이런 어떤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5: 네.
6: 거기서 발표하는 선이 요 7,800 그 이내니까 그 가운데 들어오는 숫자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5: 그런 네.
6: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자재비에서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에서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면 코로나 이전 공사비와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6: 네.
5: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공사비가 요즘 얼마나 오른 겁니까?
6: 아, 이게 뭐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없겠지만 대략 한 500 초반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500 초반이요?
6: 네.
5: 예. 그러면 지금이 700 중반, 중후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30% 가까이 올랐네요.
6: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5: 네.
6: 더군다나 좀 고급스럽게 지으려는 그런 단지는
5: 네.
6: 1,000만 원이 이제 훌쩍 넘었으니까
5: 아.
6: 이 어떤 그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선 좀 튀는 숫자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5: 네. 그러면 뭔가 코로나19 그다음에 요즘 러우 전쟁, 중동 정쟁 등등으로 인해서 뭐 자재값이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6: 네.
5: 자재값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자재가 얼만큼 올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6: 아, 네네. 이게 이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소비재들을 따지잖아요.
5: 뭐 네.
6: 300가지 이상 이렇게 따지는데 건설 원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재들 인건비 이런 거 다 합쳐서 따지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으니 당연히 석유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건설 현장에도 어마어마하게 쓰이거든요.
5: 네.
6: 예를 들면 PVC 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육박하게 올랐고요.

0: 아스콘, 아스팔트 이런 것도 다 이제 석유로 뽑아내는 자재다 보니 한 29% 정도 올랐습니다. 철근도 6% 올랐고요.
1: 예.
0: 반면에 시멘트하고 레미콘은 현장이 워낙 적어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시멘트 1% 떨어졌고 레미콘 0.1% 떨어졌고 요거 이제 다 이렇게 좀 합쳐 보면 석유와 관련된 자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1: 네.
0: 현장이 줄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재들은 수요가 없어서 조금 떨어지고 요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일반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 덜 오르거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고 네. 지금 석유화학유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가격이 폭등하고 네. 이런 상황이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전체 공사 현장에서 네. 석유화학유가 공사 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0: 되게 많죠. 석유로 철근도 어쨌든 석유로 만듭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1: 하네요.
0: 석유가 들어가야
1: 예.
0: 되고 석유 때문에 자재가 반드시 석유로 석유화학유에서 나오는 PVC관 말고도 석유 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되게 많다고 봐야 되는데 한 반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1: 석유 가격이 오르면 반 정도가 영향을 받는 거군요.
0: 그럼요. 네.
1: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건설 장비들 옮기는 것도 다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석유 가격 올라가면 다 같이 운임료 올라가는 거고.
0: 맞습니다.
1: 페인트도 네. 다 도료 이거 다 석유화학유 제품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야 진짜 반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거 말고도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더 있습니까?
0: 많죠. 네. 노무비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1: 노무비요?
0: 것 같습니다.
1: 노무비요? 네.
0: 노무비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임 단가 이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걔는 별로 안 올랐어요.
1: 네.
0: 뭐 1년 전에 비해서 뭐 1%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 인상분보다도 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회사들이 말하는 인건비 때문에 공사하기 힘들어요.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라고 얘기하는 인건비는 뭐냐면 그 단위 이 공사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와 실제로 현장에서 공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투입되는 시간,
1: 네.
0: 시간 개념을 합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사람으로 뭐 10사람 정도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지금은 13명, 14명이 투입돼야 어떤 그 목적물이 완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1: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0: 그게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1: 예.
0: 제일 큰 원인이 생산성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1: 예.
0: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로 일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아침에 투입되기 전에 음주단속처럼 검사하고 투입하시오. 아침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 제대로 받고 투입되시오. 아침에 투입되기 전에 TBM이라고 하는 툴박스 미팅을 하는데
1: 네.
0: 이 툴박스 미팅을 실질적으로 하고 하시오. 나 감시할 거야. 이런 이런 요인들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뭐 체조 한번 하고 쫙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 가서 철근 나르고 벽돌 쌓고 했다면 지금은 뭐 30분 이상씩
1: 네.
0: 그리고 중간에 오후에도 또 한 번
1: 네.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쨌든 안전에 투입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
1: 아. 네.
0: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안전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진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0: 네.
1: 생산성이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0: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1: 예.
0: 것 같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1: 아.
0: 네.
1: 예.
0: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1: 예.
0: 젊은 층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요.
1: 네.
0: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는데
1: 네.
0: 다 같이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예전에 되게 많이 일 잘하던 홍길동 반장이 나이는 점점 먹어 들어가는데 자기 후임 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젊은 층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트남이니 뭐 중국에서 연변에서 왔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말도 안 통하고
1: 네.
0: 그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 나이는 70이 넘어가고 실제로 지금 고령자의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이 3분의 2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포션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는 들기 때문에 예전에 좀 쉽게 이 무거운 거를 나르던 그

0: 생산성도 떨어지고 아. 그래서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성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017년 대비 27.6%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1: 야,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네. 생산성은 30%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면 네. 사람은 더 투여하거나 아니면 네. 공기가 그만큼 길어지는 거니
0: 그렇죠.
1: 바로 이건 공사비 상승과 직결되는 요인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고령 건설 현장 전문가들 이런 분들마저도 점점 네. 이제 나 더 일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이끄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 때문에 원가가 올랐으니
1: 네.
0: 실태를 좀 파악해서
1: 네.
0: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고령자가 많아지고 젊은 층이 안 들어오네. 이쪽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서둘러서 반영하지 않는다면
1: 네.
0: 원가의 증가 요소는 해결되지 않는 거고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이렇게 현장 전문가들이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0: 네.
1: 요즘은 닭공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닭치고 네. 공급. 그만큼 네. 빨리 뭐라도 하나 더 공급하자라는 얘기가 정부의 기조인 것 같은데
0: 네.
1: 이 공사기간도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네요.
0: 아, 공사기간은 의미 있는 숫자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 예.
0: 과거보다 늘어나는 요인과 오히려 줄어드는 요인이 좀 이렇게 상쇄되고 있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
1: 예.
0: 지하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1: 네.
0: 지하의 주차장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1: 예.
0: 지하에 들어가는 전기실, 물탱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 이제 지하에 뭐 5m만 팠으면 됐었던 것을 10m, 20m씩 파 내려가야지만 어떤 필요로 한 공간을 만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많이 내려가면 흙막이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1: 네.
0: 지하에 뭐 단 1m 더 내려가는 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1: 그렇겠죠.
0: 안반층을 만나게 되면 안반층서부터는 또 다른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굴착기 바가지 푹푹 푸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1: 예.
0: 펼쳐지는데
1: 예.
0: 발파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공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거나 그리고 흙막이가 또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거나
1: 예.
0: 이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1: 그렇겠죠.
0: 흙막이도 튼튼해야 되고 흙막이를 버티는 이 스트러트라고 하는 어떤 강한 철물이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이것도 되게 빽빽하게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상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습식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써서 하는 공사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시멘트와 물과 모래를 섞어서 벽에 바르는 이런 걸 습식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 습식공사의 결정적인 단점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1: 비 오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추워도 안 되고
1: 예.
0: 너무 더워도 안 되고
1: 예.
0: 그래서 건설사들이 건식공법으로 많이들 방향을 전환합니다.
1: 네.
0: 건식이라는 거는
1: 네.
0: 물을 쓰지 않는 석고보드와 시스터드라고 하는 어떤 그 골조 역할을 하는 걸로 벽을 세우고
1: 네.
0: 그다음에 화장실 자체도 석고보드로 화장실 칸막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점점 많이 발전을 해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춥거나 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서 그런 단위 요소 기술이 생겨서
1: 예.
0: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로 더 파내려가는 시간과 건식 때문에 세이브되는 시간이 좀 이렇게 상쇄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1: 네.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PC라 그래서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현장에다가 저렇게 세운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저걸 세우느라고 되게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해야 되는 그 위험 요인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공사 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공장에서 저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현장은 땅 파고 있을 동안 저 PC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는 실내에서 저 기둥을 만들고 있다가 현장에다가 운반해서 들여주면 크레인으로 저것만 이제 들여갖고 오는 거죠.
1: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레고 블록을 만들어 놓고
0: 그렇죠.
1: 공사 현장에 와서 레고 블록을 쌓는다 이 얘기인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딱 레고 블록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할 수 있어서

0: 그래서 공기 단축에 또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네.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네. 지하를 많이 아까 파내러 가면 너무 공사 기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네. 메이저들 현대, 대우, 뭐 DLNC, 삼성, GS마다 전부 다 지하로 조금 덜 파내려 갈 수 있는 방법을 저층고 지하 주차장 구조를 특허처럼 이렇게들 다들 갖고 있습니다.
1: 아, 설명 좀 해주세요.
0: 요게 예를 들어서 보가 하나 더 생기다 보면 네. 이 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 더 깊이 지하로 파야 되는군요.
0: 파야 되는 아, 네 맞습니다. 예. 지하로 파 내려가야 되는 깊이가 50cm 정도씩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한 개 층이 50cm면 지하 3층으로 보면 1.5m의 안반층을 더 뚫어야 돼 말아야 돼 어마어마한 공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반층을 1.5m를 덜 뚫게 하기 위한 이 공법들인 거예요.
1: 예.
0: 각자 이건 내 특허야. 나는 이렇게 지하주차장마다 이렇게 할 거야. 저거의 핵심은 이 보 밑으로 배관들이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보 높이 50cm 저기는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0: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1: 예.
0: 깊이 면에서는 낭비인 거죠.
1: 예.
0: 그래서 무량판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얘는 기둥이 있으면 보가 없이 이렇게 드롭한 날이라고 하는 주변에 이런 그 못 머리처럼
1: 네.
0: 뚫지 못하게 하는 평평한 판 정도만 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왜 차이가 나냐면
1: 네.
0: 빨간 배관, 파란 배관, 뭐 회색 배관이 슬라브에 딱 붙여서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50cm 덜 파도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지하로 3계층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총 1.5m의 안반층을 발파도 안 해도 되고 뭔가 이 하람이라 그래서 요즘 민원 심하잖아요. 안반 막 그 막 딱딱딱딱 때리는데 브레이크로.
1: 네.
0: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1: 네.
0: 요런 거를 이제 찾아서 특허처럼 만들어 놓고 지하 조금 덜 내려가려는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1: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호가 있는 라벤 구조는 일종의 액자틀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아, 네, 네, 네.
1: 수평과
0: 맞습니다.
1: 수직으로 액자틀을 네. 만들어 놓고 네. 그 액자의 수평 틀이 위에 어떻게 보면 위에 층고를 받쳐주게끔 액자틀을 만드는 건데
0: 아, 네, 네.
1: 그런 거 하려니까 땅을 더 팔아야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공기는 네. 늘어나고 네, 그래서 네. 무량판 구조로 한쪽에 뭐랄까요? 보호 역할까지도 다 해줄 수 있는
0: 네네.
1: 그걸 만드는 방식을 네. 각각의 메이저 시공사들이 각자의 특허로 하고 있는 거다.
0: 네네.
1: 이 얘기네요.
0: 네.
1: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0: 네.
1: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와
0: 네.
1: 요즘 짓는 아파트
0: 네.
1: 이게 똑같은 아파트로 봐야 될지 상품을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고 요구하는 성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촘촘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전 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는 니네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돼. 이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1: 예.
0: 그게 제로 에너지 빌딩 ZEB라고 하는 건데 이게
1: 예.
0: 이제 5등급 1, 2, 3, 4, 5등급이 있으면 맨 마지막 등급을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돌리고 전등 밝히고 뭐 난방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인데
1: 네.
0: 20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옥상에 전부 다 태양광 그리고 땅 속에는 지열 이런 설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야 되는 아파트 상품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을 좀 보면 예를 들면 가변 평면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1: 네.
0: 강남에 이제 그 한강도 봐야 되고
1: 네.
0: 남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남양 좋아하는데
1: 네.
0: 남양 2구도 쉽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예를 들면 신반포 19차, 25차 여기는 북서쪽에 한강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북서쪽을 전면으로 내세우자니 살짝 아쉽고 그렇다고 한강 뷰 이 어마어마한 이 메리트를 버리자니 또 아깝고
1: 예.
0: 좋아 그러면 주방과 거실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 상품을 내놓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남양이 좋으신 분들.

0: 은 남쪽에다가 거실 놓으세요. 그러면 북쪽에다가 주방 놔야겠죠. 그리고 한강 꼭 보셔야겠으면 북쪽에다가 거실 놓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단 이렇게 되려면 주방이 어느 쪽에 있던지 간에 짧은 위치에 수직의 배관 오수를 쓸 거잖아요.
1: 예.
0: 거기서 이제 삼겹살 먹기도 하고 뭐 야채 씻기도 하면서 흙도 나오고 이제 이럴 텐데
1: 네.
0: 그런 오염된 그리고 뭔가 그 배관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수직의 배관이
1: 네.
0: 그걸 이제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 PD 수직의 배관이 내려가는 PD가 북쪽에도 근처에 있고 남쪽에도 근처에 있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주방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세요. 우리 평형은 얼마든지 가변형 평형이에요.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1: 예.
0: 옛날에 세대에 화장실 하나였었잖아요. 아주 예. 9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 경우에 이제는 너도 나도 25평 작은 평형인조차도 욕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일반 욕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이제 그거 시대 지났어요. 방마다 욕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새로운 상품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 이해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 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요구 사항이 더 많아졌다.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네.
1: 못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최도영 고려사이버대 건축공학부 외래교수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달라진 원가구조 속에서 지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비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숙련공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투여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네. 눈높이가 네. 예전보다는 더 쾌적한 네. 주거 환경을 원하다 보니까 배관도 예전에는 하나만 뚫어도 되는 걸 뭐 북향, 남향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양쪽에도 배관 놔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대응하다 보니 또 올라가는 비용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요소들이 저 공사비를 올리는 요소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안전으로 인한 비용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3: 아, 요게 지금, 이상하게 경쟁적으로 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기업의 어떤 대표와 오너들을 창피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2: 네.
3: 청문회도 불러가지고 니네 이렇게 잘못했어. 막 그 뭔가 좀 책임을 묻다 보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네. 굉장히 좀 과잉 대응하는 거가 경쟁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이 사고가 한번 나면 전 현장을 다 멈춰 세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전 현장을 다 멈춰 세우고 무슨 캠페인 같은 거를 해요. 야, 우리 안전 마인드 새롭게 다지자. 막 이런 캠페인들을 예, 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의 회장님이 우리의 사장님이 나가서 청문회를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정말 사고 안 나는 마인드셋이 됐다는 걸 보여주자.
2: 네.
3: 이런 약간 좀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3: 그런데

0: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전 현장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 현장이 있으면 그 100개 현장에 한 개 현장마다 수십 개씩의 협력 업체들이 다 있을 텐데
1: 예.
0: 그 수십 개의 현장 곱하기 100개 현장들에 해당되는 협력 업체들은 하루 일을 못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대기료가 나가야 돼요.
1: 예.
0: 준공하면서 그 현장들의 협력 업체들의 원가는 올려서 정산해 줄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이게 다 모아 모아져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야 이게 이제 단순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어떤 그 사고 처리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 이제 전 현장에 원가가 올라가는 거가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산에 막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적자 나는 현장으로 끝날 수 없으니까.
1: 네.
0: 이 대기료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원가를 조금씩 올려놔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올려놓고 안전관리비에 투자를 하던 좀 더 안전관리 활동을 하건 좋겠죠. 그런데 원가 올라가는 요소로 발휘가 되고 또 하나는 사망사고가 한번 나면요. 현장을 안전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씩 그 무조건 중단시킵니다. 한 달 중단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공사 초기에 그러니까 땅 파고 골조 기초공사 할 적에 한 달이 중단되고 나면 나머지 뒷단 가지고 이 부족했던 한 달을 만회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중대재해가 나갔고 한 달이 중단됐어.
1: 네.
0: 그럼 이 3, 4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리소스들이 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장비와 막 돈이 투입이 돼서
1: 추가
0: 야간 네. 작업하고 막 돌관 공사 해가지고 준공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지다 보니
1: 네.
0: 그런 쪽으로 원가가 좀 통제 가능한 원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현장의 공사 원가 줄이는 거에 굉장한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0: 네.
1: 우리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 기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이렇게 강한 안전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뒤에 사건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대재해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 눈에 띄는 감소 효과는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원가 상승과 기업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
1: 예.
0: 이런 거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는 요인이 좀 큽니다.
1: 네. 뭐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감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오늘 주제는 우리가 네. 건립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좀 초점을 맞춰보다 보니까
0: 네.
1: 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기여가 안 되면 다른 형태로 안전을 좀 더 도모해야 되는 이슈도 있을 텐데
0: 네.
1: 이거는 뭐 다음번에 다른 분들하고 모시든지 아니면 우리
0: 네, 네.
1: 교수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든지 하도록 하고요.
0: 네.
1: 자 그러면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까 공기가 좀 더 뭐라 할까요? 줄어들 수 있는 신공법들도 많이 있지만
0: 네.
1: 이런 안전 관련한 이슈들 기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좀 제가 보기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 안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0: 도시정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일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습니다.
1: 그게 예.
0: 땅을 파다 보니 예전에 지은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땅 속에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깊이 들어가 봐야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기초 깊이이거나 뭐 많이 들어가야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 정도에 그리고 20, 30년 뭐 30,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그렇게 막 환경을 막 생각을 신경을 쓰면서 야, 폐기물 나왔다고 지금처럼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도 안 하고 야 여기 폐기물 나왔는데 그냥 두고 우리보다 깊으니까 우리가 파야 되는 깊이보다 깊으니까 그냥 둬. 이게 30, 40년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이었는데
1: 네.
0: 지금 그걸 재건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재개발해야 되고 재건축을 하려고 팠고 지금은 지하 3층 막 그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1: 예.
0: 예전에 무슨 뭐 주유소를 했었던 뭐 석유 가게를 했었고 철공소를 했어가지고 시커먼 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면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땅은 지하 3층까지 파 내려가야 되는데 표면에 어떤 폐기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멈춰서 어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땅을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1: 네.
0: 거예요.

0: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공기 증가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야 우리가 강남의 대표 주자인데 문주가 50m밖에 안 돼? 야 우리는 100m가 넘어야 돼.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스카이의 브릿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네.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층고 저기가 2.8m야? 우리는 최소한 3m야. 3m짜리 층고를 가야 돼. 이러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늘어날 네,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특수한 요소들 때문에 일부 도시정비 사업지들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해 본다면 예. 상쇄 요소와 증가 요소가 좀 이렇게 상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변화된 주택 공급 상황 속에서 네. 건설사들 네. 과연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 건가. 자, 네.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0: 아, 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일부 이익률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 단편적인 한 분기의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예. 건설 현장의 특성이 3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네. 착공하고 그 준공해서 뭔가 이 단위 프로젝트의 매출과 매출 원가와 그리고 매출 총 이익과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다 발현이 되는 시점이 3년을 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건설에서 많이 남겨 이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한 5개년 정도의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 매출 총 이익은 1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공사 원가가 있고 그 뺀 그 매출 총 이익 그게 10%니까 여기에서 본사 판관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본사 직원들의 인건비 뭐 연구개발비 이런 거를 또 빼고 나면 3 내지 5% 남는 장사인 거예요. 예. 건설 회사가.
1: 예.
0: 뭐 폭리를 취하네 이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에이 뒤에서 다 남기면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0: 네 그렇지 않다라고 요즘 뭐 이거 다 기업 공시되는 거니까
1: 네.
0: 회계년도 한 개 분기만 보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모 회사는 빅베스라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뭐 해외에서 그리고 어떤 뭐 지식산업센터에서 막 손해본 것들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 손실 처리합니다.
1: 네.
0: 손실 처리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회계년도에 뭐 1분기라든지 상반기라든지 이런 숫자는 튀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만 보고 야 이거 봐 이렇게 많이 남겨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1: 아.
0: 전체적으로 5년 평균 내보십시오.
1: 예. 네. 그러면 이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을 남기는 환경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불리해진 상황이에요?
0: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이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이 보여지는 구간도 있어가지고요.
0: 네. 그러니까 그 이익률이 수주가 급감하면서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 원가와도 맞물립니다. 수요와 공급 때문에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합에서 요구하는 공사비와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가 지금 안 맞잖아요.
1: 네.
0: 안 맞으니까 현장들이 생기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예.
0: 건설 현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수주고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1: 예.
0: 실제로 수주액이 확확 줄고 있어요. 수주액이 줄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건설사들이 야 우리가 조금 더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자 이 얘긴데
1: 네.
0: 허리띠 졸라매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야 우리가 원가율 좀 높게 수주한 현장들 이거 지금 저 착공하지 마. 우리 뭐 자체 아파트라든지 원가율 좀 좋은 현장들 지금 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뭐 한 단위 뭐 3개월 분기에 율이 높아졌어. 라고 하는 숫자가 튈 수는 있는데,
1: 아.
0: 선별 수주와 더불어 선별 착공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착시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결국 그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0: 네.
1: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초대형 건설사들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에만 들어가서 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거는
1: 그러면 이익률이 결국 올라질 수 있는.

0: 요인이 된 거 아닌가요?
1: 근데 지금은 네. 내가 할 수 있는 공사비, 그러니까 네. 원가율도 자재비도 올랐고 아까 뭐 철근값도 올랐고 네.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나 1200만 원에 할게라고 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 1200만 원으로 조합해서 주면 네. 전체적인 사업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돼. 너 900만 원에 해줘. 아, 그럼 못 해. 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네, 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흔히 말해서 프리미엄 주거 단지라고 불리우는 통칭하는 곳이 있고 네. 일반적인 주거 단지라고 통칭하는 곳이 분명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불편한 얘기지만 네. 어디가 마진율이 더 좋습니까?
1: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월등히 좋습니다. 아, 월등히 좋습니다.
0: 건설회사가 더 많이 남겨 먹어요?
1: 많이, 네, 많이 남겨 먹습니다. 그들도.
0: 예. 예. 네. 왜 그런가요?
1: 이거를, 야, 일반과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편한 세상으로 지었던 어떤 그 현장을 아크로로 바꾸면 얼마가 남어라고 어떤 그, 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 똑같은 현장에다가 한쪽은, 이편한 세상으로 짓고, 한쪽은 뭐 똑같이 이 아크로로 짓고, 또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예. 정확하게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기막히게 들 수 있는 사례를 좀 찾았는데,
0: 예.
1: 조합에서 동작구에 있는 현장입니다.
0: 예.
1: 조합에서, 야, 우리, 예, 니네 일반 브랜드 말고 니네 하이엔드 브랜드 있지 그걸로 바꿔줘 라고 2024년도에 요구를 했어요.
0: 예.
1: 또 하나는 또 이런 사례들이 두 건을 찾았습니다.
0: 예.
1: 기존의 공사비가 59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 브랜드였을 때
0: 네.
1: 하이엔드 브랜드 달아줘 얼마 더 주면 돼? 882만 원이요.
0: 네. 한 290만 원 늘었네요.
1: 290만 원을 네. 더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중에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공사 원가가 올랐잖아요.
0: 예.
1: 공사 원가가, 그러니까 공사비 지수가 상승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건 너도 나도 공평하게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77만 원이에요. 그러면 290만 원에서 77만 원 정도, 한 80만 원 빠진 210만 원 정도는 브랜드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닮으로써 더 올라오는 공사비인
0: 네.
1: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이엔드를 달았으니까 뭐 도배지도 더 고급으로 해줄
0: 그렇죠.
1: 거고
0: 내장비가 달라질
1: 더
0: 테니.
1: 좋아질 거고 예.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0: 예.
1: 이거를 무작정 그러니까 그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 도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0: 아. 네.
1: 이걸 감시해 주려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예. 개발원 여기에서
0: 예.
1: 야, 니네 시공사들 못 믿겠어. 니네 일정한 비율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국가기관에다가 갖고 와. 이게 도면이랑 싹 다 갖고 와. 내가 검증해 줄게.
0: 예.
1: 이런 제도가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아까 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면 시공사들이 이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느냐. 국가기관에 가져간 자료들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전문가들이 사례들 가지고서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0: 네.
1: 야, 니네 여기 페인트였는데 대리석으로 바뀌었네. 요건 전년도에 이런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요긴 니네가 얼마? 1,000원 올려받지 마. 900원만 올려받아. 라고 어떤 사례 중심의 조정을 해줘요. 그런데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게
0: 네.
1: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주방가구예요. 뭐 프랑스산 어떤 뭐 벽 재료예요. 이런 것들이 오니까 사례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조금 더 룸이 생겨요.
0: 예.
1: 마음대로 좀 공사비를 예, 올릴 예. 수 있는.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자료조차도 조금 적어지다 보니 원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0: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1: 네.
0: 저도 예전에 입주했던 곳에서 이런 식의 홍보에 저도 낚인 적이 있어요.
1: 네.
0: 건조기는 뭐 스웨덴제고 그다음에 네. 환풍기 그 주방에 있는 그거는 독일제고 뭐 하면서 뭐 5만 가지 해외 브랜드로 뭐 도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런 것들은 AS도 안 돼요.
1: 네.
0: 이렇더라고요.
1: 네.
0: 이거는 프리미엄도 좋지만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네. 자, 그다음에 금융 비용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 비용도 요즘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럼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성사되지 못하는 요인도 큽니다. 원인도 커요.
0: 네.
1: 초저금리 시대에 비해서 지금 그나마 좀 떨어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였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0: 신용도가 좋은 메이저와 그렇지 않은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비메이저들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거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뭐 1위에서부터 한 5위 정도까지만의 어떤 시장이 된 거고. 그러면서 공사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1: 네.
0: 이 금융비용 때문에 공사 원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더 하기 힘들어진 거에 대한 원인도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1: 이거. 야, 이래저래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게 진짜 아파트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조기에 착공해서 좀 저가로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앞에 1부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요.
0: 네.
1: 고령화로 인해서 숙련공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 만약에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0: 네.
1: 우리 아파트 짓고 싶어도 지을 인력조차도 없어지는 거 아니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0: 네.
1: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아,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있는데
1: 네.
0: 젊은 층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1: 네. 그러니까
0: 젊은 층이 힘세니까 들어와서 힘써라가 전혀 아니고
1: 예.
0: 자기가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무슨 어떤 그 공도구를 개발을 하고 한다 보면
1: 예.
0: 그러면 얼마든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벌 수 예. 있는 거죠.
1: 네. 진짜 이거 어떻게든 뭔가 그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젊은 인력들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유독 높은 것 같아요.
0: 네.
1: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0: 대표적으로 그 도심지여서 그렇습니다.
1: 네.
0: 일반 예를 들면은 나대지에 공급하는 거하고 도심지에 공급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게
1: 네.
0: 레미콘 차가 진입해야 되는 시간과 교통량과 그리고 거기서 어떤 흙을 퍼내서 밖으로 퍼내야 되는 이런 거에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에 10탕 뛰느냐 뭐 20탕 뛰느냐의 차이인 거죠.
1: 예.
0: 그런 교통난 때문에의 효율 저하 이게 또 크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좀 과열됐다고 할까요? 야, 우리 집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스카이브릿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사우나 저쪽에 무슨 뭐 탕이 몇 개야? 두 개? 택도 없어. 우린 다섯 개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네, 시작을 네. 한 거죠.
1: 네.
0: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의도 광장 아파트가 1,590만 원이더라고요.
1: 평당 저
0: 평당 가격이
1: 와.
0: 네. 1,590인데 여기 좀 특별한 게 초고층이에요.
1: 예.
0: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입니다.
1: 예.
0: 초고층부터 중간에 어떤 소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1: 네.
0: 그리고 그에 비해서 세대수는 414가구밖에 안 돼요.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리고 3개동인데 저 옥상에 전부 다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있고 브릿지들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1: 저기 어느 동네 아파트인지 저도 아는데 광장 아파트 전체가 지금 재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0: 전체가 재개발되는 거죠.
1: 전체가 재개발되는데 3개동밖에 안 나와요?
0: 아니, 그 앞에 그 일부가 그렇습니다.
1: 아, 일부가?
0: 네.
1: 아, 예.
0: 38-1번지예요.
1: 아, 예, 예.
0: 38-1번지가 몇 개 동이 있는데
1: 그 동이.
0: 그 동 전체를 다 합쳐갖고 이렇게 3개 올릴게라고 된 거예요.
1: 저런 것들이 과열이 되면서 점점 더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는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1: 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서 전개되는 것들은 모두 메이저 건설사 아니면 아예 못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럼 결국 조합원들은 이 메이저 건설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0: 네.
1: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구조는 아닌지 이런 네. 걱정도 됩니다.
0: 맞습니다. 끌려다닙니다. 네, 끌려다니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는 그 선배 중에 하나가 모 중견사의 본부장으로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1: 예.
0: 회장님이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1: 네.
0: 회장님이 그 본부장 앞에다 놓고 야 우리 강남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건축 하나만 해보자.
1: 아.
0: 이게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에요.
1: 네.
0: 어떤 그 메이저가 아닌 그 사람 그 건설사들이 정부에서 걸음마 단계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도 원하고 시공사도 중견이 들

0: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생겼어. 그 중견사 회장님부터 전 임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품질 체크할 거야.
1: 예.
0: 자기네들 기업에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1: 그렇죠.
0: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겠냐고요.
1: 그렇죠.
0: 지금 메이저들만의 시장, 메이저들도 아니에요. 그 5위 정도만이 누리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강남의 이 시장을
1: 예.
0: 깨서
1: 예.
0: 좀 중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1: 예.
0: 대표적으로 금융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조달 원가가 이자율이 턱없이 경쟁이 안 되니까.
1: 예.
0: 그러니까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뭐 허그처럼
1: 예.
0: 보증할 수 있는 거를 세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메이저들은 중앙아시아로 나가고 몽골로 나가서
1: 예.
0: 해외 진출해서 아파트 져야죠.
1: 예.
0: 그렇게 좀 어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면 자신들이 되팔 때 네.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 큰 거잖아요.
0: 네.
1: 그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0: 압구정에 DH 할까요? 아니야, 나는 압구정이 더 좋아. 너 DH 빼. 나는 압구정 현대로 해. 어디 보도도 또 못한 막 그게 나오잖아요.
1: 예.
0: 삼성이 들어갔을 때도 새로운 니네 레미안 말고 다른 거 우리는 니네가 짓고 갖고 있는 브랜드보다도
1: 더 위에
0: 더 위야. 압구정으로 어떻게 승부해? 압구정 짓는데 꼭 현대가 해야 되나요? 메이저가 아닌 주간 중견사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줘야죠.
1: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0: 공사비는 인건비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0: 젊은 층이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좀 들어오고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고 젊은 층이 야, 나 어느 현장에 나 지금 도배로 일한다? 라고 자신 있게 나 노가다야 아, 창피해가 아니라 나 프리랜서인데 그 현장에 나 도배야 나 삼성전자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왔고 나 타일 배워가지고 나 지금 사업장 15개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건비는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어떻게 보면 옛날 동료들 얘기를 해 주신 거라서 부담감도 컸을 텐데
0: 네.
1: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1: 지금까지 최도영 고려사이버대 건축공학부 외래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0: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스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 출국해 중동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 지역 주변에서 수색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현지 시간 8일 네팔군과 함께 헬기 두 대를 타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스와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의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릿지 인근에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해왔던 곳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자국 영토를 미국의 일부처럼 표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항의해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소르게르디르 카트린 군나르스 도티르 아이슬란드 외무장관은 지난달에 공식 부임한 빌롱 주 아이슬란드 미국 대사를 현지시간 8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지도 이미지에는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영토가 모두 성조기로 뒤덮여 있었으며 지도 위에는 미합중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특사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연쇄 방문이 끝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키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새벽 러시아 공습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 최고 40mm, 그 밖의 동해안은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

0: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4.6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꼬매거나 터진 옷을 꼬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꼬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 하다도 있습니다.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엎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그룹 Earth, Wind & Fire의 보컬이기도 했던 가수 필립 베일리는 1984년에 나온 세 번째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네시스의 필 콜린스에게 드럼을, 포플레이의 나나 니스트에게 베이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필 콜린스가 앨범을 다 녹음하고 나서 싱글로 내놓을 만한 곡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죠. 그래서 필 콜린스와 나다니스트가 피아노에 앉아 이런저런 코드를 치고 여기에 필립 베일리가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든 음악이 이 앨범을 대표하는 싱글이 되었고 심지어는 필립 베일리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Phil Collins, 필립 베일리입니다. Easy Lover.

9월 8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필립 베일리, 필 콜린스의 Easy Lover 들으셨어요? 김수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앨범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음악. 근데 필 콜린스가 앨범 녹음 다 하고 나가지고 근데 앨범은 좋은데 싱글로 낼 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든 노래에 본인이 보컬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노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 이 Easy Love라는 노래는 필립 베일리 혼자 불렀어도 뭐 충분히 좋은 음악이었겠지만 필 콜린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그 에너지가 훨씬 더 폭발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잘 어울린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 콜린스가 좀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음악이 잘 됐으니까요. 그게 필 콜린스의 안목인 거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저는 노리지 않고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골든디스크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0: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실 때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문자 미니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 노리지 말고 그냥 대놓고 보내주세요.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있는 거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요. The Jackson 5의 Never Can Say Goodbye. 8606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음악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의 I Feel It Coming이었습니다. 이 노래 이혁주님이 골라주셨는데요. 혁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여름에 감기 걸려가지고 이 자신의 신청곡이 나올 때쯤이면 감기가 다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사연 받은 지 일주일 뒤에 그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랬는데 이제야 나으셨대요. 그리고 그 사연은 다시 듣기로 들으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는 다 나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건강해진 기념으로 신나는 노래 하나 남긴다고 하시면서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뭐 체력도 그렇고 좋은 기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I Feel It Coming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다행입니다. 잘 회복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들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 지나가듯 한

한번 드렸었는데요. 김지우 님이요. 저는 출근길 퇴근길에 비틀스의 Do You Want to Know a Secret? 이 노래 자주 흥얼흥얼합니다. 혜림 씨는 어떤 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아는 노래 나오면 네, 보통 이제 아는 노래를 막 이렇게 따라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뭐 어디선가 나오지 않고 그냥 막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들도 항상 달라가지고 예, 딱이 노래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최근에는 Fly Me to the Moon을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Fly Me to the Moon에 좀 꽂혀가지고 예, 그 노래 가사를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예, 최근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들은 좀 멜로디가 우리한테 익숙한 음악들이 따라 부르기가 훨씬 더좀 좋기도 하죠. 비틀스의 이 노래도 멜로디가 아주 선명해서 그래서 따라 부르기 좋은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래 들으시면 지우님뿐만 아니라 출근길, 퇴근길에 이 멜로디가 입에 붙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비틀스, Do You Want to Know a Secret? 이 노래와 함께 김남영님이 신청해주신 스파이스걸스의 Stop까지 두곡 이어드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미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1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니스 이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S17과 In the Winter 이 노래로 유명한 가수죠. 제니스 이안이 굉장히 일찍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만 14살이었던 1965년에 데뷔곡인 Society's Child라는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음악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당시 빌보드에서 14위를 했고요. 또 싱글이 6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신인으로서는 꽤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제니스 이안은 10대 때부터 이렇게 가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됐죠. 그리고 70-8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무엇보다 제니스 이안은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포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음악만 들으면은 그냥 편안하다 싶을 수 있는데 그 가사나 제니스 이안이 거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좀 날카로울 때가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 가수였던 제니스 이안, 2022년까지 23장의 정규앨범을 냈습니다. 이 23집이 현재까지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니스 이안이 이 앨범을 내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하려는데 후두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막 취소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니스 이안도 이 앨범이 나의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한 노래가 스와나 노아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니스 이안 노래 안에는 편안하면서도 뭔가 날카로운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날카로움이 이제 다 사라지고 푸근함과 연륜이 남은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이스와나 노아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스 이안의 데뷔곡인 Society's Child, Baby, I've Been Thinking.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싱글 수아나노와 함께 하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제니스 이안의 데뷔곡 Society's Child, Baby, I've Been Thinking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가장 마지막 싱글이었어요. 제니스 이안의 수아나노와 함께 하셨습니다. 5724님, 아재 감성의 노래 신청해요. 스틴 하트가 Without You를 커버했던데 상상했던 딱 그 사운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 좋기도 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그랬더라고요. 스틸하트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노래 있죠. Without You를 스틸하트만의 감성으로 정말 딱 락발라드 그것도 2026년에 발표됐다기보다는 한 80년대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딱 불렀는데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 Without You라는 노래가 원래 Badfinger라는 그룹의 노래였고 해리 닐슨 버전, 머라이어 캐리 버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밴드가 불렀으니까 원곡에 조금 더 가깝게 재해석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노래 스틸하트 노래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5724님 빼고는 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시절의 감성을 2026년에 자극하는 그런 버전의 Without You입니다. 스틸하트의 Without You 이 노래에 이어서 4384님이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s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좀 비슷하게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을게요. 먼저 스틸하트입니다. Without You.

김예림의 골든 디스크. 9월 8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예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은요, 골든 디스크의 마무리를 축하로 한번 해보려고요. 윤성빈님, 안녕하세요. 골든 디스크는 항상 잘 듣고 있지만 사연을 안 남긴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전 제 생일이었던 9월 8일에 방송에서 생일 축하를 받은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골든디스크를 들을 때마다 항상 좋은 곡들 소개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더구나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에도 딱이고요. 신청곡으로는 밤에 듣기 좋은 특히 콜드플레이의 공연장에선 무지갯빛의 향연이었던 찰리 브라운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성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마 올 생일은 가장 마지막으로 축하해드린 사람이 되겠네요. 네. 몇년 전에도 제가 우리 성민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또 같은 날 성민님 생일을 똑같이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이만큼 쌓였다는 게 그게 진짜 너무 운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운 좋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네요. 2026년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뭐 2027년, 8년, 9년, 2030년도 우리 윤성빈님 생일을 같이 축하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 음악 여행 낭만가요.
1: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어투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는데요. 점점 잊히는 것 같죠? 바꿔써야 할 일본어투 표현,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는 말에서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왔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는 우리말 왔다 갔다에 일본어 조사 타리를 붙인 말로 왔다 갔다로만 써도 뜻이 통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호르무즈에서의 작전 여건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 일환으로 이란 항공사 등 36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0: 정부 긴급구호대가 네팔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해 도보 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당국은 더 이상의 수색은 어렵다며 위협됨 인근 터널 수색에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1: 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마치 청와대를 통해 신약 승인 사안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브로커의 녹취록이 공개됐었는데 이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신약 임상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간 통화에서 청와대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한국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1: 하지만 파병 문제 등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2: 엘리제궁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마주앉은 두 정상. 단독 오찬을 시작으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안보부터 경제와 첨단 산업까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파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건 아니라며 국방부가 중동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검토 과정의 일부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은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개정하고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는 등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AI와 반도체, 양자, 원자력 등 미래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4: 첨단 미래산업 강국인 프랑스와 지속가능한 공동성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의 대유럽 외교를 더욱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2: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 20개사가 참여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투자와 시장 진출 확대를 독려했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5: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하원 의장을 면담하고 동포들과 점심을 함께한 뒤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등을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파견과 관련해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파병을 전제한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파병 관련 검토는 진행 중이며 결정된 건 없다며 조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란 측이 파병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실무선에서 물어왔었다며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파병 여부를 본격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인 NSC 심사,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심의, 국회 동의안 의결이 각각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중동 일대의 무력 충돌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100달러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2: 이란 해군이 현지 시각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이란이 테러군으로 규정한 미군 소속의 최신형 지능형 무인 수중 장비 한 대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입니다.
2: 수중 분야의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장비라며 몇 시간 안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한 매체는 최장 10일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납포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군이 운용하던 무인 수중 드론 한 대가 하루 이상 전 오작동을 일으켰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25주년을 앞둔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또 한 번 강조하는 데 바빴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 확보에 매우 근접했지만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돌입한 미국은 이란의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해 3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남은 항공사 전부를 겨냥했다며 이란 정권의 무기와 인력 등 수송을 지원한 곳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의 대체 항로 구실을 하는 홍해에선 사우디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에너지 시설 등이 위치한 사우디 남부 4개 도시를 타격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도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서도 이란의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중동 일대 불안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 실종 의심 지역에서 도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수색을 요청했던 곳이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4: 우리 긴급구호대원들이 네팔군과 함께 헬기 두 대를 나눠 타고 수색 지역으로 향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했던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릿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도보 수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파워하우스에 착륙한 팀은 경사가 가팔라 도보 수색이 불가능해 드론으로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네팔군 베이스 캠프에 착륙한 팀도 도로가 끊긴 지점까지 이동한 뒤 드론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긴급구호대 측은 육안으로 도로를 수색하면서 반대편 경사면까지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종된 우리 국민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5: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앞서 네팔군은 산악지형이 위험하다며 도보수색을 불허했지만 허용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네팔 정부 측에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면서 도보수색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긴급구호대의 최우선 주력지역이었던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수심이 높아 보트를 동원해야 했고 내부에 진입해도 바위에 가로막

0: 그렇죠.
1: 전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네팔군은 더 이상의 터널 수색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우리 측에 수색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네팔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줄여 구호나 복구 물자 운송에 투입하는 등 활동 초점을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 복구로 전환 중이다. 헬기 운용 수를 대폭 감축하고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이번 대홍수로 인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사망자는 1,400명, 실종자는 5,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보복 타격을 단행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0.95%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3.03달러를 기록해 전장 대비 1.55달러, 1.69%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28.18포인트 1.18% 내린 52,786.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8% 내린 7,673.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32% 내린 26,421.4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서울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본인도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당시 동작구 의회 부의장인 조진희 씨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 이 씨와 함께 조 씨 카드를 썼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8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지금 전북 무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바로 반딧불입니다. 이번 주에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반딧불이는 뭐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데 종마다 출현 시기가 다르고 성충의 활동 시기도 길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배 끝부분의 발광기관에서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죠. 이 불빛은 짝짓기를 위한 구애 신호라고 하네요. 지금 나타나는 반딧불이의 종은 늦반딧불이라고 하고요. 반딧불이의 출현 시기에 맞춰서 축제가 끝난 다음 주에도 관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깨끗한 환경이라면 반딧불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가을 반딧불이와 함께 낭만 가득한 정취 만끽하셔도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0도, 부산 21도, 대구 21도, 대전 30도고요. 아, 대전 20도입니다. 광주 20도, 강릉 18도, 제주 23도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제주에도 낮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해안과 산간에는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국은 텍사스 가스발전소, 대형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3개 사업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당초 합의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투자 규모가 대미 투자 펀드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막판 조율을 거쳐 17일 국회 보고 후 이르면 18일에 대미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파주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피의자로 구속된 카페 사장 외에도 최소 3명의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위조 조직 소속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의자는 위조 상품권을 피해자가 추워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냉동창고 안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냉동창고 안에는 수백억 원대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됐으며 경찰은 공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0: 이들 조직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개국 약 76만 명이 참여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읽기, 수학, 과학, 세 과목이 모두 직전 조사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졌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14점이 떨어진 501점, 수학 점수는 5점이 떨어진 522점으로 두 과목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 과목 모두 OECD 평균 점수보다는 높았지만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는 뒤졌는데요. 교육부는 특히 읽기 성취도의 하락이 두드러졌다며 이는 디지털 쇼폼 콘텐츠로 인한 문해력 저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수온 상승 등 기후온난화의 여파로 어획량이 급감해 지역 수산물 축제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시장에서는 명지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전어를 특산물로 한 전어축제를 매년 8, 9월에 개최해왔는데요. 전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축제 유지가 어려워져 며느리 대신 전어가 집을 나갔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에서는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 속초 강릉 동해의 오징어 관련 축제가 줄줄이 사라졌는데요. 전남 창원의 진동 미더덕 축제와 충남 홍성의 새주계 축제도 생산량 감소로 열리지 못하거나 명칭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설 관련해서 이란에서 한글로 된 경고문을 내놨네요.
1: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동참하는 것이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한국의 관련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다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느 정부 부처 언제 만나거나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같은 날 SNS에 한국어로 된 입장문을 올리고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적힌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0: 네, 한국어로 올라오니까 조금 더 이제 압박감이 커지긴 네. 하는데 그리고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높은 수위의 경고도 있었어요.
1: 네,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내놓은 메시지인데요. 이 마란디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당시에 이란팀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0: 네.
1: 부친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주치였습니다. 현재에서는 마라니 교수를 이란 정부의 대변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0: 네.
1: 이런 인물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비전투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0: 네.
1: 또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지휘 체계를 통해서 비전투 임무만 수행하는 것만 해도
0: 네.
1: 한국 해군이 온다고 해서 이란이 한국 군함에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더 격화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바지로 내몰려고 한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0: 네.
1: 마란디 교수는 다음 달에 있을 이스라엘 총선 그리고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적어도 지금은 파병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압박은 거센 상황이고 참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1: 네.
0: 파병 관련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1: 네, 현재 청와대는 여전히 파병 등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0: 네.
1: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서도 주권국가인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유출이 된 것이고
0: 네.
1: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0: 으로는 우리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다만 어제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는데요.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에 출국을 했고 중동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조사단은 우리 군 자산과 병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전 기지와 기항지 등을 확인하고 정비와 보급 등의 지원 여건과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이런 실제적인 점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걸까요?
0: 일단 미국 국방부와 정보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과 시설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예.
0: 이 문제는 일단 중동에 너무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번 전쟁만 끝나면 이 주둔 병력을 조금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건데요.
1: 네.
0: 문제는 정확한 지시나 뚜렷한 장기적인 플랜은 없는 상태고 실무진이 오히려 오로지 이 트럼프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비공식적으로 출구 전략을 짜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 전쟁에서 발은 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승리 선언하는 것도 면은 서지 않고 이미 개전 이후에 우리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을 보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럼에도 현재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그냥 계속 전쟁을 이어가자니 11월 중간 선거와 또 그 이후가 걸리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도 오락가락하면서 실무진은 더 감을 잡지 못하고 내부적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이란과 전투 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전쟁 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었거든요.
1: 예.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중이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좀 삭제해보려는 시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이 아니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냐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고요.
0: 네.
1: 뭐 미국하고 이란이 지난 주말에도 좀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이 이번 전쟁에서 좀 갖는 의미가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이란이 미군 함정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이란 유조선 세척을 공격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던 상선이나 유조선이 아니라 미군의 군함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1: 네.
0: 이란이 미 군함에 미사일을 쏜 사실은 미군도 인정을 했고요. 실제 피해는 없었다는 게 미군 측 주장이긴 하지만 피해 여부를 떠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상선이나 유조선만 공격하던 이란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1: 네.
0: 위험한 확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란의 패치시키한 대통령 같은 일부 협상파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1: 네.
0: 여전히 강경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란이 전면전보다는 지금처럼 단계적인 확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 네. 이란 쪽에서는 뭐 강경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독일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했다고요?
0: 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당이 동부 작센아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44%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1: 네.
0: 그동안 독일의 주류 정치권은 방화벽 원칙이라고 하는 이른바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원칙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단주의 정당과의 연정이나 정치적인 협력을 거부해오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1: 네네.
0: 히틀러와 나치의 집권 경험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극단주의 세력이 제도권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는데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주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건 2024년 튜링겐주가 유일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승리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광범위한 연정을 구성해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집권을 막아냈었는데요.
1: 네.
0: 이번 선거에서는 이 당이 득표율도 지지율도 워낙 높았고 또 득표율이 5년 전보다 거의 두 배로 끌어올린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를 통틀어서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독일의 한 주에서 극우 세력이 집권에 근접하게 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1: 그럼 이 독일 안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이 독일을 위해

0: 당은 이민 난민 유입을 대폭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럽연합이나 유로 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재가동과 화석연료 활용을 좀 확대하자고 했고요. 교육에서는 성과와 지식 중심의 교육을 강조를 하는데
1: 네.
0: 근래 들어 유럽에서는 좀 보기 드문 내용들이죠.
1: 그러게요.
0: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은 득표율이 20%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메르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패배라며 예상보다 큰 패배였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 이게 독일의 이런 지방선거, 한국 지방선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0: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은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주의회 선거가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그러니까
0: 단순히 지방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정부를 구성할 정당의 힘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고요.
1: 예.
0: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 총리와 주 정부가 구성이 되면 행정부터 교육까지 정방위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독일의 연방 상원격인 연방 참사원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도 입김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여러 주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베를린의 연방정부 정책에도 직접적인 이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주의회 선거가 연방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주선거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독일에서는 올해를 슈퍼선거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이 뭐 유럽에서 뭐 최근에 우파들이 좀 득세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나라들이 사실 많긴 했는데
0: 맞습니다.
1: 이런 독일의 강경 우파 승리가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강경 우파가 득세하는 분위기는 분명 있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1: 네.
0: 것처럼. 그런데 나치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인 독일에서 이 강경 우파가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독일을 넘어서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또 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1: 예.
0: 뉴욕타임스는 독일의 한 작은 주에서 극우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그 여파가 런던에서부터 파리까지 느껴졌다면서 유럽 전역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강경 우파 정당들의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1: 네.
0: 이번 결과에 또 긍정적으로 반기는 이 수장들도 있었습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에 작센 아날트주 의회 선거 결과를 올리면서 긍정적인 표시를 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특사도 역사적 승리라면서 반기기도 했습니다.
1: 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극우 네. 승리에 환영을 보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개통이 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0: 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1: 두만강 자동차 다리, 다리 이름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건설한 다리고요.
1: 예.
0: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건설이 된 다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두만강을 가로질러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나선 지역을 연결할 수 있게 됐고요.
1: 네.
0: 연결 도로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약 5km 정도입니다. 지난 7일에 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개통식에 참석을 했고요.
1: 예.
0: 내각에서는 이 다리가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의 화물이나 여객만 운송하진 않을 것이고
1: 네.
0: 이 러시아에 이제 북한이 어떤 군사 자원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겠군요.
0: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봉쇄 시위가 지금 95일째 이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제 올공이라고 부르죠. 어제 드디어 잠깐 열렸습니다. 근데 잠깐 열린 거였어요.
3: 네,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잠깐만 네. 열린 거였습니다.
1: 네.
3: 물론 이제 경기장이 또 완전히 다시 열린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직원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 네.
3: 대한핸드볼협회와 펜싱협회, 산하연맹 등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종목단체 직원들이 어제 오전 9시께 경찰의 보호를 받아 내부로 들어갔고요.
1: 네.
3: 지난 6월 5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속 사태 이후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였던 경기장을 봉쇄한 지 95일 만에 열린 거였습니다.
1: 네.
3: 사실 지난 6월 16일에도 대한체육회가 진입을 시도했었지만 이때는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약 2,000명을 주변에 배치를 했고 시위대 50여 명이 부정선거 등을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1: 네.
3: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요. 직원들은 한 70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이런저런 물품들을 허겁지겁 챙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 네.
3: 이후 체육단체 직원들이 철수를 하면서 다시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무실 출입이 재개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이렇게 뭐 선수 등록 이런 것도 늦고 막 컴퓨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막 전화로 확인도 막 잘 안 되고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3: 네, 뭐 개막식이 이제 9월 19일 토요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1: 예.
3: 핸드볼 협회 같은 경우는요. 선수단 유니폼, 경기 관련 서류를 가져왔고 펜싱 협회는 아시안 게임에 필요한 장비와 행정 자료 등을 반출했다라고 합니다.
1: 네, 컴퓨터도 막 싣고 나오는데 경찰들이 막 호위하고 그러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결제 필요한 법인 인감까지 네. 경기장 안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1: 예.
3: 체육회 측에서는 그동안 선수 지원 장비와 각종 행정 자료를 꺼내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3: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아시안게임이 코앞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라면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한 만큼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3: 경기장 봉쇄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인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용달차 6개에 나눠가지고 이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공 현장에 또 직접 갔더라고요.
3: 네, 어제 오전 직접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단체 물품 반출 자체에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지난번 체육회가 진입을 시도했을 때도 대통령이 해외에 있었고
1: 네.
3: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 중인데 하필 이럴 때를 골라 체육관에 진입해 물건을 반출했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를 틈탔다?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국내 없을 때 뭔가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시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긴 했는데요.
1: 네.
3: 다만 장 대표가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체육회 사무실과 투표 관련 장비들이 보관된 곳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면서

0: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물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경찰이 봉인해 놓은 것도 맞다고 확인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들을 예. 조금 달래기 위한 거였는데요.
1: 예.
0: 그러면서도 물품 반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국민의힘도 영상을 확인을 하고 선거 관련 물품이 섞여 나온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 현장을 찾은 건 지금까지 79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순서였는데
1: 예.
0: 이 연설이 진행되는 시간을 뒷전으로 미루고 결국 당대표가 현장이 아니라 올림픽공원 찾아간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한숨만 나온다. 강경 지지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본인 정치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대표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올공에 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썩 뭐 찬성하는 입장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 네, 어쨌든 정전식 원내대표가 오히려 지금 당 네. 내에서는 위상이라든가 영향이 좀 더 커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이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당 지도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0: 네, 저희도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조선일보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 전달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서울 공항에 나간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1: 네.
0: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0: 김민석 대표도 어제 민주당 TV에서 오보,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덧붙인 게 당 내외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종합해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견 자체에 대한 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청와대는 그래서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 네.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프랑스를 방문 중인 청와대 관계자가 보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1: 예.
0: 지금 야당은 계속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특히 용해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 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문회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지명을 철회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1: 네.
0: 다만 청와대는 이건 논란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듯한 말도 했습니다.
1: 예.
0: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검증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용해인 후보자도 어제 출근길에 또 침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 네, 어제 아침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1: 예.
0: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뭐 지금 언더조직 문제, 과거 조직 내 어떤 성차별 논란, 배우자와의 기부소득단 운영 문제, 또 이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관련 야당의 주장 등에 대해 후보자 본인은 아무런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래도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청문회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정도는 답을 했는데
1: 네.
0: 최근에는 그냥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신 이제 당 기본소득당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개별적으로 의혹에 반박하는 형식인 건데요. 어제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 이런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제 연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민주당 TV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송영길 의원이 한동훈 의원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0: 네. 김민석 대표가 좀 표현 수위를 이렇게 높였는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TV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가만히 덧붙이기를 이거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라면서 한동훈 의원에게 자기에게

0: 하고 또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는데요.
1: 예.
0: 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도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지 말라. 특수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1: 네. 김민석 대표가 자기 했다고 또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동훈 의원 성격상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바로 원색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향해서 흑역사를 꺼내드는 건데요. 5.18 전야제 새천년 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팩트에 대해 반발할 게 없으니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한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1: 네.
0: 이게 이제 2000년 5.18 전야제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광주의 유흥주점 해천년 NHK에서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을 다시 또 끄집어낸 건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관계에 반박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매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김승원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에게 아 그럴 거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선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증인으로든 청문위원으로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전날에는 청문위원으로 네. 참여시켜달라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나 증인 출석도 괜찮다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증인도 괜찮으니까 나가겠다.
0: 네 그렇죠.
1: 약간 바뀌었고요. 한 의원은 녹취록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의혹의 범위가 민주당 전체로 좀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 네 어제 추가 공개한 녹취는요. 김승원 후보자의 직접 통화가 아니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제넨셀의 강모 대표 사이 2021년 9월 통화 내용입니다.
1: 네.
0: 양 씨는 녹취에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분들을 진짜 많이 안다라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최 전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에게 자리를 만들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최재성 전 수석이 양 씨를 2021년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는데 이걸 두고
1: 네.
0: 우연히 만난 사람과 어떻게 이런 은밀한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1: 예.
0: 의혹의 범위를 김승원 후보자 개인에서 당시 민주당 인사들 전반으로 넓히며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라 이름 붙이고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후보하고 통화에서는 없었던 BH를 언급을 했어요.
0: 네. BH라고 이제 블루하우스의 네, 줄임말 청와대를 언급하는 걸 텐데
1: 예.
0: 과연 이 양 씨가 정말로 민주당 의원 여러들과 선이 닿아 있던 것인지 아니면 통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또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블러핑을 한 건지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김승원 후보자의 이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이 됐습니다.
0: 네, 서울경찰청이 어제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 고발인들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식약처에 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을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이 2024년에 기소유예 처분했던 건데 경찰도 처음에는 같은 사건을 이미 기소유예한 거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했는데
1: 네.
0: 별도로 각하하지 않고 수사팀에 정식 배당을 했습니다. 즉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고요.
1: 네.
0: 영등포서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전망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좀 볼까요?
0: 제목부터가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였습니다.
1: 암장.
0: 네. 이재명 정부를 국민 암장 정부라 규정을 한 건데요.
1: 예.
0: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 자기죄 지우기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즉각 다시 시작하라라고도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의 공소취소 논의와 보안수사권 폐지 또 대법관 관련 논란 등을 열거하면서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을 합쳐 잼데믹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1: 네.
0: 손 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연임하지 않고 임기 이후 재판을 받겠다고 먼저 약속하지 않는 한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이 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장 현장이 참 여야가 충돌한

0: 아직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1: 네, 특히 이제 재판 재개 요구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조이대 사법 쿠데타와 뭐가 다르냐 소리치자 네. 정 원내대표가 많이 아프시냐 이런 식으로 맞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박수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고성을 내기도 하고 하면서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중해달라 이렇게 중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특히나 정 원내대표의 발언 가운데 중간에 민주당 의석 쪽에서 욕설이 나오기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0: 네.
1: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퇴장을 그대로 하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0: 그랬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4: it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8: 네, 오늘 강한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은 없는지 주변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특히 부산, 울산, 거제 등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내일은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이 바람이 한낮에 열기를 식혀놓게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6도로 조금 더 선선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영동지방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8883님이군요.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하는군요. 어릴 때는 주변에서 반딧불이를 흔하게 봤는데 요즘은 쉽게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셨는데 진짜요? 예전에는 평소에도 막 반딧불이를 쉽게 볼 수 있으셨나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올여름에는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나오죠? 아침에 입이 잘 안 풀렸어요. 신영원의 개똥벌레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해외 유명 제품을 모방한 위조 향수들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했는데요. 알고 보니 조악한 재료를 쓴 모조품이었습니다. 정상 제품은 향기 물질을 녹이기 위해 에탄올을 쓰지만 위조 향수는 원가가 싼 메탄올을 사용했죠. 에탄올과 메탄올, 이름은 비슷해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생기거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제품은 일단 의심해보는 것, 안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결정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 출국해 중동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하르그섬 인근을 공습해 이란 유조선이 피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8일 미국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에 대한 중부 사령부의 공습이 실시됐고 공격 대상에는 유조선이 포함됐다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란 유조선을 포적으로 삼은 미 테러군대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응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쿠팡의 월간 카드 결제액이 5조 원대를 돌파했고 이용자 수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의 노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7월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5조 942억 원으로 이는 전달에 4조 8,337억 원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된 월간 집계 기준 최고치였습니다. 지난 8월 쿠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595만 명으로 지난 7월에 3,544만 명보다 51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정부의 조달 시장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원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고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이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52살에 공학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 야학교 선생님은 주말에 저에게 물리를 따로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교수님 주선으로 다른 대학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어려워서 또 다른 대학 교수님한테 가르침을 청했는데 역시나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다 또 저에게 물리학을 가르쳐 주신 러시아 박사님과 유학까지 연결해 주신 고려인 교수님까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 민주당의 김동화 의원을, 3부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회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님이 JB는 아직 반팔이네요. 아침 출근할 때 서늘할 텐데 감기 걸리시면 우리가 불편하니 건강 잘 챙기세요.
4: 아, 우리가 불편하다는 말에서 갑자기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감기 몸살기가 어제부터 갑자기 조금씩 오긴 하더라고요. 아침 네. 저녁으로는 너무 서늘하다고 해요. 이제 선선하다고
5: 추워요.
4: 아니고. 그런데 예. 또 낮에는 더워요.
5: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날씨 전해주시는 리포터분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4: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가지고.
5: 그래도 JB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촌철님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감기 걸리시면.
4: 겉옷 하나 딱 했다가 허리 춤게 묶고 다닐까요?
5: 네.
4: 이제?
5: 아, 괜찮네요.
4: 아, 그래요? 네.
5: 네, 아침에는 입고 낮에는 허리춤에 묶고 괜찮은데요?
4: 손에 들지는 않으니까.
5: 그러니까요. 네. 괜찮았네요. 네. 내일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한민권님, 20년간 매일 아침 시선 집중을 들었는데 유튜브 실시간은 처음입니다.
4: 왜 이렇게.

0: 오래 걸리셨어요. 그죠?
1: 라디오를 좋아해서?
0: 뭐 운전하실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그죠?
1: 네, 유튜브로는 실시간 처음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민건님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니 어떠신가요?
0: 좋겠죠.
1: 네.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관된 평이, 주변의 평이, 아, 화면빨이 실물보다 별로 안 좋다. 라는 평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런 평이 있습니까?
0: 많습니다.
1: 예,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예, 예. 제가 쏠게요, 님. JB,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내일부터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JB 타임즈, 다음 주, 아, 처음으로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0: 호르무즈 파병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실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이걸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 뭐 작전 환경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전해진 소식.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을 하면서 시점을 오는 11월까지로 못 박았다.
1: 11월까지
0: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간 일단 조사단 파견은 인정을 했는데 11월 이거는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일단 점만 찍고 이 소식까지 마저 전해드린 다음에 분석을 해보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프랑스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11월로 못 박아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거를 다 묶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1월에 주목을 하면 미국에서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1: 중간선거가 있죠.
0: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지금 중간선거를 딱 설정해놓고 여기서 앞뒤로 해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끌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내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 공감대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국내에서 파병 결사 반대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아 국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지금 저희가 좀 국내에 상황 정리부터 좀 필요합니다라고 시간을 끌 여지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냐? 파병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레드 헤어님 등 많은 순철님들께서 비슷한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요. 11월에 중간선거 있죠? 그거 보고 결정합시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님은 우리가 나서야 될 차례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국민인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이죠. 팬앤마이크입니다.
1: 자주 나가네요.
0: 네, 팬앤마이크 TV에 출연을 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 이효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 오빠 로비도 오빠 로비지만 저는 김승원 후보자에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후보자다. 자꾸 그 사생활과 관련된 야, 무슨 예. 오빠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예. 야, 오빠냐 아니냐 어떤 관계냐 그래서 녹취록 어디서 구했냐 왜 구해 그걸로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저는 이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
1: 네, 이 심각한 본질을 누구 때문에 놓치는 거냐?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약간 견제용 발언 같은데요?
0: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보니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김성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 의원이 이제 투입해달라고 했고,

0: 거기 안 되면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사임을 해줘야 뭐 거기에 투입을 하든 말든 그것도 이제 국회의장 마음이지만 되는 건데 씨알이 먹힐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여기 나가서 공소 취소가 오히려 본진이다. 본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저지 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 점을 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본질에 본인은 집중하고 있는가.
0: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1: 콩밭 어디에 가 있습니까?
0: 올공이죠. 올림픽공원. 장동혁 대표가 팬앤마이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보시죠.
2: 교수단체 대표 연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올림픽공원에 경찰이 진입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들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여러 상황들을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보기 위해서 국회로 가던 중에 차를 돌려서 곧바로 올림픽공원으로 향해서 올림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0: 자, 올림픽공원 상황이 뭐냐면 대한체육회가 경찰 협조를 받아서 봉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서 업무용 물품을 반출을 한 거거든요. 아시안게임이 내일 모레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투표지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올공으로 달려간 것인데 자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서 영순위로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올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각에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엇을 강조를 했습니까? 공소 취소 얘기를 아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올공에 올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내뱉은 말에 본인은 지금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꺾으시는 네. 님이 본인 어필에 집중하고 있네요.
0: 그렇죠.
1: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도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장동혁 당권파는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십시오.
0: 이게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1: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근데 정작 공소취소 문제 이거 있잖아요.
1: 근데 네.
0: 다른 데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겸공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3: 대통령님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는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기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0: 뭐 정치적으로 읽으면 장동혁 대표처럼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을 공소취소 전선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에 김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입체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권 인사들 입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와 홍익표 수석이 했던 얘기는 거의 같습니다. 조작기소 수사는 필요하지만 공소취소는 결정된 바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추리면 딱 이 모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익표 수석이 했던 얘기도 딱 이거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청와대도 이 공소취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작기소 특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계속 같은 주장을 하겠죠?
0: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까지는 갈 것 같은데 논란의 핵심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요거는 빼는 식으로 만약에 절충안이 이루어진다면 그 선에서 아마 조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자, 이것도 어찌보면 연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서 면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진 장면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피고인 측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 대목을

0: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원장도 허위 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국 원장의 말을 디딤돌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죠? 그런 점에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싶은데 근데 그건 그렇고 점검할 점이 하나가 여기서 도출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걸까요?
0: 정말로 법 개정이 가능할까 이걸 한번 좀 따져볼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이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1: 그랬죠.
0: 근데 아무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칠승 의장도 동의를 했거든요.
1: 그리고 오래 검토했던 사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법 개정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됩니다. 의석수로. 그런데 어제 권칠승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힘에서 동의할까?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놓고 보면 절대 동의할 리가 없죠. 100% 동의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가 걸립니다. 뭐가 걸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걸리는 겁니다. 자,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이 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형이 확정이 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냐? 국민의힘으로 튄다. 이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1: 그럼요. 당으로 튀죠.
0: 선거 보전 비용 397억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입맛 다실 그런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1: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길 수도 있겠네요.
0: 자,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응할지 저는 뭐 여기서 느낌표는 안 찍겠습니다. 그냥 물음표를 찍겠는데 이 물음표에다가 물음표를 더 추가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국민 평가는 어떨까요? 야합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1: 네, 당연히 그렇겠죠.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근데 돈이냐 국민의 시선이냐 여기서 뭘 선택을 할 것인가? 호랑이님은 돈이 걸려 있어서 하지 않을까요?
0: 네.
1: 라고 올려주셨는데 근데, 과연 그럴지.
0: 근데 재산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당이요?
0: 네.
1: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또 이렇게 재밌게 새로운 시선으로 튀네요.
0: 재밌다니요.
1: 아, 죄송합니다. 재밌진 않죠.
0: 엄중한 사안이다.
1: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네, 네. 그러네요. 어떻게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G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지난주 토요일에 방송됐던 GB타임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다? 데이터센터 문제라고. GB타임즈에서 짚었으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전해드리면 자 지난해 8월 20일에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오룡리 지원 7블록 14,000여 평 부지를 약 228억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럼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걸 왜 샀느냐? 그 한 달 전인 7월 31일에 무안군에 낸 신청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땅에다가 연면적 25,900평 규모의 데이터센터동, 발전기동, 오피스동, 세 동의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왜냐? 이 땅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이 바로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1: 250m 떨어져 있다?
0: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이 미국이나 지금 여기서 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이 대규모 서버와 냉각시설에 따른 폐열 발생으로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열섬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 냉각팬과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울린다고 하던데 화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안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그러니까 사례도 있는데요. 5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2024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공사가 한 달 반 정도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인근 5메가

0: 아파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8월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됐지만 구청이 전자파와 민원 등을 검토한다면서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둘러싼 몸살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무슨 건축 허가나 이런 규정 이런 거는 시대에 맞춰서 좀 촘촘해진 건 맞나요?
0: 그러면 이렇게 바로 허가가 나왔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또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여러 환경 문제나 생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그러면 주택가에서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좀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정부가 숙고해야 할 사안이 하나 더 늘었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 이름이 긴데요. 아무튼 여기서 K-STEM 리서치에 의뢰해서 올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의 건강과 안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선택지 7개를 줬는데 이 가운데 폭염을 택한 사람들이 21.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31.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는데 폭염 관련 안전 안내 문자 내용을 읽어보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받지만 읽지 않는다가 13.3%, 아예 받지 않는다가 5.9%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숫자인데 그럼 왜 안 읽을까?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문자 알림이 너무 자주 와서라고 답한 이들이 57.7%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패스하거나 아예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자가 재난 문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종 경보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하루에도 수시로 올리고 있는데 이건 좀 한 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안전 대비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성을 갖고 있는 문자인지 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정보가 그러면 충분히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0: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김성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것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모신 분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일단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상당히 논란이 거센데,
2: 네.
1: 사안의 본질상 이 논란의 그 지금 양상은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미 정리된 사건을 가지고서 다시 끌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비를 제공했다라는 강모 씨에 대해서는 로비 부분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요.
1: 네.
2: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그런 수사가 지금 정부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시절에 수사가 다 이뤄졌고 또 기소유예 처분도 박성재 장관 시절에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하고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하나 단편적인 증거를 자료를 제시하는 것 제시하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다 끝난 사건이 이렇게 다시 논란이 된 것은 한동훈 의원의 이른바 살라미식 의혹 폭로 이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2: 그게 원래 한동훈이 제일 잘하던 정치 검찰의 형태였죠. 뭐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가면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만들고 여론을 통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이런 여론의 힘에 힘입어서 무죄 판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1: 네.
2: 그런 정치검찰 특수부의 행태를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이 이거 수사자료 공개에 해당이 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고 처음에 밝히셨다가
2: 네네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바꿨어요. 왜 네. 바꾸신 겁니까?
2: 아, 공무상 비밀 누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1: 네.
2: 처음에는 공수처를 고발 대상으로 고발처로 했었었는데 제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김경호 변호사가 국수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전 미리 고발장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기관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한 곳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의 비위에 관해서 좀 더 수사를 집중할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국수본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고발의 배경은 이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자료의 출처가 검찰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이잖아요.
2: 네.
1: 그런데 지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건 검찰 아니고 제네셀 주가 폭락 피해자들 특히 이제 조모 씨 이런 사람이 제보자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 생각하고요.
1: 예.
2: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팀 이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다. 그 수사 라인에 있거나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자료다. 그것은 명백하다.
1: 법무부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까?
2: 네.
1: 질의를 하셨던 거죠?
2: 아니,
1: 건가?
2: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 제가 법사이다 보니까 법무부의 책임 있는 분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1: 네.
2: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1: 예.
2: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최소한 기소 계획서는 이건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문건이
2: 네,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그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전혀 공개될 수 없는 내부 보고 자료입니다.
1: 이 기소 계획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징역 8개월 구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2: 네네,
1: 건데
2: 네네.
1: 또 어제 추가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기소 유예라고 하는 게 맞다는 보고서가 또 대검에 갔다는 보도 있던데
2: 네.
1: 맞습니까?
2: 제가 구체적인 그 내부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1: 예.
2: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엔 당연히 그 특수부나 이런 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를 원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1: 네.
2: 다만 그 이후에 강모 씨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고
1: 음흠.
2: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무죄 취지가 나오기 전에 그 재판을 공판했던 담당한 검사들이라면 아 이건 무죄 나오겠다
1: 네.
2: 이런 판단을 충분히 내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2: 그래서 수사팀의 그런 내용과 공판과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기소를 하기에 부담이 느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회를 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의원이 기소계획서까지 정말로 입수를 했다면 한 달 뒤에 올라갔다는 기소유예 보고서는 입수를 못했을까요?
2: 저도 충분히 입수하고 웬만한

0: 그 관련 내용은 다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1: 2020예 그런 24년이니까 예.
0: 네, 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윤석열과 그 법무부와 한동훈 사이에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예. 이후 자료는 받지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다. 이런 논란도 좀 있던데 지금 그 점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0: 그 부분이 지금 당연히 정치 검찰이 하고 있는 그 행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부 자기들의 유리한 내용만 그 발췌해서 그게 영장 심사 단계나 언론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항상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들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본인들만 유리한 그런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세세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간 정리 차원에서 그럼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은 없으십니까?
0: 뭐 김승원 후보자께서도 증인으로 부르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만약에 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그 법과 국민의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제대로 선서하고 질의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청문회장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1: 그래요?
0: 나와서 분명히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이 제도를 무시하고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주장들만 열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부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 아무튼
0: 있습니다.
1: 아무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해보신 적 없습니까?
0: 아직 뭐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카테고리를 바꿔서 아무튼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번 한 거 사실이잖아요.
0: 네네.
1: 그 전화를 한, 전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0: 기소유예 그 처분서에 나와 있듯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뭐, 정상적인 직무활동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다.
1: 네.
0: 그 기소유예 처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했고 이 치료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될 경우에 예.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뭐 제대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뭐 그 치료제에 관한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하고 식약처에서 이미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게 기소유예 처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하면 그걸 문의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느냐 압력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모든 의정활동을 못하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어느 정도 다만 그게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네. 법상 허용되지 않거나 뭐 이미 다른 대기자가 있는데 그걸 새치기를 하거나 네. 이런 식의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와 그 양모 씨라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뭐 알고 지낸 지인으로는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1: 네.
0: 다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내용 관계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전혀 아니고 수사 기록상에도 내용 관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1: 나옵니까?
0: 나오는데 그게 네. 김승원 의원과의 내용 관계가 아니라 네. 다른 제3자와의 내용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1: 아무튼 그 김승원 후보자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0: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1: 수사 기록에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계속 오빠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아니 오빠라는 게 그게 무슨 그 나이가 적은 여성분이 나이가 많은 남성분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습관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양모 씨가.
1: 근데 통상적으로 의원한테 오빠라고

0: 부르는 것은 그게 그 통상적인 호칭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의원님이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1: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양모 씨가 지금 한 행태를 보면 김성원 의원과는 별다른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이 마치 뭐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뭐 좋게 말하면 사교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뭔가 뭘 과장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좀 더 부풀리는 식의 그런 좀 행태에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양 씨가 최재성 전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을 거론한 데 뭐 그 녹취록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그 뭐 특별한 내용은 없던데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 직접 통화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검토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겼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얘기할 때 뭐 김건희도 언급했다 그러고 윤석열도 언급했다 그러고 원희룡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원희룡 지사도 그런 부분을 보면 좀 과장 허위에서 얘기한 부분이 지금 그런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속칭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칭 팔고 다녔던 그런 인물 혹시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파악하시는 겁니까?
1: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1: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 후원금 5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성격은?
1: 그게 강모 씨도 직접 밝혔다시피 그런 민원 전달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양모 씨가 좀 사례를 해라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뭐 후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본인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후원을 하려고 했더니 그 후원 계좌가 다 차서 그만뒀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대가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이 청탁에 대한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후원이 다 찼으면 내후년에도 분명히 내년에도 그리고 그 내후년에도 그런 그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도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그냥 통상적인 의례적인 차원에서 후원을 하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이런 반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의원님은 김성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 전화하고 그래서 통상적 민원 그 처리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 네.
0: 그럼 국회의원들이 민원 처리 많이 해요. 지역구민들부터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국민들 민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해 준 다음에 후원금을 받나요? 의원들이?
1: 받는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원을 대가로 내가 민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0: 예.
1: 다만 민원이 해결되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 소액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이런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0: 500만 원도 있었습니까?
1: 저는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근데 무슨 뭐 사업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또 하나가 그 제네셀 대표 강모 씨와 양 씨가 나눈 녹취 내용을 보면 그리고 양 씨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성공만 하면 전환 수체를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을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기로 했다. 양 씨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1: 네.
0: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김성원 후보자에게 가려고 했던 게 500만 원 뿐이었을까라는 뭐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그것은 좀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상상 소설.
1: 소설을 완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0: 예.
1: 양 씨랑 강 씨랑 둘 사이의 얘기였고 특히나 양 씨 핸드폰에는 그 수년간의 통화 녹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수년간의 녹음이 다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양 씨와 김성원 의원과의 뭐 통화나 문자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김성원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게 통상적 민원 처리 차원이었느냐 아니면 압력 행사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본질은? 그러면
1: 네.
0: 청문회 때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걸 한번 캠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증인 채택하셨나요?
1: 충분히 그런 부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 증인은 채택하기 전이고 논의도
0: 네.
1: 지금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김강립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0: 예.
1: 검찰 수사에 워낙 시달렸던 사람이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저도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뉴스를 보면 김강립 전 처장의 멘트는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저희도 그 개인적으로는 접촉은 하진 않았었는데
0: 예.
1: 당시 수사한 내용이나 지금 수사를 했던 검사들 내역을 본다면 좀 탈탈 털듯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좀 많은 수사가 진행돼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심적 고통과 압박을 느꼈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광립 전

0: 사장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고 선사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1: 아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에서 강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고
0: 예.
1: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상황인데 다시 그 김강림 씨를 불러서 그 사람이 증언했을 때 그럼 이 증언이 맞냐 아니냐라는 또 다른 또
0: 공방이 벌어진다?
1: 끝없는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방을 지금 노리고 기획하고 있는 게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끌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김성환 후보 본인께서 공소 취소 지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0: 네.
1: 다만 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시절 있었던 조작 수사와 잘못된 그 기소에 관해서는 충분히 진실 규명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서해 비격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이 김성원 의원에 관한 의혹처럼 정말 많은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뭐가 진실인지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렸는데 다 무죄 판결로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조작 기소 수사는 필요하다.
1: 조작 기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0: 예.
1: 조작 기소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감사합니다.
0: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제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들이 오전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0: 네네네.
4: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꼬박 95일 만이었는데요.
0: 참 오래 걸렸네요.
4: 그렇죠. 진입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긴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이제 진입이 가능했다고
0: 야,
4: 합니다.
0: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
4: 그렇죠.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진입을 시도를 했지만 30대 여성의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0: 네, 기억나요. 예.
4: 또 7월에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검증을 위해서 진입을 했지만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은 또 불가했고요.
0: 네.
4: 그러다가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됐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특검에 사무실 진입이 조사 대상 혹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을 했고 특검 측에서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어제 특검 선관위 관계자들 동행하에 이제 진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0: 네.
4: 특히 오는 19일에 이제 일본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게 되고요.
0: 그렇죠.
4: 2027학년도 대입 그 체육학과 수시 원서 접수가 이미 7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0: 아, 딱 열흘 남았는데 아시안 게임이.
4: 그죠.
0: 지금부터 뭐 준비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거?
4: 그렇죠. 하지만 어제도 사실 그 진입했던 체육 단체들이 가장 먼저 꺼냈던 게 이제 아시안 게임 관련 물품 종목 그 용품들이었고요. 특히 펜싱 협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이드 칼부터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0: 아 블레이드라고 부릅니까?
4: 그렇다고 합니다.
0: 영화 제목인데.
4: 이 펜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요. 또 오는 9월에 아시안 게임까지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연달아 국제 대회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이 봉쇄 시위 때문에 펜싱 칼부터 뭐 장비 용품이 다 사무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 왔거든요.
0: 근데 대회 출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4: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칼을 수입을 했다고 하고요.
0: 아. 네.
4: 그랬기 때문에 물량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평시에는 이제 대회 출전할 때 5자루를 지급을 하는데 펜싱 칼을
0: 예.
4: 다 3자루씩밖에 지급을 못 하고 경기복도 없고 이제 일부 용품도 지원을 못한 상태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0: 네.
4: 더군 나 중요했던 게 이제 상대 팀의 경기력 분석을 한 자료들이 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한국 펜싱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종합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0: 네.
4: 대원 체육회 관계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전산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PC 안에 있거나 외장하드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서 경기를 분석한 화면이나 선수단 개인 자료들, 기타 서류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사실 분석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0: 네,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경기를 참가했을 걸로 보는데, 워낙에 저희 한국 선수들이 그런 위기에 강해요. 해당 자료들을 다 반출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선수들 지원에 조금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다른 종목 선수들은 어때요?
2: 뭐 다른 종목 단체들도 사실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고 지금도 빚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 그 대한수중 핀수영협회 같은 경우는 당시 6월 달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열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 우리가 개최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7개 나라의 선수단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 선수 명단부터 항공편, 숙소, 대회 운영 계획까지 다 핵심 정보가 사무실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회를 어떻게 치렀는지 어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0: 세계선수권을 국내에서 개최를 했는데 좀 국가망신이었죠. 준비도 안돼 있고 유료 티켓도 4천만 원 이상 이제 팔려고 준비해놨던 거를 다 무료 티켓으로 전환을 했고요. 세계연맹에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1만 유로를 제대로 된 행정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페널티도 받고 그런 망신은 있었지만 어쨌든 대회는 치렀고요.
1: 진짜 국제망신이네요. 그러니까.
2: 더군다나 이 피해액도 또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우리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역량평가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가늠을 할수 없지만 사실 협회에서 그나마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게 경기는 잘 운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필요한 물품을 반출을 하긴 했지만 정상화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난 6월에 이제 9개 단체들이 이제 피해액을 집계를 했을 때 60억 정도가 기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임금 체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제 지연이 되긴 했지만 문체부와 금융위원회 지원으로 해결이 된 상태이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은 대회가 다 끝나고 각 단체가 산정을 해서 정부에 이제 지원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우선은 아시안 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1: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아시안 게임이 지금 코앞인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 그죠?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야기하는 것도 좀 미안하네요.
2: 하지만 국민들은 열심히 응원을 할 것입니다.
1: 그러니까요.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유승민 작가도 힘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0: 현대산업개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 통해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3부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7: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8: 그러게.
7: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8: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2526.
7: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 돼.
9: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0: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1: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2: 달빛이 물드는 안동의 가을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9월 10일 오후 7시 안동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앞 수변 무대에서 경북 달빛트롯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대세 트롯 여신 강혜연, 상큼발랄 소유미, 실력파 천가연, 무대 폭격기 선경 등 화려한 초대 가수들이 꾸미는 흥겨운 무대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즐거운 트로트 가락이 가득한 경북 달빛 트로트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4: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내일은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등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순간적으로 불 때가 있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강해서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7도, 대전,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동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앞서 2부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게 그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네. 일단 이거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 한동훈 의원하고 친하시잖아요.
4: 예.
1: 한동훈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저 그 폭로 내용의 출처. 예. 관련 혹시 좀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4: 출처를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그거는 이 스토리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룸사롱 출신의 양모 씨를 통해서 그 이 신약을 승인받으려고 한 그리고 이 신약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쥐가 죽고 폐사한 것들을 감추고 해서 돈을 이걸로 뻥튀기를 해갖고 돈을 벌려는 세력들이 김승원 의원을 이용한 거예요. 본질은 심플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들통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권력형 비리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게 출처가 도대체 어디길래 한동훈 저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저는 관심을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출처의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최상병 사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저 상임위에서 수사 기록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수사 기록인데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정도의 그 수사 기록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재판과 이미 이게 기소가 됐고 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처가 검찰이라고 단정하고 한동훈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까 예전에 하던 짓을 또 하고 있네라는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 속칭 견지망월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4: 뭐 손가락 뭐 달 뭐 이런 얘기잖아요.
1: 그러니까.
4: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1: 그렇게
4: 예.
1: 보시는 거고.
4: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거는 저 두 사람 사이가 과연 무엇인지 김승원 양수진 두 사람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가 더 관심 있지 한 의원이 이걸 어디서 갖고 왔지라는 거는 두 번째 관심사라는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면 조금 전에 김동화 의원에게도 질문 드렸고 또 김동화 의원이 답변을 한 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기소 계획서는 이건 나갈 수가 없는 문건이다.
4: 근데 그 기소 계획서라는 걸 어떻게 나갔는지 그 민주당에서 무슨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분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잖아요. 한동훈 의원.
1: 국수본에.
4: 국수본에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뭐가 불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불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면서 그렇죠.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이 정권에 있는 국수본에서 다 그런 부분들 들여다 볼 텐데 그건 그때 가서 가릴 문제고 지금은 이게 로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검찰의 의견, 검찰 실무진의 의견이 왜 묵살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제 제보자 조모 씨 있잖아요.
4: 예.
1: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4: 저희 방에서 다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있어요.
1: 뭐라고 하던가요, 조모 씨?
4: 아니, 이제 이분은 지금 양수진 씨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인데, 예. 이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일종의 공익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법원에다가 또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
1: 예.
4: 그 의견서를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이분이 양수

0: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신약이 문제가 있는 신약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였어요. 거대 야당의 당시에. 그래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식약 이제 기소 관련해서 그리고 식약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엔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를 이용한 거예요.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고 이걸로 우리가 돈을 많이 튀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김승원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그럼 우리 우리란 표현은 아니지만 수천억 벌수 있겠네. 그러니까 너도 좀 한몫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뻔하게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사위 간사였고 그 사이에 어떤 로비가 있었고 대검 수뇌부하고 그렇게 가능성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승원 의원은 이 신약을 빨리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는데 본인의 기소 문제를 갖고 로비를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 볼땐 로비를 했을 거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초기 의견이 나중엔 기소를 하지 않는 의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검으로 가려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그럼 조씨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0: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1: 그냥 불안해하고 있고 신변 보호는 안 되고 있고.
0: 신변 보호를 신청을 한 건데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이 조치를 경찰에서 이걸 조사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 조치가 경찰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연장선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조 씨가 뭐 이런저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0: 예.
1: 기소계획서는 조 씨가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다. 이 주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0: 조 씨한테 제가 그걸 받았다고 이제 얘기도.
1: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0: 지금. 그럼 왜 공익제보자는 그분 한 번밖에 없나요?
1: 아, 더 있습니까?
0: 아니, 공익제보자들은 이 관련돼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수사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변호사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제공하면 안 되죠.
0: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하고 그건 한동훈 의원하고 말씀하시고.
1: 그렇지. 추정이니까 모든
0: 건.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수사계획서가 나갔냐는 거에 관심을 더 갖기보다는 이런 엄청난 비리가 이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비리를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0: 예.
1: 전화의 행위를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단순한 민원 처리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0: 하는데. 아니,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 많이 제기해요. 그런데 그 민원이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건지 진짜 그 식약처에서 다 해줘도 되는 거를 붙잡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설명을 해도 되겠다고 하면은 단순한 그분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김승원 의원의 경우는 이걸 통과시켜 줄 경우 엄청난 돈이 벌릴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 계좌까지 자기가 보냅니다. 돈 보내라고. 이런 행위들은 얼마든지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진짜 이 식약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식약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자료를 보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권력이 개입해서 그 절차들을 다 눌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약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2차 단계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
1: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실무장과 이 사람이 바뀌면서 지체가 돼서 왜 지체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0: 지금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김승원 의원의 입장에서 하고 싶, 물론 이제 앵커는 거기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
1: 단독 인터뷰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맞죠. 예.
0: 근데 그거는 너무 선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수천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야, 혹시 식약처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체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알아봤을 거예요. 지체가 되고 있다면 비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되는 게 고객에게도 맞다고 생각했다면 왜 지체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양수진 씨 얘기만 믿고 아 지금 사람 바뀌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오빠가 빨리 해줘. 그러니까 오빠가 나서 줄게.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0: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론은 굉장히 표피적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적인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김승원 의원과 양 씨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1: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안의 본질이 이권에서 결탁이 돼서 이루어지는 압력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는 걸까요?
0: 본인이 돈 달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후원금 달라고 얘기하고 후원금 계좌 보내고. 근데 후원금 보냈는데 초과되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1: 꽉꽉 찼으니까.
0: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꽉꽉 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분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벌써 이거 여론들이 벌써 50% 이상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류를 보면은 민주당 기류나 청와대 기류를 보면은 임명 강행할 것 같아요.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 정권의 두 번째 법무장관을 임명하려다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 야,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밀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면은 자기가 감옥을 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장관을 어떻게든지 임명을 해서 자기의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그림이 확실히 들어가 있고.
1: 그러면 요걸 여쭤보겠는데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체킹이 됐다고 보세요, 안 됐다고 보세요?
0: 저는 체킹이 됐어도 밀어붙였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가 예전하고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 공소 취소했을 사람이 이거 자꾸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총대 메고 해줄 사람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야겠는데 이러니까 김승원 발탁을 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아 김승원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발탁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벌어져도 저는 임명을 강행할 걸로 봐요. 그런 이유 때문에.
1: 강행? 그러니까 임명장까지 줄 거라고 보세요?
0: 그렇죠. 근데 김승원 의원이 아까 뭐 김동화 의원이 공소 취소 안 할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실제 워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 지금은이란
0: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왜냐하면 뭐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거를 수사해서 밝혀내고 그걸 명분으로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1: 알겠습니다.
0: 김승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까지 드려야 되는데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기소유예 처분 난 거 아니냐. 왜 다 끝난 사건을 자꾸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게 거기에 외압이 들어갔다면 그리고 당시 김승원 의원이 거대 야당의 법사위 간사고
1: 네.
0: 또 검찰 예산 다 깎고 당시에 뭐 검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시기인데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려야 되는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검찰이 살아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다 수사해서 다 밝혀냈고 네. 다 유죄됐고 조국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쫓겨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검찰 권력 다 뺏은 거 아닙니까? 수사권?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특검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안 해주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고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요거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월에 기소 계획안이 올라가고 대검에 한 달 뒤에 기소유예 보고서가 또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제 보도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0: 예.
1: 근데 2024년 9월이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이 시끄럽게 살아있을 때인데 내부적으로 기소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간 건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0: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김승원 의원의 신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 그것 때문에.
0: 법사위 간사고. 지금 그 얘기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이 죄는, 이 뇌물죄는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배지 떨어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그 당시에는 본 거고, 내용들이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그 외에도 많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더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검 차원에 로비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도 가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도 구속하려고 한 게 검찰이었잖아요.
0: 근데 그런 검찰이 그러면 나쁜 짓만 하는 집단입니까? 우리 사회 정의에는

0: 관심이 없나요?
1: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화 의원에게도 질문 드렸던 건데 차라리 그 청문회 할 때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그냥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핵심 본질은 지금 그 본질을 캐야 되는 거니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김강립 당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로비를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칫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약을 압력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2차까지는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로비를 통해서. 그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으면 통과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예. 혹시 그 조모 씨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 법사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밝힐 용의가 있다고 하죠.
0: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예. 생각을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분이 굉장히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협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네. 이분이 어쨌든 공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나가서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1,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청소년 보호 과장이죠. 신보영 청경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보영 청경입니다.
1: 어떻게 해서 자진 신고까지 받으셨어요?
3: 예, 저희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 청소년의 약 4%인 15만 7천 명이 도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1: 15만?
3: 또 저희가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건 보고를 받으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절도, 사기, 금품 갈취 같은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네,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신고한 그 사람이 1,777명이라고 하던데,
3: 네,
1: 이거는 그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는 규모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네요. 그러면?
3: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산은 한 16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1: 네.
3: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수사 기능에서는 단속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 단속 인원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거를 보면 아직 이제 1,777명은 그동안 음지했던 청소년들이 자진신고를 통해서 아주 일부 드러난 수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자진신고자 가운데 초등학생도 있다면서요?
3: 예,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인데 예. 딱 한 명 초등학생 자진 신고도 한 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1: 예.
3: SNS를 통해서 이제 호기심에 접속한 사례고 근데 실제 조사에 따르면은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24년도에는 12.9세 근데 25년에는 12.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 예.
3: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도박을 좀 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한 학교에서 단체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3: 예,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에 실제로 한 학교에서 30명 학생이 함께 자진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예.
3: 예, 한 학생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하고 친구들한테 권유를 해서 함께 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이게 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어떤 사이버 도박이 같이 좀 확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 좀 알 수 있었습니다.
1: 근데 그럼 파악하거나 신고받으신 내용 중 아예 좀 사례는 좀 심각하다 이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가장 도금액이 많았던 것은 2억 원이었습니다.
1: 2억 원
3: 도금액이, 예, 도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이제 친구가 가장 많은 도금액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모친이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예.
3: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을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도박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모까지 이제 폭행한 그런 건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 치유센터로 연계도 하고 정신과까지 연계를 해서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네네.
1: 그러면 그 학생은 뭐 고등학생 이렇습니까?
3: 아, 네. 예, 자세한 뭐, 얘기는. 네,
1: 신원을 밝히기는

0: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그렇죠. 네.
2: 아무튼 그러면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사이버 도박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1: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파악된 유형을 보면 슬롯, 바카라 등 카지노형 게임이 95.9%로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네. 바카라처럼 짧은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 반복적인 베팅을 유도를 해서 청소년들이 빠르게 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뭐 2억 이거는 진짜로 네. 상상을 그러니까 초월하는 금액인데.
1: 네네.
2: 그래도 사실 보통 뭐 몇백만 원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맞습니까?
1: 아, 네. 저희, 예, 액수는, 평균 300만 원대로 나타났고요.
2: 예.
1: 네, 2천 원부터 이제 2억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사실은 2억 원만큼 많은 액수는 되게 좀 예외적인 거고요.
2: 그렇죠, 그렇죠.
1: 몇천 원, 예,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근데 평균 300만 원이면 300만 원도 청소년들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달을 해요?
1: 네. 이게 이제 경찰에서 산정을 하는 도박 금액은 한 번 베팅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2: 예.
1: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누적 금액을 말하는 거라서
2: 예, 예.
1: 도박으로 딴 돈을 다시 환전을 해서 다시 입금하고 그걸 다시 따고 다시 입금하고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하면 누적으로 입금한 도박 금액을 저희는 그 300만 원이다, 2억이다 이렇게 산정을
2: 알겠습니다.
1: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2: 근데 그럼 이렇게 이제 청소년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역시 친구 따라서 이게 가장 큰 겁니까?
1: 네, 저희가 봤을 때는
2: 예.
1: 조사를 한 경우 54% 정도는 친구의 소개로 해가지고 지금
2: 예.
1: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2: 예.
1: 용돈 마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2: 아.
1: 친구의 어떤 또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 네. 보통 그 계속 하게 되는 기간 혹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뭐 된 게 한 10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평균 한 10개월 정도 도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갖는 구조적인 문제는 청소년이 네. 이렇게 사이버 도박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차단이 안 된다. 이것들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겁니까?
1: 근데 이제 이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2: 예.
1: 그리고 저희가 이 사이트 주소를 계속 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요청도 해서 464개를 저희가 차단 요청도 했는데
2: 네.
1: 차단을 해도 또 우회해서 하고 또 우회해서 하고 그거를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 그런 부분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2: 그래요. 그러자나 아무튼
1: 네.
2: 이제 그 1,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1: 네.
2: 이 자진 신고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1: 아, 그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2: 예.
1: 학교 전담 경찰관하고 또 도박 전문 상담사가 초기 면담을 실시를 하고요.
2: 네.
1: 그리고 중독성 검사를 통해서 심각한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최소 6회기 이상의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2: 아.
1: 또 경찰서 선도 심사위원을 통해서 그 도박 금액 또 반성 태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처분을 결정을 합니다.
2: 네.
1: 통상 초범이고 도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는 혼방이나
2: 예.
1: 집결 심사 청구 등 최대한 선도 중심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학교 전담경찰관하고 전문기관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재도박하지 않도록
2: 그렇게
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 계도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1: 예,
2: 이 또래
1: 예,
2: 문화라고 한다면 계도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더
1: 네.
2: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2: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네,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의 신보영 총경이었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직원들 성과급 덕분에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 덕분인데요. 다만 의료비 지출이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동결하면 이 재정 부담이 뒤로 그냥 미뤄진 것만은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세를 걱정하던 엔화 가치가 최근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시장 반응인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또 커지고 있다네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자, 건강보험료 이야기부터 네. 좀 해보죠.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매년 사실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떼어가는 비율이 같더라도 월급 자체가 올라가면
3: 그렇습니다.
1: 떼어가는 돈도 네.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런데 요율도 올라가면 이제 월급은 동결됐어도 건강보험료 떼어가는 건 더 많아지는 이런 네. 일도 그동안 꾸준히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요율은 이제 안 건드린다 그 말인가 봐요. 네. 그렇죠?
3: 대체적으로 매년 오른 게 맞고요.
1: 예.
3: 그리고 2024년하고 25년에 동결이 됐고 올해 2026년에 올렸고 내년에 동결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동결이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1: 근데 예.
3: 매년 조금씩 올리는 이유는 법정으로 우리가 8%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올리자라는 일종의 약간의 합의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 법 바꾸면 9%도 받을 수 있고 뭐
3: 10%도 받을 수 있고 법으로는 아직은 8%가 상한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1: 예, 예.
3: 그래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올려야 돼라고 해서 이제 올려왔던 건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은 동결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19%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에서 회사가 반 내가 예. 반 내니까 여기에서 반 뚝 떼서
1: 내가 3.6씩 내고
3: 네, 네. 그렇게 내고 예.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는 조금 달라서 지역가입자는 그 재산보험 그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게 있어요.
1: 예.
3: 그래서 그것도 올해하고 똑같이 211.5원으로 동결한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해서 건보료 계산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1: 예.
3: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재산부과 점수라는 게 있고
1: 예.
3: 이게 한 1점에서 1,500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과 점수라고 하는 걸 곱합니다. 211.5원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나오니까 이걸 고정하면 재산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결되는 것이죠. 정부는 최근 5년간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은 거에서 지급한 급여를 다 빼고 남은 돈
1: 예.
3: 이걸 이제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누적 준비금이 30조 2천억 원이나 있다. 그리고 내년 약가제도 개선 효과로 2,700억 원, 검체 영상 수가 조족으로 연간 2조 6천억 원이 남고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800억 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되고
1: 예.
3: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이 3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여기 이제 매년 정부가 지원금 주거든요.
1: 예.
3: 정부 지원금도 1조 1천억 원 정도 되니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1: 한 30조도 남아있고
3: 네.
1: 그럼 30조도 남아있는데도 매년 조금씩 올려왔던 이유는 30조 아니라 한 40조 50조 좀 쌓아놔야
3: 40조도 안 돼. 사실 30조라는 게
1: 예.
3: 보험료가 안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1: 예.
3: 석 달 반 정도밖에 견딜 수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3: 네.
1: 그러니까 요 30조를 40조, 50조, 60조 이렇게 쌓아놔야.
3: 예, 더 쌓아야죠. 많이 쌓아야죠.
1: 쌓아놔야 네.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병원 다니는 노인들도 훨씬 많아질 거고
3: 그럼요.
1: 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줄어들 수 있으니
3: 네.
1: 그렇다고 그때 갑자기 건보료 올리면 또 부담되니까
3: 네.
1: 미리 좀 국민연금처럼 건보료도 좀 쌓아놓고 싶으니까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했을 텐데
3: 네.
1: 근데 그래도 한 올해는 좀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한 결정이라는 의미네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건보료율마저 동결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도 조금 있고요.
1: 예.
3: 어쨌든간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런 걸로 재정이 아주 어렵지 않으니 올해는 동결하기로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법 고쳐서라도 8% 위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1: 예.
3: 지금 그것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거, 개혁하듯이.
3: 네네. 그러니까 지금 8%로 부족해.
1: 네.
3: 이것도 고쳐서 조금 높여놓고 계속해서 걷는 걸 좀 늘려야 우리가 인구 구조가 노인 연령이 굉장히 많아지고
1: 예.
3: 노인 연령이 많아진다는 거는 병원 가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는다는 얘기고
1: 앞으로.
3: 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누적 그 준비금이 3개월 반 정도 여유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3: 이거 빨리 쑥쑥 없어질 텐데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 그래서 조금씩 올려왔던 건데
1: 네.
3: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냥 뭐 올해 호황이니까 그냥 견디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먹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1: 지금까지 정부들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쌓아왔는데 네. 호황일 때 이렇게 안 쌓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군요.
0: 네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노조나 의사협회 등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제 법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걸 정부가 내년에 14.4% 정도만 반영하고 있고 기존에도 20%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제대로 지켜주지 세수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것도 예. 안 하면서 보험료율도 떨어뜨리고 그러면 누적 아까 적립금이라는 거는 앞으로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데 라고 이것도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이걸 이제 보건의료노조나 의사협회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건 나중에 건보료 펑크 나면
0: 네.
1: 수가 낮추고 그러면서 고통 분담하자고 할 거 아니냐.
0: 그렇습니다.
1: 본인들이 예전에 여유 있을 때 돈 안 넣은 건 상각도 안 하고
0: 네네.
1: 결국 나중에 또 이거 기금 딱 떨어지면 고통 분담을 고통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니
0: 네.
1: 부담해야 되니
0: 그렇습니다.
1: 당신들 지금 여유 있다고 이렇게 할 일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히 따져 보면 이제 매년 정부가 1조 원 넘게 지금 그 법정 지원금 넣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1조 원이 아닙니다. 한 10조 원 정도를 넣어주거든요. 아까 20%는 법적으로 넣도록 돼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이거 빼면 누적 지원금이라는 거 아까 흑자 났다는 것도 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줘서 흑자가 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은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지원 안 하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보험료를 높이는 게 맞다라는 예. 주장이 많은 거죠.
1: 네. 복잡하긴 한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올리면 분명히 또 경기 어려운데 또 올렸다고 한마디 하실 것 같고
0: 뭐
1: 이렇게 동결하면 또 동결 네. 왜 또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동결했냐고 하고
0: 네.
1: 그, 참 이건 뭘 어떻게 해도 참 칭찬받기는 어려운 그런 이슈네요라는 좀 억울한 느낌 들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무튼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
0: 네, 그렇죠. 네,
1: 당장이야 돈 떨어질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고령화가 급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0: 네.
1: 조금 여유 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동결하면 됩니까 하는 지적도 있긴 하더라.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동일한 건보료를 그냥 낸다. 월급이 올라갔으면 물론 이제 올라간 월급만큼은 조금 더 내겠습니다만. 그런 말입니까?
0: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 예.
0: 다만 이제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회사가 일단 그거 떼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년에 받은 소득 그리고 작년에 받은 소득과 관련돼서는 연말정산된 거를 반영해서 4월 달에 이제 그 부분을 또 떼가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건보료 4월에 갑자기 더 나와라고 얘기하시는 게 전년도에 받은 소득을 제대로 정산한 걸 연초에 회사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보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보고 작년에 우리가 그 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떼간 거를 정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더 걷어야 되겠어라고 걷어가니까 지금 만약에 작년 올해 반도체 쪽에서 성과급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작년에 받은 거는 올 4월.
1: 올 4월부터.
0: 네. 내년에 4월에 또 한 번 적용이 되니까 그때 이제 건보료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 갑자기 월급이 크게 올라가는 건 1년 후부터 갑자기 건보료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1년씩은 뒤따라온다는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1: 예.
0: 지역가입자들은 이제 세금을 신고하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이제 5월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그 건보료가 적용되는 게 11월이어서 직장가입자하고 이렇게 다르다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이거야 이제 투명한 지갑, 유리 지갑인 직장가입자의 계산 문제고.
0: 네네.
1: 또 이보다 사실 더 큰 고민이나 가장 더 감정적인 문제 하나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그러니까 집만 있고 시골 땅만 있고 뭐
0: 네네네.
1: 옛날에는 자동차 있다는 이유로도 또 더 내세요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요즘 빠졌다고 하니 어쨌든 뭐 현금 흐름은 없고 재산만 있는데 건보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0: 네.
1: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답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몰라요 일단 내요 그러고 말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말들이 있죠. 자, 근데 왜 김 기자님이 네. 그걸 왜 부담 갖는 듯이 당황스러워 하십니까?
0: 답이 없어서. 아니, 딱히 드릴 답이 많지가 않아서.
1: 예.
0: 네.
1: 자, 같이 고민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라이징 기자님이 준비 오신 소식은 엔화 문제인데, 엔화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이제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2: 네. 불과 얼마 전.

0: 전까지만 해도 예. 이제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엔 환율이 장중에 152.89엔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반대로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 엔화 가치는 지난 2개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특히 지난주 초만 해도 달러당 160엔 부근까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엔화 가치가 4.5% 정도 급등을 한 거고요. 예. 또 7월 하순에는 164엔까지 갔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만에 10엔 넘게 환율이 내려온 겁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2엔.
0: 네네. 152엔 수준까지 어젠 떨어졌는데. 예. 네네.
1: 떨어졌다는 건 다 이제 강세가 됐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동안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1: 요즘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건데 엔화도 이제 비슷하게 강세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0: 네. 그렇죠. 예.
1: 이유는 왜 이렇게 강세가 된다고 해석들을 해요?
0: 네. 이전에 사실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엔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대부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7월 말의 개입인데요. 당시 엔화가 달러당 164엔까지 가까이 떨어지면서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이때 일본 정부가 뉴욕 외환시장에서 약 59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엔화 매수에 나섰고
1: 엔화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환율은 치솟았다는 숫자는 치솟았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그렇죠.
0: 네,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1: 우리나라처럼 막 환율이 1,500원 넘고 6,600원으로 가요. 이런 느낌이었던
0: 네, 맞습니다.
1: 164원.
0: 네, 160대가 예. 이제 기준선으로 보고 하는데 이제 164엔까지 갔으니까 정말 높아진 거고 이제 엔화 예.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1: 그게 7월이었는데.
0: 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선 것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이때 미국 재무부도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면서 당시 155.2엔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다시 엔화가 약해졌고 지난달 28일에는 달러당 160엔 이제 160엔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선마저 넘어서면서 또다시 엔저 흐름으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원화는 꽤 안정적으로 이제 환율 걱정 안 할 만큼 꽤 이제 안정적으로 환율이 내려왔는데 일본 돈은 왜 저래? 저렇게 계속 그렇게 뭐 일본에서 무슨 외환위기 났어? 이제 그런 이야기 돌 만큼 일본만 혼자 저렇게 네, 왜 엔화가 약세였죠.
0: 정부가 나섰는데도 저렇게 슈퍼엔저 계속 이어질까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는 이제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 이후로 볼 수 있는데요.
1: 그게 한 일주일 전 얘기인데.
0: 그렇습니다. 예. 네. 스콧 베선트 이제 재무장관이 이날 이제 G20 회의에서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는데 이때 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엔화 약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결단력 있는 시장 조치 그리고 통화 정책 조치를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제 결정 회의가 2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겠구나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엔화가 움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29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일본의 임금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 기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진짜 끝난 것 같다.
0: 네.
1: 다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럼 이제 엔화도 오르지 않겠냐.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런 얘기라는 거죠.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엔화를 사들였을 때는 효과가 되게 일시적이었는데 투자자들이 판단 이제 변화가 이제 바뀌면서 엔화 예. 값이 오르게 된 거고요. 특히 그동안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엔화를 다시 사들이면서 엔화 상승의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투기적 수요도 이제 반대로 이제 다시
0: 돌아섰다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든 뭐든 그렇게 얘기해도 엔화가 계속 약세였는데
0: 네.
1: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또 이렇게 평정이 되는 거 보면 참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일본 당국도 보면. 그죠?
0: 네.
1: 또 그만큼 뒤집어 말하면 엔화가 일본의 돈만이 아니라 국제통화라서 그렇다.
0: 그렇죠.
1: 또 볼 수도 있겠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엔화 값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국제통화니까 올라도 글로벌한 이슈고 내려도 글로벌한 이슈인데
0: 네.
1: 이렇게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바뀌면 또 우리가 늘 걱정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0: 네.
1: 그동안 엔화 가치가 자꾸 싸지니까 돈값 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면 되게 좋네. 이자도 싸, 돈값도 싸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해서 다른 나라 통화로 돈을 벌면 이제 엔화로

0: 거래 갚을 때 부담이 많이 적으니까.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오르면 돈 빌린 사람은 원금이 올라가는 셈이니까 큰일이잖아요.
1: 네.
0: 이러니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좋은 장사 끝났네 싶어서 다들 청산하고 그러면 이거 전 세계에 무슨 다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엔화 빌려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제 이런 걱정이 또 나오겠어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오를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 예.
1: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빌릴 때보다 엔화가 비싸지면 나중에 엔화로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빌린 돈을 갚는 움직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0: 예.
1: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하려면 결국 엔화를 또 사야 한다는 거죠.
0: 그렇겠죠. 아파트 팔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아파트값 급등하기 시작하면 얼른 주식 팔아서 다시 아파트 사야 되는 그 얘기니까.
1: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엔화를 사게 되면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아파트값 오르겠죠.
1: 네. 예. 즉 엔화 상승은 곧 엔캐리 청산 그리고 또 엔캐리 청산은 또 추가적인 엔화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럼 또다시 엔화 상승이라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0: 계속
1: 거죠.
0: 계속 그렇죠. 일종의 악순환.
1: 네. 그렇죠.
0: 예, 예.
1: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강화적인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이제 지난 2024년과 같은 대규모 청산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단계는 아닌데요. 일부 포지션은 이미 정리되고 있지만요. 아직은 비교적 점진적인 청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또 무엇보다 2024년도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지만요. 이번에는 다음 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시장이 이미 거의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0.25% 이제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현재 97%까지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2024년도에 이제 충격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0: 예.
1: 미리 포지션을 줄여놓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
0: 맞아요.
1: 이제 2024년도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2024년에는 갑자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끝났대 하면서 확 갑자기 금리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 바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1: 네.
0: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걱정 때문에 일본도 금리 올릴 것 같으면 올릴 거야. 올린다고 내가 얘기했지.
1: 아, 그 이후에.
0: 내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던 거 했지. 응, 너 올릴 거야.
1: 네.
0: 한 달 후에 와서 올릴 것 같은데 지난달에 분명 얘기 드렸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계속 이렇게.
1: 언지르시는 거.
0: 놀리지 말라고.
1: 네.
0: 계속 그렇게 이제 분위기 잡으면서 이제 엔캐리 청산 막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시장은 걱정이라는 거죠.
1: 네.
0: 앞으로 엔화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국 돈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사실은 엔화 흐름이랑 요즘 워낙 비슷하게 가니까.
1: 네.
0: 그래서 앞으로 달러 환율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다시 이제 1300원 뚫고 1200원대 되는 거야? 아니면 다시 1500원 향해서 가는 거야? 또 엔화 어떻게 되냐는 질문과 같은 거라서 그래요. 어떻게 시장은 보고 있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원안에 이제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엔화의
0: 예.
1: 흐름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0: 예.
1: 이제 지금 일본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먼저 보시면 다음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지나친 이제 엔저가 진정되는 건 일단 반기는 분위기고요. 특히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다카이치 정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는 낮은 금리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고 추가 금리 인상에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자문인 아이다 다쿠치가 그동안 금리 인상에 가장 반대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일본은행이 금리를 1.25%로 올리고 내년 1월까지 또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정부 이제 내부에서 지나친 엔저를 잡으려는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0: 예.
1: 또 사실 중요한 건 다음 주인데요. 일본 금리도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미국 연준의 FOMC도 이제 열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만약에 일본 금리는 올리고 미국은 동결하면 미일 금리차가 좁혀져서 엔화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도 함께 올린다면 엔화 상승세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0: 그게 달러 원 환율에도 더 영향을 주는
1: 동조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미국 금리, 일본 금리를 봐야 미국에 송금할 뿐 환율이 정해진다는 또 그런 얘기네요. 예.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보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2: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고수민 씨가 뉴스를 읽다 보니까 여괴 펀드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펀드는 알겠는데 여괴 펀드는 또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외 펀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산 펀드, 외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온 펀드라는 뜻이죠. 펀드에도 국산품 수입품이 따로 있는데 국산 펀드는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국산 펀드, 그러니까 역내 펀드라고 하고요. 역외 펀드는 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말 그대로 외국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인데 어이 한국인들 너희들도 이 펀드에 가입 좀 해볼래?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굴리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수입차인 거죠. 그러면 해외 펀드는 뭐냐? 해외 펀드는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국산 펀드인데 투자하는 대상이 해외에 투자하니까 그냥 해외 펀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역외 펀드는 돈을 운용하는 회사도 외국 회사고 내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도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역외 펀드가 삼성전자에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역외 펀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투자를 여행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사면 놀기는 해외에서 놀지만 여행비도 원화로 내고 현지에 가서도 한국인들끼리 뭉쳐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해외 펀드고요. 그런데 만약 미국 여행사에 돈을 내고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경비도 달러로 내야겠죠. 그리고 가이드도 미국인이겠죠. 같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도 미국인이겠죠. 이제 그런 건 그게 펀드로 치면 역외 펀드인 겁니다. 역외 펀드의 장점은 그래도 해외 투자 경험이 많은 이제 외국 운용사, 그 외국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준다. 이제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제 펀드니까 가입할 때도 달러로 가입해야 되고 나중에 펀드를 환매해도 달러로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펀드를 환매하고 돌려받은 달러를 다시 그때 환율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도저히 모르니까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잘 굴려줘서 달러로는 돈을 잘 벌었지만 환율 변화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의 아파트 값은 올라도 달러원 환율이 변하면 바꾸고 나니까 손해네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0: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요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청송여행. 아이들은 청송아지트 야외 분수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부모님은 푸른 자연을 품은 객주 파크골프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찾은 청송 얼음골과 달기 신촌역 수당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며 건강한 휴식까지. 아이들 즐겁고 부모도 편안한 여행. 웃음에 가득한 하루가 추억으로 남고 하루가 아쉬워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곳, 여기는 청송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군의 이란 유조선 격침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IRGC의 유조선 4척과 이란의 석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유조선 1척 등 총 5척을 격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복합적인 정보 및 군사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입구